홍봉의 빛나는 위용을 칭송하며 시작하는 노래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진국명산 들려드립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초록빛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에너지가 크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초록빛은 단순한 빛깔이란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로 되돌려주는 빛깔이란 말씀도 드렸는데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위로의 빛깔이 초록이라서 우리가 초록빛을 자주 만나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덥지도 않고 6월

5월 초에 전형적인 날씨가 회복돼서 이 초록빛 자연이 더욱 싱그럽게 느껴지는 즈음입니다. 초록빛은 눈에도 좋은데요. 저도 안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푸른 숲을 자주 보라 이렇게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눈에도 초록빛이 좋다는 건데요. 오늘 점심시간 즈음 산책하시게 되면 가능하면 나무가 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자연의 푸른빛을 조금이라도 더 접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영산회상 9곡을 짧은 시간에 두루 들을 수 있도록 압축해서 만든 음악, 짧은 영산회상 준비했습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9곡 전체를 들으려면 통상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연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 들으실 음악은 14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9곡을 모두 연주하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각 장마다 일부분을 발췌해서 연주하도록 했는데요. 이 곡에서 연주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상령산은 1장만 연주했고요. 중령산은 1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장단, 또 세령산은 1장만, 가락떨이는 2장, 사면두돌이 돌장, 1장의 첫 번째 장단부터 네 번째 장단까지, 그리고 4장의 다섯 번째 장단부터 여덟 번째 장단까지, 하연두드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연불두드리는 4장, 타령은 1장과 3장, 그리고 군악의 경우 1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단까지, 또 3장의 12번째 장단부터 14번째 장단까지, 그리고 17번째 장단부터 23번째 장단까지, 그리고 4장은 전체를 다 연주했습니다. 군악이 좀 많이 연주가 됐죠. 내용이 아마 별로 귀에 들어오시지 않을 듯한데요. 한 번쯤은 이 짧은 영산 회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오늘 그 전체 구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짧은 영산 회상 듣겠습니다. 강령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이두원의 단소,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순현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산회상의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발췌해서 압축적으로 연주한 음악이죠. 짧은 영산회상 들으셨는데요. 이 아홉 곡을 빠르게 지나가서 역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이두원의 단소,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순연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리님께서 저는 집사람과 스페인 말라가 거래처 결혼식 참가하고 오늘 코르도바 여행 중인데 저녁 7시가 되어도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한국이 진국 명산이구나 다시 느껴봅니다. 이곳은 스페인의 경주와 같다고 집사람이 말하네요. 여기 시청에서 철학자 아베로이스가 이곳 출신임을 알려주는 자료들을 보면서 800년을 지배하다 물러간 무어인들의 삶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 아베로에스 하면 우리가 이슬람의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한 12세기 철학자잖아요. 바로 그곳 출신이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보뜰마을님이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구나 생각했는데요. 스페인에 계시군요. 시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네요. 안전한 여행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청해 주신 춘향가를 오늘 코너 들려드릴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어쩌면 글동무와 길동무가 쌍둥이일 것만 같아요. 산책길에선 글벗들과 길벗들이 모두 형제와 자매인 것처럼 초록이 동색인 것처럼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글동무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마들제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디 계실까요?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사를 12가사로 묶어서 부르는 전통은 20세기 전반기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왕지 가악부에서 가사를 전승한 하규일, 임기준 두 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사가 12곡 외에

있는 다양한 제목의 가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가사 길고 나악은 잡가 목록에 포함시켜 놓은 가집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대증보 무쌍 유행 신구잡가라는 가집에 보면 길고 나악을 아예 입창 잡가부에 수록해 놓아서 1900년대 전반기에 길고 나악이 입창으로 노래됐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지난날에 한국 가창대계를 쓴 이창배도 길고 나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놀이, 들놀이, 절놀이 등 한 잔 먹고 취한 기분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올 때면 을에 죽지사나 길고 나악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것이 전례처럼 돼 있고 길을 걷는 사람도 더욱 흥취가 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길고 나악이 길 위의 음악이란 걸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번에 그 기분이 잘 느껴지도록 흥취를 살려 부른 가사 길고 나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

0: 알아.
1: 시비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에는 이 곡이 산놀이 들놀이 나가 부르기에 적합한 곡으로 인식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만큼 흥취가 나도록 노래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난날의 가집에는 이 길군악을 입창 잡가부에 수록해 놓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 확실히 이 곡은 한 자리에 좌정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흥취 있게 부르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스페인에서도 국악산책의 향기가 전해지나 보군요. 국악산책의 영향력이 놀랍습니다. 글동무 듣고 있어요. 국악산책 가족 맞아요.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국악산책 가족이라고 확인해 주시네요. 마들째님께서 출석반장 역할 잘하고 계시네요. 마들째님이 궁금해하시니까 글동무님도 바로 응해주시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물론 듣기만 하는 분들도 모두 우리 가족들 맞습니다. 또 본범님께서 언제나 반가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산책길 즐겁게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제천 골랐습니다. 수제천은 백제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 긴 서사를 담고 있는 음악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곡의 흔적은 흐려지고 변형됐지만 그 곡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수제천의 뿌리는 백제시대의 정읍사에 두고 있습니다. 정읍에 관한 내용은 고려사 악지 백제악조에 기록돼 있는데요. 지금의 정읍 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정읍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현의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앉자 그 아내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밤에 돌아오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흙탕물의 더러움을 빌려서 노래하였다. 세상에 전해지는 말로는 고개에 올라가 남편을 바라본 돌이 있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하고 시작되는 정읍사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달님이여 높이 도드시여 아 멀리 비추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행상을 나간 남편이 잘 돌아오시도록 달에게 높이 돋아서 잘 비춰달라 하는 내용이 이 고려사 악지에도 잘 묘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읍사가 고려시대로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졌지만 조선 후기 무렵부터는 노랫말은 불리지 않고요. 기악곡으로만 전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서사를 담고 있는 역사 깊은 음악 아명, 수재천, 공명, 정읍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바쁠수록 더욱 빛이 나는 음악이죠. 우리 향악곡의 백미, 관악합주, 수재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조선시대 궁중음악 수재천에서 백제시대 어느 안악이 불렀던 동동의 정읍의 흔적을 찾아보려니 쉽지 않네요. 그 이질감에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흐름, 그 변화 자체가 역사라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음악을 만나면 되겠죠. 10282님께서 황홀하네요 하셨습니다. 수재천 황홀한 음악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쓴 책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정병설이 쓴 나의 문학답사 일지라는 책에서 춘향전과 관련돼 쓴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이란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저자가 남원 지역을 다니면서 남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춘향전이라 하면서 쓴 내용, 춘향전이 탄생한 곳 남원, 남원과 춘향전 이야기입니다. 글이 길어서 그 글 중에 춘향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원은 한국 소설의 고향 같은 곳이다. 소설사에서 한국 최초의 소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가장 흥미로운 단편인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이 남원이고 한국 고전 문학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춘향전 역시 그렇다. 최고와 최초의 소설이 모두 남원을 배경으로 한다. 남원은 작은 서울에 넉넉한 풍치가 있으며 아울러 외부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한이 서려 있다. 18세기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남원의 은은한 살기가 감돈다 한 것이 공연한 말이 아니다. 풍류와 한이 어린 곳에 예술이 빠질 수 없으니 남원은 판소리의 본고장이다. 동편제 판소리가 여기서 싹 터서 성장했다. 춘향전의 무대가 남원이요. 흥부전도 남원 운봉을 주 배경으로 삼으며 변강쇠과도 지리산 기슭 남원 일대가 주 무대다. 남원이 판소리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현전하는 최초의 판소리 자료 역시 남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754년 유진한이 남원, 보성, 장흥 등 전라도 지역을 유람하고 돌아와 만화본 춘향가를 지었다. 만화는 저자의 호인이 유진한이 한시로 기록한 춘향가라는 말이다. 유진한은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던 춘향가를 한시로 옮겨 적었는데 아들이 지은 유진한의 행록을 보면 이 작품을 짓고 선비들의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민간에 떠도는 통속적인 노래를 선비가 한시로 옮겼으니 그랬을 것이다. 유진한은 아름다운 남원의 경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춘향가를 감명 깊게 들었던 듯하다. 그의 문집에는 춘향가와 함께 광활루와 남원에 대한 한시 몇 수가 수록돼 있다. 누각은 학문을 전수하는 강학 공간이기보다는 자연을 완상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잔치를 베푸는 여흥 공간에 가깝기에 별세계의 느낌이 나도록 이런 이름을 붙였다. 광활루는 신선세계를 가장 번화한 곳에서 구현했다. 번화한 곳에 있으면서도 신선이 논일 듯 아름다운 공간에서 춘향과 이도령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싹 텄다. 흥미롭게도 판소리 중 춘향전만 배경이 한 곳으로 고정돼 있다. 흥부전이나 심청전 등 여타 판소리 작품들은 이본에 따라 공간 배경이 여러 곳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흥부전은 남원을 배경으로 삼은 이본도 있지만 평양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다. 심청전은 중국 배경도 있고 한국 것도 있다. 그런데 춘향전만큼은 작품 배경이 남원 외 다른 지역인 이본이 없다. 실제 어떤 모델이 되는 특정한 사건이 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원이 아니고서는 작품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이도령은 서울의 귀공자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와서 춘향을 만나 사랑을 이루었고 이도령은 춘향을 인격체로 대했다. 이것이 춘향과 이도령과의 신의 일을 말하며 신관사또를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다. 춘향은 자신이 인간임을 항변했고 모진 고초를 겪고 해피엔딩을 이루었다. 이런 면에서 춘향의 저항은 인간이고자 하는 외침이었고 독자와 청중은 그에 응해 환호하고 성원했다. 광활루 경내에는 춘향사당과 부사 성안의의 선정비가 있다. 1930년대 이후 춘향전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고전으로 고평받자 소설 주인공을 역사적 인물로 만들어 기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남원에서는 춘향사당을 만들고 춘향영정을 그리며 춘향제라는 축제를 열었다. 또 춘향의 성을 성씨라고 밝힌 이본에 따라 성씨 성을 가진 부사를 아버지로 찾아주기도 했다. 춘향의 성이 보이지 않는 이본도 있고 안씨나 김씨로 나오는 이본도 있는데 굳이 성씨를 고집하여 남원 부사 성안의를 춘향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선정비를 찾아 광활루 경내에 세운 것이다. 심지어 광활루 구역을 벗어나 지리산 구룡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춘향의 무덤까지 조성해 두었다. 1962년 남원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중 성옥녀지묘라는 지석을 발견하자 이를 춘향의 묫자리로 간주하고 만고 열려 성춘향지묘라는 이름을

붙이고 봉분을 씌웠다. 이런 모든 일을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면 거짓을 만든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에 감동한 사람이 실제 배경을 찾고 또 주인공의 흔적을 찾아 기르는 일은 세계 어디에나 있으니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춘향은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였다. 특히 한국 영화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 영화사에서 처음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작품도 1923년의 춘향전이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나아가게 이끈 작품도 1935년의 춘향전이며 광복 후 한국 영화 침체기에 새로 활력을 불어넣은 영화도 1955년의 춘향전이다. 20세기에 죽어가던 판소리를 다시 살린 영화 서편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도 춘향전과 연결된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갑질이니 차별이니 하며 권력을 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생도 사람이니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외침을 담은 춘향전이 세기를 뛰어넘어 현재까지 힘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여성 국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분들이죠. 김진진, 김경수 두 분 자매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여성 국극의 창시자인 임춘행의 조카들이기도 하고요. 이모를 통해 처음으로 국극을 접하게 된 분들로서 지난날 여성 국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문학 답사기를 쓴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정병설의 책 나의 문학 답사 일지란 책 중에 남원 지역을 답사하면서 쓴 글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이란 글을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남원이 춘향전이 탄생된 곳이라서 성춘향과 관련돼서 여러 의미 있는 곳을 찾아내고자 기울인 여러 노력도 함께 소개했고요. 남원과 춘향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엮어 놓아서 남원을 답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 이야기 화요일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윤혜성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초실님도 좋은 예쁜 사진과 함께 문자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북청 사자노름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북청 사자노름은 함경남도 북청 지역에서 연행하던 사자춤인데요. 정월 대보름 무렵을 중심으로 연행됐습니다. 사자를 앞세워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제액 소복, 즉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행위를 했던 건데요. 두 사람이 사자 모양을 한 탈 속에 들어가서 역동적인 사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자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귀여우면서도 익살스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랑이 경우에도 민화 속에서 보면 그렇게 다정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런 이치와 비슷한 거겠죠. 이 사자놀이는 원래 서역 지방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나라로 와서 그 모습이나 음악적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이 사자춤의 반주음악에는 특별히 이국적인 정취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북청 사자 노름 중에 사자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북청 사자 노름 중에 사자춤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징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청 사자 노름은 한국전쟁 때에 월남한 북청 출신 연희자들에 의해 재현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데요. 대략 1960년대 무렵부터 재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퉁소가 반주악기로 쓰이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 외에 장구, 북, 징과 같은 타악기가 수반됩니다만 오늘은 퉁소와 북, 징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초장, 중장, 말장으로 가면서 속도를 더해갔죠. 이 사자춤 없이 악기 연주로만 들어서 좀 아쉬운데요. 사자가 모래기 치면서 뛰어다니는 흥겨운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사자춤 공연을 직접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초실님께서 곤드레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곤드레 나물 삶아서 말렸어요 하셨고요. 5480님께서 새싹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침에 들으니 참 청아하고 좋습니다 하셨고요. 1007님 잘 듣고 있어요. 남은 하루 행복하세요. 6285님께서 저의 최애곡을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윤혜성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 소춘향가가 있었어요. 여러 곡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 소춘향가를 준비해서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 성주풀이 준비했습니다. 성주풀이의 성주는 집안의 최고 신인 성주신을 말하고요. 이 성주신을 비롯한 여러 집안의 신에게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하는 성주굿에서 불려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안의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씀드린 성주신은 대들보에 살면서 가정의 기륭화복을 관장하죠. 또 안방의 윗목 벽 밑에 살면서 아기의 출생과 또 성장에 관여하는 삼신이 있죠. 부엌에는 부뚜막 위에 사는 삼신 또 여러 가신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고사를 지냈고요. 지신을 밟아서 정화시키는 지신밟기를 할 때 이 성주풀이를 합니다. 지신밟기의 핵심이 바로 성주신에게 드리는 성주굿인데요. 비나리꾼이 대청 앞에서 부르는 성주풀이에서는 성주신의 내력과 권능을 풀어냅니다.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조감룡의 소리와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의 북,

0: 백진석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마칠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함 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아의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황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우주르르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당산

있어 통자 제왕이 자정하고 오호장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제왕 사대육신 빼바디라.

영남 성주풀이 조감룡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5480님께서 꽹과리 장구 북 소리가 타령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참 잘하시네요. 어깨춤이 절로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 끝곡 들려드리죠. 윤혜성님의 신청음악 소춘향가 강효주의 소리 이동훈의 해금연주입니다.

소춘향가 강효주의 소리 이동훈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요즘 푸르른 실록이 참 보기 좋습니다. 초록은 단순한 색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로 되돌려주는 빛깔이죠. 많이 보시고요. 오늘도 초록빛 향기 마음껏 간직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은 새 노래 나오면 바로 차트 1위 찍고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대박난 노래가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죠.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순례 씨, 있잖아. 나는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꼭 태어난 게 기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태어난 게 기쁘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고마우니까 진짜 행복해지려고 할 거야. 지금 나처럼. 유은실 작가의 소설 순례주택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겐 행복해질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0: 오케이, 수고했다.
1: 네, 첫 곡으로 바버레츠의 노래 바버레츠의 사계절 듣고 왔습니다. 아, 오프닝에서 유은실 작가의 소설 순례주택 일부를 읽어드렸는데요. 태어난 게 기쁘고 사람으로 사는 게 고맙다는 생각 여러분은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문장을 읽으면서 새삼 살아있는 기쁨을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립무용단의 이재화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탈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탈바꿈의 안무를 맡으셨고요. 다음 주에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인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가 돼 있는데요.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 증편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해파리의 부러울 것이 없어라.

재밌고 신나는 노래죠. 해파리의 부러울 것이 없어라 들려드렸습니다. 아, 요리조리 미도리님 아주 재밌는 아이디를 쓰고 계시네요. 탈바꿈 오픈클래스 보고 오셨다고 예 인사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겠습니다.

0: 여러분은 탈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한복 위로 쓴 익살스러운 탈, 장날 마당에서 벌어지는 풍자와 해학 넘치는 이야기. 저는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이런 탈춤의 성격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탈바꿈 공연을 앞두고 있는 국립무용단 단원이자 이 작품의 안무가 이재환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19일부터가 공연이니까 한 열흘 정도 남은 거네요. 네. 요즘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 이제 작품의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0: 네. 네,
1: 이제 아무래도 안무의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스스로를 좀 계속 의심하고 계속 생각하고
0: 네.
1: 수정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0: 네.
1: 이제 막바지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이고
0: 네. 네.
1: 지금 단원들과 열심히.

0: 연습을
1: 네, 연습을 하다가
0: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여전히 의심을 하면서 하고 계시는 게 뭔가 되게 학구적인 분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재 그 국립무용단 단원으로서도 활동하고 계신 건데 언제 입단을 하신 건가요?
1: 저는 2014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0: 네. 네. 그러면은 국립무용단이 어떤 곳인지도 우리 청취자들께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1: 이제 국립무용단은 1962년도에 창단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무용단이고요.
0: 네.
1: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창작 무용을 하는 단체입니다.
0: 네.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연들을 하시기도 하셨죠.
1: 네. 그렇죠.
0: 네.
1: 뭐 향연이라든가 묵향이라든가 이제 무용극 같은 경우에는 춤춘향도 참여를 했었고
0: 네.
1: 해외 안무가랑 작업한 뭐 테로사리네네 회오리 그다음에 조세 몽달보의 시간의 나이 등을 같이 참여했었습니다.
0: 네. 네. 아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몸치라서요. 늘 몸을 잘 쓰시고 자유롭게 몸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의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무용수이기도 하시면서 또 안무를 짜는 안무가로서도 활동하시는 분이 이재만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그 기대하고 뭔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뭔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네. 갖기도 했답니다.
1: 네.
0: 네. 어렵겠죠? 이렇게 딱 봐.
1: 아니요.
0: 자, 제가 좀 긴장을 좀 풀어드리려고
1: 네. 네,
0: 말씀을 드렸고요.
1: 네.
0: 무용수로 활동하던 중에 2018년 안무 데뷔작을 발표하셨었네요.
1: 네.
0: 그러니까 무용수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 안무가로서도 작업을 하신 건데 여전히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은 주로 안무 작업에 또 집중을 하고 계신 건지 여쭙고 싶어요.
1: 지금은 이제 안무자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엄연히 국립무용단의 무용수고 사실은 제가 조금 최근에 조금 몸이 좀 아팠어갖고
0: 네.
1: 예, 부상을 좀 당해서 지금은 좀 재활을 열심히 하고 좀 무용수로서도 좀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무용수이기도 합니다.
0: 네. 네. 정말 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제가 연습하시는 장면을 어떤 영상으로도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만 굉장히 뭐 음악에 따라서 혹은 작품에 따라서 몸을 격렬하게 진짜 전신을 다 쓰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부상의 위험이 예를 네. 들면 스포츠 선수처럼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조심하면서 하셔야겠네요.
1: 네. 늘 부상이 항상 뒤따르고요. 아무래도 네. 저희는 이제 또 매일 움직이는 또 프로 무용수다 보니까 또 그걸 관리하는 것까지도 그 프로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0: 네.
1: 어떻게 보면 또 그걸 또 참고 또 이겨내야 되는 또 직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0: 네.
1: 이제 저도 수술을 조금 몇 군데를 했었었는데
0: 그러세요? 예. 예.
1: 이제 그거를 또 이겨내고 또 춤이 좋아서 또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복귀를 하기 위한 또 원동력으로 또 재활을 또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0: 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어쨌든 국립무용단 단원으로 지금도 활동 중이시지만 무용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안무에는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되신 걸까요?
1: 그러니까 안무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계속
0: 네.
1: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무도 좀 공부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0: 네.
1: 이제 우연찮게 저희 극장 내에서 안무가 육성 시스템이 조금 시작을 했고 그것도 사실은 고민을 했는데
0: 네.
1: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께서 제가 그때 나이가 한 30살이었는데 그때 할 수 있는 안무와 또 이제 나중에 할 수 있는 안무는 또 다른 거니
0: 이게 나이에 따라서 네. 할 수 있는 안무가 다르니
1: 그때 생각하는 거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좀 다를 수 있으니
0: 네.
1: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지원 사업에 처음 지원을 하게 돼서
0: 네.
1: 세 명을 선발해서 이제 그런 국립극장의 제작 시스템을 좀 저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처음 안무작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제가 잘 본 거예요. 이렇게 학구적인 스타일이시네요. 자, 안무도 관심이 있는데 이거 그냥은 안

0: 된다. 그렇다면 어떤 프로젝트가 또 때마침 운 좋게 있었고 여기에 도전을 해보자 했는데 그세명 중에 선정이 돼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안무 작업을 하셨을 때 어떤 점이 좀 신선하고 아,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좀 어렵다 느낀 부분이 있을까요?
1: 그래도 이 프로 단체에 있는 거에 장점이 이제
0: 네.
1: 여러 안무가들을 만날 수 있는 건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작업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무자로 갔었을 때에 뭐 신선함이 있었다기보다는 아, 이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지라는 상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첫 연습이 기억에 남는데
0: 네.
1: 이제 제가 텍스트로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들을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0: 네.
1: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0: 네.
1: 프레젠테이션을 잘해서 이제 선정이 됐는데 막상 이거를 전체적인 틀을 만들고 초반 단계가 막막하더라고요. 엄청
0: 네.
1: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단원들이 이제 또 겁이 없게도
0: 예.
1: 선배들을 또 데리고 이제 또 작업을 처음 했었었는데 거의
0: 네.
1: 주역급의 선배님들을 캐스팅을 해서 했었었는데 이제 안무자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0: 네.
1: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야 되는 방법을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 네.
1: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이제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0: 네.
1: 그러면서 이제
0: 그 첫날의 그 느낌을 한번 다시 소환해 보세요. 어떠셨는지.
1: 뭐 정말 혼나기도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예.
0: 아, 그 선배 무용수들에게? 예.
1: 그래서 뭐 혼났다기보다는 이제 좀 오히려 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0: 예.
1: 너가 무엇이 어떤 것이 하고 싶은 것이냐.
0: 아.
1: 제 머릿속으로는 있지만 이거를 제가 텍스트화해서 말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0: 그렇죠.
1: 구체화를 시키는 거에 많이 좀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0: 뭔가 구현하는 거는 늘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1: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은 경험치가 생겨서 이제
0: 네.
1: 그것들을 좀 풀어나가는 시작 단계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서 있던 것들이 이제 좀 무용수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0: 네, 그 정말 그런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무용수로서는 이미 주어진 안무를 이제 자신의 그 리듬과 감각으로 풀어내면 되지만 안무가는 어쨌든 전체를 함께 아우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인데 그 작업이 조금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네.
1: 무용수로서의 임무는 저만 생각하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저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함께하는 파트너의 호흡이라든가 그 군무의 호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됐었는데 안무자는 좀 전체적인 작품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0: 그렇죠.
1: 무용수들의 개개인의 특색도 좀 생각해야 되고 근데 가장 좀 부담스러웠던 거는 이제 뭐 의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무대 미술이라든가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오더라고요. 제
0: 네,
1: 스스로가.
0: 총 책임자이시니까, 네.
1: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엄청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의심을 한다고 했잖아요.
0: 네.
1: 계속 의심하게 되고 이게 맞는 길인지 그걸 끝까지 무대에 올라가기 때까지 의심하게 되고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되게 빨리 정해져야 되는 것들도 있고,
0: 맞아요. 예.
1: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것들을 그걸 먼저 정해야지만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고 또 공부가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0: 네. 지금 그 안무가로서의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이나 부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을 이제 진행하면서 안무가로서 느끼는 즐거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거는 뭘까요?
1: 최근에 그 장항준 감독님
0: 네.
1: 얘기가 되게 와닿았는데
0: 네.
1: 배우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연기해 줄때 나는 너무 좋더라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수가 마치 제가

0: 내가 생각해서 움직여준 것처럼 움직여줄 때가 너무 짜릿하고 재밌고, 네,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무대에서 구현되었을 때, 사실은 그 무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전 사실 조금 좀 고통스럽거든요. 네.
1: 네.
0: 근데 그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은 되게 행복한 일들로 남아져 있더라고요. 네.
1: 네. 와. 그 본인이 안무를 짠그 무용수들의 모습을 공연 무대에서 딱볼 때,
0: 네.
1: 아래에서 볼때그 느낌은 그냥 감히 상상해 보건대 엄청난 짜릿한 기분이 들것 같긴 하네요. 자, 2018년에 발표한 안무 데뷔작이 가무악 칠체였습니다. 이건 어떤 작품일까요?
0: 가무악칠체는 가장 어떤 것이 한국적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칠체라는 장단이 세계적으로는 없는 리듬이거든요.
1: 칠체가 뭘까요?
0: 그게
1: 예.
0: 우따리 농악에서 쓰였던 풍물 장단인데요. 저는 좀 어렸을 때좀그 풍물을 조금 접했어서 그 장단이 되게 익숙했는데,
1: 어떻게 풍물을 하게 되셨나요? 뭐 방과후 수업 이런 걸로
0: 아니요,
1: 하셨나요?
0: 좀 아버지께서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그럼 풍물을 이제 학생들에게 좀 지도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1: 네.
0: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좀 거기를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자연스럽게 좀 몸에 좀 체화됐었던 것 같아요. 예.
1: 네.
0: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이제 무용을 시작하고 나서 계속 쭉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데, 한 번도 이 칠체라는 장단이 무용에서 쓰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장단을 되게 좋아했는데,
1: 네.
0: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불규칙한 리듬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1: 춤을
0: 춤추기에.
1: 추기에.
0: 예. 저는 근데 이 장단이, 이게 지극히 한국적인 장단이라고,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1: 네.
0: 좀이 장단을 한번 30분? 아니면 내지는 1시간 동안 끊이지 않는 작품의 음악으로 한번 좀 겁이 없게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도전을 하신 거네요.
0: 네, 그래서
1: 네.
0: 무용 공연이라고 한다면은 그 장면이나 씬에 따라서 음악의 장단이 변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같은 장단이지만 이 장단이 쓰여지는 속도나 악기 연주법이나 악기 구성에 따라서 좀 다른 감정을 좀줄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1: 네.
0: 그래서 이 칠체라는 장단을 사용해서, 네. 1시간짜리 작품을 꽉 채웠던 것 같아요. 예.
1: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저를 비롯한 대부분 한국 무용이라 하면 어떤 장면일까라고 떠올려 보면, 그냥 뭐 살풀이 춤이랄지, 부채춤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전통 무용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많이 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신 이 칠체라는 이 장단은, 아까 설명도 해 주셨지만, 그 뭔가 춤을 추기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서 기존에는 잘 사용하지 않았던 리듬이었던 건데, 칠체만을 가지고 30분 혹은 1시간짜리, 예. 공연을 올렸다. 지금 그런 얘기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무의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안무를 짤때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시고, 또 각자 이제 무용수들마다 예를 들면 이 칠체를 또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를 테니까,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아, 이 파트에서는 이런 춤이 어떨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소통의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안무를 어떻게 짜시는지.
0: 일단 그 당시에는 무용수들에게, 댄서들에게 칠체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예.
1: 아,
0: 왜냐면
1: 네.
0: 무용수들도 접해보지 않은 리듬이기 때문에, 그게 몸으로 일단은 완벽하게 체화가 된 상태에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움직임을 좀 뽑아냈던 것 같고요.
1: 네.
0: 아무래도 좀 플롯이 계속 쭉 이어지는, 그 칠체는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지만, 좀 장면들이 계속 장면들은 바뀌지만 이 칠체라는 장단은 남아 있기를

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아무래도 제가 자라왔다기보다는 지금 시대에는 좀 미디어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영화나 음악들에게 영감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좀그 당시에 좀 되게 좋아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좀 인셉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그 영화에서 그 주인공들이 어떤 한 목표를 계속 가지

0: 있어서
1: 네.
0: 좀 그거를 무대에 한번 올려보는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1: 그런데 이건 좀 1차원적인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안무를 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음악은 악보에 그리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안무의 경우에는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걸 공유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어떤 뭐 그림으로 스케치를 하나요? 어떻게 남기나요?
0: 일단은
1: 예.
0: 요즘에는 너무 핸드폰이 너무 잘돼 있고
1: 영상으로.
0: 예전에는 이제 뭐 비디오 카메라를 찍어서 또 봐야 되는 그뭐 테이프로 해서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지금은
1: 네.
0: 너무나도 이제 핸드폰이 잘돼 있기 때문에 모든 연습 과정을 촬영해서 뭐 이제 즉흥 움직임을 해보고 그
1: 네.
0: 거기에서 이제 그 무용수와 함께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 부분을 살리고 싶다. 너가 무의식으로 움직였던 거지만 난이 부분이 너무 좋았다. 이 부분은 꼭 살렸으면 좋겠다. 이 장면에서 넣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요즘에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영상을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도 전체적인 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면서
1: 또 발전시켜
0: 네,
1: 나가기도 하고.
0: 타이밍적으로도 네, 오히려 삭제를 해야 되는 부분도 바로바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1: 네, 그러니까 계속 수정 과정이 있게 되는 거네요. 처음에 안무가 정해졌다 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작품이 탈바꿈입니다. 이것은 탈춤이 주제인데요. 이렇게 한국적인 소재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데 관심이 좀 많으시다고요.
0: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1: 네.
0: 한국무용을 전공했지만 좀 한국무용을 배제했었어요. 예, 네, 오히려. 그러니까 좀 낡고 지루하고 고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현대무용적인 언어들을 더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막상 제 몸에서 한국무용을 좀 빼고 나니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은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놓쳤던 부분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한국 춤에 오히려 더좀 빠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동시대적으로 이거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국적인 소재들을 갖고 오는 거에 좀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아요. 예.
1: 네. 그렇게 준비된 작품이 탈바꿈입니다. 음악을 좀한곡 듣고 와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공연이 될 이재화님의 작품 탈바꿈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신다고 그래서 추천 음악 좀 하나 달라고 했는데 어떤 곡으로 들어볼까요?
0: 일단 탈바꿈의 음악 감독인 박다월 씨의 검은 장난감을 저는 추천했는데요.
1: 네.
0: 다월 씨가 TV에 나오는 걸 보고 제가
1: 연락을 드린 건가요?
0: 저분이랑 꼭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무작정 연락을 드렸는데 다월 씨도 어떻게 그 칠체라는 작품을 보고 저를 알고 있더라고요. 서로
1: 네.
0: 알고 있었어요.
1: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0: 근데 너무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지금 너무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재화님의 추천곡입니다. 박다울의 검은 고연주, 검은 장난감 듣고 오겠습니다.

0: 와우, 엄청 좋은데요? 박다율의 검은고 연주, 검은 장난감이었습니다. 와우, 매력을 느끼실만 했겠습니다.
1: TV로 처음 봤을 때 예. 너무 좋았어요. 예, 네. 그래갖고 저 친구랑은 언젠가 한번 꼭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안무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던 곡이었는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스타일의 음악을 꼭 좀 써보고 싶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다울 씨도 약간 검은고의 대중화를 좀 외치고 있었던 상태였던 거라 네. 저랑 되게 좀
0: 생각이 네, 좀 맞는
1: 일치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었어요.
0: 네. 네. 아주 좋았어요. 네. 뜯고 또 검은고를 튕기는 그런 연주법이
1: 예. 네, 검은고를 튕기기도 하지만 긁기도 하지만 검은고를 좀 타악기로도 쓰기도 하고 좀 네.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0: 자, 2630번 쓰시는 분께서 사진상으로 굉장히 젊고 개구지신데 지금 보라로 보고 계시나 봐요. 차분하시다고.
1: 원래 안 그런데.
0: 아마 차분한 머릿결 때문이실 네. 겁니다. 그 다음에 6695번 쓰시는 분께서는 전통적인 탈춤도 또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탈춤도 참 멋집니다. 탈 뒤에서 표정을 숨기고 과감하게 추는 춤의 매력 또한 신비합니다라고 와, 그 탈춤이 가지고 있는 진짜 그 매력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죠?
1: 네.
0: 그리고 9820번 쓰시는 분께서는 이재환님의 SNS를 알고 싶습니다 하고 올려주셨어요.

0: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국립무용단 단원이자 안무가 이재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탈바꿈이거든요. 네. 소개해 주실까요? 어떤 작품인지?
1: 이제 탈바꿈은 좀 탈춤을 소재로 한 작품인데요. 예. 좀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예, 탈춤을 한번 변형해보고 재해석해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네. 좀 한국적이다라는 의미를 좀 탈피하고 탈퇴 한번 해보자라는 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칠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한국적인 걸 찾았다면 탈바꿈회 같은 경우에는 과연 한국적인 것은 무엇일까 해서 좀 질문해서 시작한 작품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좀 창작춤을 추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때가 많은데 좀 그럴 때마다 한국적이지 않다라는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었어요.
0: 아, 네. 그래요?
1: 근데 저는 과연 그게 한국적이라는 게 무엇일까? 좀 꼭 한복을 입고
0: 전통 무용을 하고
1: 전통 음악을 써야지만 한국적인 것일까? 그래서 한국적이다라는 말이 좀 멈춰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그걸 한번 제 스스로 제 해석으로 한번 바꿔보자라는 좀 그런 작품 내용이 좀 담겨져 있는 작품입니다.
0: 네. 6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네, 무대가 올려집니다. 이 작품은 살펴보니까요. 2024년에 국립무용단 안무가 프로젝트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네요.
1: 네. 네.
0: 와, 아까 그 중의적인 의미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제목이 지금 탈바꿈인데 실제로 공연 내에서도 탈을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공연이 펼쳐지기도 하는 거죠?
1: 네, 그렇죠. 이제 예. 이번에 30분에서 이제 60분으로 확장이 되면서 좀 한 가지 탈이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예, 한 조금 뭐 그 전통 탈도 들어가지만 네. 이제 그 LED 패널이 들어있는 LED 탈도 있고.
0: LED 탈이요?
1: 예.
0: 와.
1: 예. 그래서 이제 LED를 터치할 때마다 이 패널이 바뀌면서 네. 좀 탈이 변할 때마다 이 몸의 움직임과 질감들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런 안무를 좀 보여드리는 그런 네. 작품입니다.
0: 아, 굉장히 신선할 것 같고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탈춤을 어쨌든 좀 변형을 시켰다, 변주를 했다 지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탈춤과 또 변화된 탈춤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전통 예술로서의 탈춤이 어떤 춤인지를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 근데 우리나라 분들 예. 중에 탈춤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렇겠죠. 예. 예.
1: 그냥 이제 그런 긴 한삼을 휘두르면서 이렇게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걸 연상하거나 상상하고 계실 텐데
0: 네.
1: 하지만 탈춤의 의미와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0: 그렇죠.
1: 예, 예. 그 탈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던가 이야기들을 이번에 조금 오히려 그런 곳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됐어요.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예, 그런 탈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에 많이 집중을 해서 이 작품에 올리게 되었고
0: 네.
1: 생각보다 탈춤은 되게 신나는 춤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0: 네.
1: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좀 슬픈 정서가 좀 담겨있는 춤들이나 이야기들도 되게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좀 꽂히더라고요. 물론 신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신나시는 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 그런 한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이겨냈을 때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0: 승화시켜서
1: 가봤을 때의 그런 모습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는 거고
0: 네.
1: 이제 그런 지점들이 조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끄집어내서 올려지는 작품입니다.
0: 아, 그러면

0: 도대체 한국적이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이 작품이 시작됐다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탈춤을 현대적으로 좀 바꾸면서도 또 지키고자 했던 전통적인 요소인 부분도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국적이라는 게 한복이나 전통 음악이나 그런 전통 무용에서 나오는 것이 그 한국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정신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게 됐어요. 예.
0: 한국적인 정서 같은 거.
1: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 저는 햄버거를 먹고 자라고 스마트폰을 쓰면서 자라왔고 어떻게 보면은 힙합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던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적이라는 단어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0: 그렇다 볼수 있죠.
1: 예, 세대입니다. 근데 저한테서 한국적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겨내야 한다, 할수 있다, 예, 버텨야 한다.
0: 뭔가
1: 예,
0: 인내를
1: 인내해야 된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또 한편 예를 들면 좀 그런 축구 국가대표 슬로건이었던 그런 투혼?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무용단이 갖고 있는 그런 힘과도 좀 일맥상통하고 있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국민무용단은 정말 이게 좀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빨간 맛이 있거든요. 매콤한 맛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이제 국민무용단의 선배님들 뭐 지금도 계시지만 예, 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정신적인 부분들이 이 작품에서 좀더 드러났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서 예, 이 한국적이라는 것을 탈피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복식이나 그런 미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무용수들이 지니고 있는 좀 버티는 몸에 관한 그런 키워드를 하나 만들어서 버티는 힘, 앞으로 이겨내야 되는 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희망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0: 와,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아까 왜 그러십니까? 아까 저희가 이제 그첫 작품이었던 그 감우악 칠체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때는 이 칠체라는 장단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었던 풍물, 그 장구장단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시작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사실 다양한 주제를 잡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탈에 집중하신 거잖아요. 탈에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1: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안동문화예술회관에 잠깐 공연을 하러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예. 그냥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로비에 정말 우리나라 팔도에 있는 탈이 쫙 걸려 있는 거예요. 한
0: 그래요?
1: 100가지가 넘는 탈이.
0: 그렇게 많습니까?
1: 네. 왜냐면은 뭐 황해도 지역부터 중부 지역, 남부 지역까지 그 탈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쫙 붙여놨는데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0: 바로 왔군요,
1: 네,
0: 느낌이.
1: 예. 네. 그러니까 그 탈의 색깔이나 형태나 뭐 탈의 색깔이 뭐 붉은색, 흰색, 검정색, 갈색 이런 것들이 그 신분을 얘기하고 계급을 얘기한다 좀 알아보니까 그냥 예전에는 그냥 전통 탈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탈들이 지금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딱 와닿았어요. 그래서
0: 그러네요.
1: 예. 그래서 일단 탈춤이라는 소재를 선택하게 된큰 계기가 안동에 있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파고들어서 이 탈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 이야기들을 조금 파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 시대에 좀 버티고 이겨내는 그런 것들과 되게 맞닥뜨려져 있어서 이것들을 좀잘 버무려서 이 탈바꿈이라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전에 한국 무용을 탈바꿈 시켜보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이 탈바꿈이라는 키워드가 탁 보였어요, 눈에. 그러면서 이제 탈바꿈을 검색하기 시작하면서 이 탈바꿈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더 알아보게 되고 사실 이게 곤충에 쓰여지는 변태하다, 탈피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찰떡.

0: 추억이다 제목과 네, 이 탈을 바뀜으로 인해서 몸의 에너지가 바뀌고 질감이 바뀌는 것도 보여주고 그 안에 갖고 있는 그런 정서나 이야기들도 잘 표현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와, 알면 알수록 정말 신기한 세계입니다. 제가 그또 궁금한 것은 탈춤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의미도 있고, 실제로 우리 이재환님이 그 100가지가 넘는 탈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느낌처럼, 예를 들면 탈을 쓰고 뭔가 공연을 할 때, 이건 순전히 그냥 공연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일단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야 확보도 확실히 탈을 쓰기 전보다는 어려울 것이고, 근데 그게 잠깐 썼다 벗는 것이 아니라 30분 혹은 1시간 정도 공연을 유지하려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아무리 고정을 시킨다 해도 또 격렬한 어떤 무용과 함께 탈춤을 출 때는 이게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이나 부담은 없으신가요?
0: 일단 저희는 탈춤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저희 무용수들은. 그래서 이제 일단 탈춤의 워크숍을 한번 계속 이 초기 단계에도 그렇고 30분짜리를 만들 때도 그렇고 60분짜리를 만들 때도 저는 이저 같은 경우에도 탈춤 학부 때 탈춤 수업이 있었지만 오히려 요즘엔 또 탈춤 수업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 그렇군요.
0: 요즘 세대 친구들은 오히려 탈춤을 접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서 탈춤을 좀 습득하고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 탈춤 추시는 분들 대단하다. 예.
1: 어떤 점이 특히 그렇던가요? 아까
0: 일단
1: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가요?
0: 그런 부분들도 되게 그건 되게 당연한 부분이고요. 일단 탈춤이 체력적으로 되게 힘든 춤이에요. 아니면 앉았다 일어났다도 되게 많고 계속 허공에 도약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도 이게 또 야외에서 추워질 때가 많고
1: 그럼 날씨에 영향도 있을 거고요.
0: 탈춤의 옷은 또 엄청 두껍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 호흡의 문제점도 생기고 와 그러면서 오히려 좀그 탈춤하시는 강령 탈춤의 강인선 씨와 고성우 광대 어창렬 선생님에게 저희가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직접 시연도 해주시면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너무 오히려 리스펙하게 되고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아, 이 탈춤 자체만으로도 엄청 되게 힙하구나라는 거를 좀 실제로 보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뭐든지 몰랐을 때는 그 가치가 잘 보이지 않지만, 알게 되기 시작하면 사랑하게 되고 더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탈바꿈의 공연이 올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안무가 펼쳐질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만, 이번 공연에는 무대 디자인이나 의상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나요?
0: 의상에는 김지원 선생님 디자이너가 참여해 주셨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탈춤의 그런 기존에 있었던 색깔들은 유지하되 가장 좀 편해 보이는 의상을 좀 제가 요구를 드렸어요. 그래서
1: 춤추기에 편한.
0: 네. 그냥 이제 조금 다른 얘기로 돌아가자면 탈춤이 음악 장단이 되게 타령 장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게 되게 힙합 장단처럼
1: 오.
0: 들렸거든요. 그걸 조금 듣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그런 그루브가 좀 느껴지는 안무를 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업수트라든가 카고 바지라든가
1: 진짜 힙합 하시는 분들의 의상처럼.
0: 하지만 그런 탈춤이 본연이 갖고 있는 색감은 조금 유지하되 그 각각의 개개인의 좀 색감이 드러날 수 있게끔 좀 요청을 드렸던 것 같고 무대 디자인으로는 신승열 디자이너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 좀 원소적인 부분들을 되게 잘 쓰셨던 레퍼런스를 좀 확인을 했었어요. 확인을 하고 이탈 무대가 변할 수는 없으니 무대의 전체적인 느낌을 좀 우드의 느낌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렸고 탈이 어떤 보는 각도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이 모습이 되게 달라진다고 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웃고 있을

0: 수 있고 어떨 때는
1: 그러겠네요.
0: 울고
1: 예.
0: 있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저는 그 무대에서 하나 그 어떤 게 계속 존재하는 장치가 있지만 공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장치가 되게 좀 달라 보이게끔, 그래서
1: 네.
0: 무대 전체가 하나의 탈처럼 보여지기를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1: 그 표현은 너무 멋있습니다.
0: 네.
1: 네.
0: 근데 그걸 너무 좀
1: 잘 표현을 해주신 건가
0: 잘
1: 봐요.
0: 표현을 해주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무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저도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1: 네.
0: 예, 이제 또한 가지 더는 회전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티는 몸에 관한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큰 수레를 하나 또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수레는 누군가는 계속 좀 밀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계속 수련을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에 이 수레로 인해서 어떤 계급 차이나 신분의 차이가, 높낮이가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위에서 되게 편하게 활보하지만 어떤 다수는 되게 좁은 공간에서 이거를 쉐어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1: 네.
0: 오히려 그런 회전체를 통해서 신중영 무대 감독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갖고 지금 너무 수월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네. 그러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그 안에 담긴 서사와 어떤 사회적인 의미까지도 같이 살펴보면서 공연을 감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전에 듣기로 하반기에 이제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도 공연 예정돼 있다고요?
0: 네,
1: 예.
0: 그 문화원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초청을 해주셔갖고, 10월 달에 이제 뉴욕에서 공연을 하고, 11월 달에 워싱턴에서 공연을 하고,
1: 탈바꿈으로 하시는 건가요?
0: 네, 그래서 너무 첫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1: 네.
0: 첫 안무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첫 해외 공연을 또 심지어 미국으로 갈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좀 설레고 그런 상태입니다. 네.
1: 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지고 계신 계획 같은 거 여쭤볼게요.
0: 그러니까 저는 한국 무용을 전공을 해서 한국 춤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통적인 부분을 갖고 해외 공연을 많이 갔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서
1: 네.
0: 물론 그런 전통 공연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네, 열광해 주시고 환호해 주시지만, 제 개인적인 목표는 한국 무용이 아니라 좀 한국의 무용을 좀 이제는 그런 SNS나 이런 매체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전통 무용을 많이들 해외 분들도 접하게 되시잖아요.
1: 네.
0: 이제 그것보다 한발더 나아가서 그걸로 파생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에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그런 것들을 한국적인 것들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지금 동시대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잘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무용수이자 안무가가 되길 저 스스로 좀 바랍니다. 네.
1: 네.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지금까지 국립무용단 단원이자 안무가 이재환님과 함께했습니다. 부상 없이 공연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적이라는 단어가 늘 우리에게 강요됐죠. 이제는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할 시점입니다. 이재화님의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 고니아의 어텐션입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보리 누름. 선조들이 쓰던 옛말 중에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맥석. 그러니까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철 뜻하는 우리말인데요. 6월은 온통 싱그러운 초록빛이지만 그 눈부심의 한가운데서는 지금 보리가 노랗게 무르익고 있죠. 보리 누름. 어감이 참 따뜻하고 정겹기도 한데요. 바람이 슬쩍 불 때마다 들판이 노란 빛으로 번져가는 풍경이 그대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도 같아요.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기 직전 자신의 계절을 묵묵히 채워내고 마침내 연그러가는 자연의 정직한 시간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비록 드넓은 보리밭은 아니더라도 오늘은 조용히 무르익어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가만히 마주해보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한국 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로 농부가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리의 수확 시기가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 사이니까 지금 한창 우리 농부님들 정신없이 바쁘시겠는데요. 오늘 연음말에서 전해드린 보리누름이라는 말 여러분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실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보리누름이라는 말이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는 시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딱 그 시기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시기는 봄철에 심은 보리를 거둬들이고요. 동시에 또 여름 농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정말 바쁜 철을 의미하기도 하던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뭐 그저 계절이 바뀌는 흔한

6월의 풍경일 텐데 보리누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초록빛 세상 속에 숨어있던 노란 보리밭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네요. 뭐 겉으로는 다들 비슷비슷하고 또 평범하게 흘러가는 하루 같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마다의 알맹이들이 아주 열심히 연걸어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눈부신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묵묵하게 땀 흘리면서 걸어온 나의 시간 역시 아름답게 잘 무르익어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음악이 흐르는 마루에서 그 보물 같은 시간들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빛 초원이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골든 메도우라는 곡 준비하고 있는데요. 초원을 누군가와 자유롭게 동행하며 거니는 행복한 느낌을 그린 연주곡입니다. 김용선의 해금 연주로 전해드려요.

김용선의 해금 연주로 골든 메도우 전해드렸습니다. 김인설님께서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 되세요 라고 응원해 주시고요. 0750님도 함께 해주시고 6642님께서 그늘진 곳을 타고 흘러오는 바람이 예쁜 오늘입니다. 농촌 어느 곳에서 익어가는 오래전의 보리 모습이 눈앞에서 익어가는 듯 그려져 보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원래 우리가 뭔가를 수확하고 결과물을 얻는 건 그 1년의 후반부 무렵이잖아요. 뭐 올 초에 세운 계획들, 연말에 수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보리를 수확하듯이 상반기 끝 무렵에 수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뭔가를 수확하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물을 얻고 싶으신지 혹은 얻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연초에 계획한 뭐 6개월짜리 적금? 이런 거 딱 연초에 시작했으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받을 시기가 오는 거고 운동 계획으로 건강해진 몸을 얻으셨을 수도 있고 이 무렵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수확하고 계시는지 다양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에세이는요. 천희란 작가의 고양이가 두고 간 세계입니다. 초보 보호자가 15살의 노령묘 3마리를 키우면서 겪은 일상과 이별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릴게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 궁금한 건 못 참지. 오늘은 바다에 사는 동물, 고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준비한 곡은요. 만물소리라는 곡인데요. 차태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해요.

충남 서산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부르는 농요 가운데 만물 소리 전해드렸어요. 차태환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려야죠. 먼저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가능합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듣고자 하실 때는 덩덕쿵 플레이어라는 앱을 내려받게 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만 내려받아 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무료로 사연과 신청곡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사인놀이의 연주 감상해 볼게요. 핑거댄스 전해드립니다.

인간도 고양이의 습성이나 행동 패턴 같은 비언어적 소통 방식을 학습해야 한다. 인간과 고양이가 서로의 언어를 끝내 전부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극복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 동시에 이 불가능의 숙명은 사랑과 연대, 새로운 정의를 배울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전혀 다른 언어와 삶의 양식을 가진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또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용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고양이들의 육체가 사라진 세계에서는 우리가 나눈 모든 추억이 꿈으로 변한다. 그때는 인생에 다시 없을 강렬한 추억도 눈물과 고통만큼 생생할 수 없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면 지나치게 긴 꿈을 꾸고 일어난 것만 같았다. 뼈가루로 만든 작은 조약돌은 조금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다. 꿈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다. 너무 근사한 꿈이어서 다시 잠들 수 없는 현실을 원망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실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와 함께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꿈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고양이의 세계에 잠시 초대받았던 것이 아닐까. 고양이는 꿈과 현실의 경계를 폭이 좁은 담장 위를 걷듯 사뿐히 걸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인간은 담장 위 고양이에게 홀려 고양이들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고 고양이가 이리로 왔다 착각하는 것뿐인 게 아닐까. 고양이가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양이에게 간 것이었으므로 고양이는 애당초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을까? 고양이에게 사료 대신 사람이 먹으려고 구운 생선을 나누어주는 골목에서 태어난 루이.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걷어차는 골목에서 살아남은 강인한 루이야. 그래서였을까? 너와 함께 살게 된 후로 꼬질꼬질하고 비쩍 마른 몸으로 엄마와 함께 드나들던 집을 찾아왔던 오래전 내 사진을 보면 때로 네가 나 자신처럼 느껴졌어. 내가 살아남아 너에게 종이 다른 엄마가 되기까지 나 역시 친절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 골목을 오래 헤매야 했거든. 좁고 미로 같은 골목을 배회하며 자꾸 넘어지고 다치는 게 나의 삶이었어.

신주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천희란의 고양이가 두고 간 세계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소설가 천희란의 첫 에세이입니다. 반려동물과 살아본 적 없는 초보 보호자가

15살 고양이 3마리를 키우면서 겪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인간과 고양이라는 두 존재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온 시간들이 먹먹하게 다가오기도 하네요. 작가는 고양이가 세상을 떠난 뒤에 뼈가루로 만든 작은 조약돌조차 위로가 되지 않는 정말 지독한 슬픔을 겪게 되죠. 실은 고양이가 우리에게 왔던 게 아니라 우리가 고양이의 아름다운 꿈결 같은 세계에 잠시 초대받았던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 길 위에 척박한 골목을 헤매면서 살아남은 고양이 루이와 또 인생이라는 고단한 골목을 헤매면서 상처받았던 그 자신의 삶이 서로 닮아있음을 깨닫는 대목도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내가 동물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게 돌봄을 받는 느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참 많이 공감할 내용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비록 이별의 아픔은 너무나 크고도 깊지만요. 또 그들이 우리 곁에 두고 간 따뜻한 추억은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지 않을까요? 천일안의 고양이가 두고 간 세계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한철의 노래,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이야홍 타령 준비해봤는데요. 이야홍 하는 소리가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를 연상케 해서 보사노바풍으로 고양이와의 밤 산책을 아주 밝고 경쾌하게 노래한 곡 지금 전해드립니다.

이한철의 노래 국립국악원의 음악으로 이야홍 타령 전해드렸는데요. 김인설님께서 밤에 고양이 울면 아기 울음소리 같아요 하셨는데 방금 이 음악에서도 마지막에 야옹 하는데 진짜 얼핏 들으면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죠. 1178님께서 한옥찻집 들으면서 생각난 게 전주 한옥마을에서 매주 금요일에 길고양이 급식소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만나는 길고양이들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경험으로 길고양이를 챙겨주는 게 참 뿌듯했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하셨는데 저희 동네에도 산책로나 또 아파트 단지에 고양이 쉼터, 집 자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더라고요. 참 그 반려동물이 주는 위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글통에서도 만났지만 고양이가 우리에게 뭐 찾아오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양이에게 더 다가가는 일이 많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 아 고양이를 통해서 혹은 반려동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자 하는 마음이 참 크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번에는 삼바 리듬으로 귀엽고 앙증맞은 선율을 그린 곡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롱 메롱 준비했어요. 김정님의 해금 이진구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재밌는 곡이죠.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롱 메롱 듣고 오셨는데요. 김정님의 해금 이진구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보사노바 삼바에 이어서 1부 마지막 곡은 탱고로 준비해봤는데요. 제나탱고의 노래와 연주로 달보들의 탱고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앙상블 더 류의 연주로 이심전심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 시간은 여러분과 음악마루의 마음이 통하는 시간일까요?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 싶고 그런 음악들을 찾아서 전해드리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 바로 음악마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부 문을 열었고요. 화요일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할게요. 오늘은 고래에 관한 궁금증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번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1716님께서 지난 주말에 1박 2일로 총동창회를 너무나 재미나게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친구들이 이래저래 아프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들 모여서 초등학생 마음으로 즐기고 게임도 하고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기게 되었네요. 오늘 또 이렇게 자랑해봅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아, 귀엽게 막 양손으로 별을 들고 막 흔들고 화이팅이라고 외치는 귀여운 그 동영상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참 그 해도 해도 안 지겹고 들어도 들어도 재밌는 이야기가 학창시절 추억 이야기잖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해프닝이 얼마나 많았어요. 추억이 정말 많았을 텐데. 참 그 동창회가 재밌는 이유가 지금의 나이를 싹 잊고 딱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셔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셨다니까 저도 듣는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몽땅의 노래인데요. 일곱 빛깔 아리랑 전해드려요.

몽땅의 노래로 일곱 빛깔 아리랑 전해드렸어요. 서로 다른 색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서 더

아름다워지는 것 같은데요. 방금 들으신 노래 속 따뜻한 화음처럼 낯선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준 한 한국인 사장님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전북 완주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전해진 이야기인데요. 네팔에서 온 디네쉬 씨가 첫 한국살이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고향에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공사비가 폭등하는 바람에 순식간에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고요. 빚을 갚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가 다시 찾아온 곳은 예전에 일했던 완주의 공장이었는데요. 디네쉬 씨가 과거 5년간 얼마나 성실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한국인 사장님은요. 힘들다고 말하는 그 고백에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선뜻 그 큰 빚을 모두 다 갚아줬다고 해요. 그 은혜 덕분에 위기를 넘긴 디네쉬 씨. 지금도 사장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농번기마다 찾아가서 일손을 돕고 있답니다. 첫 한국살이 5년 동안 쌓은 성실함이 아주 단단한 신뢰가 됐고요. 그 신뢰가 절망의 순간에 정말 기적 같은 도움으로 되돌아온 셈이죠. 한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손을 내밀어주기가 참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장님의 진심 그리고 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몇 년째 보은을 이어가는 디네쉬 씨의 마음이 참 귀하게 다가옵니다. 계산 없는 선의가 더 큰 신뢰로 돌아와서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번에는 축복이라는 뜻의 제목이에요. 블레싱 전해드릴 텐데요. 온비앙의 연주입니다.

온비앙의 연주로 블레싱 전해드렸어요. 1716님께서 저는 이제 소리 배우러 신나게 달려갑니다 라고 하셨는데 즐겁게 또 잘 배우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 심심하지 않으시게 이 곡 준비해봤어요. 추다힐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북위덩덩 전해드리죠.

아, 아,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인간 세상뿐만 아니라 저 깊은 푸른 바다에도 출산과 육아에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독보적인 존재가 있어요. 바로 바다의 거인, 고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생기는 첫 번째 궁금증. 포유류인 고래가 땅을 밟을 땅도 없는 바닷속에서 젖을 물리면 우유가 물에 다 풀어져 버리지 않을까요? 정답은 절대 섞이지 않는다입니다. 비결은 지구에서 가장 진한 고지방에 있어요. 휘핑크림의 지방 비율이 30% 정도인데요. 엄마 고래의 젖은 무려 30에서

63%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마요네즈처럼 꾸덕꾸덕한 기름기 덕분에 물에 번지지 않고 새끼고래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이 진한 우유 덕분에 새끼고래는 단 6개월 만에

그래도 한 끼도 안 먹고 완전히 굶습니다. 석 달을 굶으며 내려가서 새끼를 낳고 또 진한 젖을 물리면서 남은 석 달을 헤엄쳐 올라오는 것이죠. 고래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물고기가 아니라 폐로 숨을 쉬면서도 어떻게 한 시간 넘게 잠수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비결은 완벽한 에너지 절전 모드 시스템입니다. 잠수를 시작하면 심장 박동이 뚝 떨어지고요. 뇌와 심장 같은 필수 기관에만 산소를 보낸대요. 여기에 근육 속 산소 저장 탱크라고 하는 미오글로빈 덕분에 산소를 아주 조금씩 아껴서 쓰게 되는데요. 수압을 견디기 위해서 잠수 전에 폐 속 공기를 일부러 비우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와, 그야말로 움직이는 잠수함이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고래 육아법과 생존 기술. 정말 자연의 설계는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상 궁금한 건 못 참지였습니다.

박경은 외에 여러분의 연주로 가시고기 전해드렸어요. 자신의 몸뚱이를 어린 자식들에게 내어놓는 가시고기의 거룩한 영혼과 새끼 가시고기들이 생명의 바다를 누비는 상상을 담은 곡 공연 실황 음원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바다의 거인 고래의 독특한 육아법과 놀라운 잠수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좀 물에 섞이지 않는 고지방 고래 우유부터 새끼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다를 건너는 쇠고래의 단식 이야기까지 함께 해봤는데요. 감성적인 모성애를 떠나서 생물학적인 본능, 진화의 신비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탄이 나오는 대목이에요. 인간이 고래처럼 몇십 분씩 숨을 참을 수 없는 건 우리 몸에 그런 완벽한 산소 절전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대신 치열한 일생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답답했던 마음 있으시다면 잠시 잠깐 내려놓으셔도 좋겠어요. 남은 하루도 저 넓은 바다를 달리는 고래처럼 시원하고 거침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했고요. 두들쟁이 탈의 연주 만나볼게요. 남방 돌고래 듣고 오시죠.

두들쟁이 탈의 연주로 남방 돌고래 전해드렸습니다. 아유, 넓은 바다에서 막 헤엄치는 고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고래 공포증이라는 곡인데요. 자신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커다란 고래에 비유해서 고래 공포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무서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정민아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고래 공포증 전해드리죠.

무서움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마음을 담은 곡이었어요. 고래 공포증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께도 좀 위로가 됐을까요? 정미나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다 보니까 벌써 끝곡 전해드릴 시간이네요. 권정구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마음속의 풍선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5월 9일, 오늘은 구강보건의 날인데요. 오늘로 정해진 이유가 참 재밌어요. 첫 어금니가 나오는 시기인 6세의 6, 그리고 어금니를 뜻하는 한자 9를 숫자 9로 바꿔 지정한 거라고 하네요. 예로부터 치아는 오복 중 하나이자 만복의 근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소중함에 비해서 평소에는 미처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죠. 건강한 치아는 결국 매일 쌓아가는 작은 습관과 또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기적으로 검진하시면 좋은 게 비용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오늘만큼은 내 몸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더 건강하고 활짝 웃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판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될 공연이 찾아옵니다. 설릉 아트홀의 대표 기획 공연 명창의 숨소리가 이번 주말 6월 13일과 14일 오후 4시 설릉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명창의 숨소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특히 이번 무대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춘향가를 이틀에 걸쳐 깊이 있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염경의 명창이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염경의 명창은 김세종제 춘향가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춘향이 옥에 갇혀 시련을 견디는 장면부터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는 대목까지 춘향가의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이어 14일 일요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윤진철 명창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동편제의 힘과 서편제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보성소리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신년맞이부터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방자를 만나는 장면까지 깊이 있는 소리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 설릉아트홀 명창의 숨소리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여름에 푸른 기운이 짙어지는 6월, 대전 시립연주원 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청음가야금 연주단의 제31회 정기연주회 잠시 쉬어가는 숲이 열립니다. 청음가야금 연주단은 1995년 창단 이후 가야금의 다양한 매력을 꾸준히 선보여온 단체인데요. 특히 스승과 제자 10명이 오랜 시간 함께 갈고 닦은 음악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재즈와 국악이 어우러진 태평가 재즈를 비롯해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작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엔 국악의 날 기념 공연 시간을 담은 유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무형유산 보유자들과 대전 시립연전국악단이 함께 만드는 뜻깊은 무대인데요. 대전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켜온 예술가들의 깊은 내공과 우리 음악의 현재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즐거운 연희 길놀이로 문을 열고요. 김란의 살풀이, 박근영의 북산조, 최윤희의 입춤, 고양임의 판소리, 그리고 버부스님의 승무까지 전통 예술의 정수를 담은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야금의 맑은 선율부터 전통 예술의 깊은 울림까지 6월에도 대전 시립연전국악원에선 다양한 국악 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 시립연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공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조선의 왕세자 효명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창극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효명세자는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로 왕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대리청정을 맡아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칼과 힘이 아닌 예와 음악, 즉 예악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런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데요. 궁중의 춤과 음악을 정비해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했던 효명과 건물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묘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출연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효명 역엔 이광복과 김수인, 묘묘 역엔 이소연과 김우정이 더블 캐스팅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작품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하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충치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1: 아프죠. 네. 충치 뭐 치통 굉장히 괴롭습니다.
2: 그러니까요. 충치부터 잇몸까지 구강 건강이 심장과 치매, 뇌졸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 잘 아실 텐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국민의 구강보건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강보건의 날입니다.
2: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치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치아 건강, 구강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 치아는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취약하다고 해요.
1: 뭐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니까요. 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오후에 바람
2: 잘한다.
1: 오늘도 2시간 시원하게 스트레스 날려볼까요?

별살은 부모 돌아가 몽상살 몽상이 분이 거상살 거상버섯 달상이라 장인 삼촌 복채살 동네방네는 불난살 이웃지간 회살살이요 도장난되는 실물살

안방을 접어들럭. 이벽 저벽 벽 판살 내 외지간에 공망살. 애기 난데 삼신살 화대 밑에는 능마살. 내금신 조항신 외금신 조항신.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9일 화요일 황민왕의 비나리로 출발했습니다.
1: 자, 오늘이 국악 복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0: 네.
1: 참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잇몸이랄지 치아가 깨끗하신 분들,
0: 네.
1: 충치가 하나도 없는 분들, 진짜 이런 분들 부럽고 또 복받은 분들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0: 그렇죠. 네. 충치나 잇몸 때문에 치과 안 다녀본 분들은 그 아픔, 그 긴장, 그 스트레스 전혀 모르죠.
1: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옛말에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치아 건강도 한 200냥 한 300? 아,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러게요. 그 정도로 진짜 중요하죠.
1: 뭐 저같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400냥 정도 예. 가치가 있다고 또 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만큼 이제 뭐 사실 우리 몸의 치아뿐만 아니라 뭐 눈, 몸 다 중요하긴 하죠.
1: 네, 그렇죠.
0: 당뇨가 있는 분들은 여름철에 물 자주 마시고요. 발 관리도 또 잘 해야 된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1: 그쵸.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네. 건강관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가장 신경 써서 하는 건강관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이런 방법으로 관리한다.
1: 그렇죠.
0: 이런 것도 좋습니다.
1: 뭐 혈압부터 해서 뭐 당
0: 네.
1: 아니면 뭐 관절 뭐 등등등 뭐 잇몸일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1: 피부일 수도 있고요.
0: 그럴 수도 있고요.
1: 네.
0: 혈당 스파이크 조심한다 하실 수도 있고
1: 네.
0: 안구 건조증을 신경 쓰느라 밤에 뭐 핸드폰을 안 본다.
1: 뭐 그렇죠.
0: 할 수도 있고
1: 네.
0: 또 이제
1: 알러지성 뭐 이런 것도
0: 알러지성도 있고 남들 모르게 나 혼자 앓는
1: 아.
0: 뭐 변비라든지
1: 변비
0: 제제
1: 아우
0: 그건 나 혼자만 앓는 또 병이잖아요.
1: 네, 그렇습니까?
0: 자, 다양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들 네. 무엇을 관리하는지 문자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흐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궁으로 보내주시면 공감도 하고 또 의견도 나누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바투의 상사대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 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떡

0: 유지숙의 소리로 서도민요 날 찾네 듣고 왔습니다.
1: 자, 여러분들 건강관리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시는지 문자 네.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네. 소개하기 전에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화요일 2부에서는 아, 저희도 사랑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코너죠. 국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청취자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시간 청취자 국악 장기 자랑 청국장 코너가 아, 펼쳐집니다.
0: 이 코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1: 예, 네. 항상 매일 감동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청국장은 정말 소화제죠.
1: 아 그렇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소통과 화합 재미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소화제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자 오늘도 전국에 우리 국악방송 애청자님들 바투의 상사디아 애청자들의 참여를
1: 네.
0: 기다리고 환영합니다.
1: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 좀 소리 악기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도 당연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지만
0: 그렇죠.
1: 저는 개인적으로 아우 나 진짜 못하는데 나도 해도 되나 근데 나 국악을 사랑하긴 해.
0: 아 그럼 돼요.
1: 근데 난 진짜 못해.
0: 아예 상관없습니다.
1: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0: 그렇습니다. 네.

0: 네. 실수할 것 같아 실수하시면 좋겠어요.
1: 일부러라도.
0: 네. 네. 일부러 목이 좀 뒤집히고 에이. 장단 안 맞고 막 되죠. 소리 했는데 막 내가 생각해도 우스워.
1: 아우 좋죠.
0: 그런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취임새 완전
1: 실력이
0: 많이.
1: 중요하지 않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많은 참여 지금부터 우물전 0302 유료 문자로 저 한번 신청해 볼게요 하시고 네. 신청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건강관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네. 2390님의 메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선천적으로 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70이 넘은 지금까지 아직 임플란트도 하나도 없습니다.
1: 이야.
0: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건 하루 3번 이를 좀 잘 닦고요. 치간칫솔, 치실 이런 거 사용 잘하는 겁니다.
1: 이야. 그러니까 관리인 것 같아. 관리. 평상시 관리가 누적이 되면 네. 임플란트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진짜.
0: 임플란트를 한 저로서는 너무 부럽네요.
1: 어디에 있어요?
0: 저는 잇몸 쪽에 있어요. 요 아래.
1: 아 진짜로 아래쪽에. 네.
0: 임플란트를 저는 이미 했는데
1: 근데 선천적으로도 약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0: 저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잇몸이 약해요.
1: 내력이구나.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0: 야 진짜. 그렇더라고요.
1: 관리를 잘해도
0: 네.
1: 그렇더라고요.
0: 부럽습니다 2390님.
1: 그러니까요. 네. 9865님께서 감기 몸살 비슷하게 걸렸는데요. 목이 조금 칼칼하고 아픈 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요즘 목에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소금물 가글에 홍삼, 도라지 이런 거 먹고 있어요. 빨리 나아야 될 텐데 불편하네요 하시면서
0: 네.
1: 아, 목 쪽이 바로 이렇게 딱 걸리시는구나. 혹시 뭐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혹시 그런 직업군이실까요?
0: 네, 네,
1: 그러면 좀 그쪽으로 빨리 올 수가 있는데.
0: 맞아요. 아, 그리고 목소리는 쉽게 또 빨리 안 좋아져요.
1: 맞아요.
0: 한번 나빠지면은 회복하는데 한 최소 일주일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1: 쉬어야 돼. 맞아요. 말도 안 해야 되고
0: 말 한마디도 하시면 안 되고
1: 미지근한 물도 계속 맞아요. 섭취해야 되고
0: 수분 섭취.
1: 네, 그렇습니다.
0: 자, 9865님께 네. 입맛 없을 때 드시라고 네. 떡 선물 드립니다.
1: 네, 맛있게 드십시오. 7413님께서 제가요 면비가 좀 심해요.
0: 아 면비. 네,
1: 네. 면비가 심한데 네. 양배추부터 오이, 식이섬유, 섬유질 많은 채소들을 많이 먹으라고 이 풀을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0: 정확한 용어는 여기 풀떼기라고 돼 있는
1: 풀떼기라고.
0: 풀을 비하하는 발언이죠.
1: 예. 전문 용어로 이제 풀떼기라고 써놓으셨는데 이제 저는 이제 풀, 예. 식이섬유, 예. 섬유질 쪽이죠.
0: 예.
1: 아무튼 그런가 봐요.
0: 예.
1: 우리 아버지는 화장실만 다녀오시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요.
0: 네.
1: 저는 그 행복을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분들께 필요하죠. 유산균.
0: 예.
1: 일단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산균 일단 선물을 해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0: 근데 변비 같은 경우는 진짜로 뭘 드시냐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1: 네네네.
0: 네.
1: 유산균 잘 드셔도 확실히 네. 장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맞아요. 좋고. 근데 진짜 야채 많이 먹는 게 답인 것 같아요.
0: 풀떼기 드세요.
1: 풀떼기. 네. 네. 섬유질, 뭐 식이섬유 이런 거 섭취를 많이
0: 맞아요.
1: 해주셔야지 얘네가 이제
0: 예, 파이팅 있게.
1: 파이팅 네. 있죠, 이제.
0: 그리고 운동도 좋잖아요, 변비.
1: 아, 그렇죠.
0: 예, 네, 운동 같은 거.
1: 많이 걷고.
0: 그렇죠.
1: 수분 섭취 많이 해주고.
0: 그렇죠.
1: 그러면 되니까.
0: 네. 470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불편은 무좀입니다.
1: 아, 그래요.
0: 무좀. 군대 다녀온 뒤로 무좀이 좀 생겼는데요. 여름 오면은 슬슬 근질없습니다. 연고 사야겠습니다.
1: 그죠, 그죠. 그 요즘 뭐 약들도 되게 잘 나와가지고.
0: 그렇다고 하던데.
1: 네네네네. 근데 또 약간 그 시즌만 좀 괜찮고.
0: 네.
1: 또 지나면은 막 약간 또
0: 심해지고.
1: 그런 것 같아요, 좀 보니까.
0: 완전히 안 없어지고.
1: 그런 거 물론
0: 시기를 좀 타고.
1: 뭐 물론 다 되는 데도 있고 요즘 병원도 워낙 잘 돼 있다고는
0: 맞아요.
1: 하는데
0: 예. 아 근데 무좀도 진짜 스트레스예요. 막 그쵸. 근질없고 답답하고 에이. 막 이러잖아요.
1: 군대 있을 때 그 한여름에도 군화 끝까지 이거 다 신어야 되고
0: 맞아요.
1: 그러니까 얘네들도 숨구멍이 없으니까
0: 맞아요.
1: 그렇게 균이 번질 수밖에
0: 특히 없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제 행군을 했다 그 안에서 이제 뭐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에이. 무좀이죠.
1: 아휴 어쩜 그렇게 잘 아시네요.
0: 제가 4주 훈련밖에 안 다녀왔지만 저도 그 훈련소 갔다 오고 나서 네네. 무좀이 생겼었거든요.
1: 아, 그랬어요?
0: 네.
1: 왜?
0: 그때 비 오는 날 행군을 했어요. 아 진짜 괴롭더라고.
1: 네.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네.
0: 나오고 나서도 계속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죠.
1: 그래.

0: 아, 진짜 괴롭더라고요.
1: 아, 그럼요.
0: 지금은 이제 없는데, 어우, 그때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1: 그렇죠.
0: 꽈배기님.
1: 네.
0: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요즘 너무 우울합니다.
1: 그러시겠다.
0: 돋보기 쓰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 맨날 당근만 먹고 있어요.
1: 그래요. 잘하셨네. 잘하셨네. 잘하셨어.
0: 노안이야, 우리가 이제 뭐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거스를 수 없죠.
0: 무조건 오는 겁니다. 무조건. 몸의 노화라는 건 네. 막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1: 네. 원래 안경을 안 쓰셨을까요, 꽈배기님?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 필요할 때는 꼭 이제 쓰시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1: 어쩔 수가 없어서. 아니면은 그 뭐라 그래요? 다초점 렌즈?
0: 네.
1: 아래쪽에는 뭐 렌즈가 다른 거던데.
0: 맞아요.
1: 아무튼 뭐
0: 작은 그런, 렌즈가 하나 더 있죠.
1: 그런 것도
0: 아,
1: 있고.
0: 근데 요즘에는 어르신 분들이 아니라 진짜 40대들도 노안이 와가지고
1: 네.
0: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1: 아, 그래.
0: 꽈배기님이 4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울할만 하죠.
1: 아.
0: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나 와야 될 것 같은 노안인데 벌써 생겼다고?
1: 꽈배기님 저도 왔어요. 노안이 저도 왔어요. 40대 중반인데
0: 근데 네. 2.0에서 1.5 정도로 온 거 아니에요?
1: 조용해.
0: 2.0 막 저 멀리 몽골인이야 뭐야 막 저 멀리 있는 것까지 다 읽다가 이제 1.5면은
1: 봉영씨
0: 저보다 좋은 건데
1: 꽈배기님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지금 안 보여요. 문자도 안 보여요. 힘내십시오. 당근 많이 드세요.
0: 당근.
1: 네. 1927님께서 저는 치과입니다. 치과. 다음 주에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체력검사부터 시작으로 청력검사를 비롯해서 소변검사, 피검사 그리고 엑스레이까지 검진을 잘 받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래요.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돼.
0: 네.
1: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마다.
0: 귀찮아도 꼭 받으시고 돼요, 되도록이면 연초에 받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연말에 가면 빽빽해요. 사람이 많아서.
1: 0631님께서 우리 아이가 아토피 관리에 저는 가장 신경을 씁니다. 공기 좋은 데 가면은 좀 낫는다고 진짜 시골로 가야 하나 고민이 많습니다 하시면서
0: 아토피는 아토피는 진짜 괴로운 병이에요.
1: 아.
0: 제 주변에도 한 분 계시는데 먹는 것도 관리 엄청 하시고요. 뭐 씻는 거라든지
1: 그러시더라고,
0: 이런 거 진짜 다 관리해야 되고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바로 또 심해지고
1: 에.
0: 그리고 이게 완치라는 게 없어서
1: 맞아요.
0: 평생을 관리, 그냥 관리. 계속 관리해야 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이런 아토피나 이런 게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평생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습관화드려야죠.
1: 제 친구가
0: 네.
1: 둘이서 부부예요. 부부. 부부가 거기가 강변북로죠.
0: 네.
1: 금호동 쪽에 강변북로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었어.
0: 그거 되게 비싼데 아니에요?
1: 둘 다 치과 한 명, 둘 다 의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사를 했어.
0: 네.
1: 한 십몇 층 돼. 근데 아이가 아토피가 걸린 거예요.
0: 그 새집 증후군 뭐 이런 건가?
1: 그런 것도 있고 타이어 분진가루.
0: 아 강병북로 쪽이라.
1: 네. 그런 것을 추정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아이가 어릴 때였으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는 부산에
0: 네.
1: 길게 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0: 설마.
1: 시골이죠.
0: 네.
1: 서울 기준으로는
0: 설마
1: 아토피가 가라앉았어.
0: 아...
1: 그래서 그 친구가 집을 저 뒤쪽으로 다시 이사를 했어요.
0: 일부러 공기 좋은 데로
1: 에. 뺐어요. 아
0: 남들 어디 사는지도 중요하구나.
1: 남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제 이 그렇죠. 부부가 그걸 깨닫고 산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갔어요.
0: 환경 요인이 크구나.
1: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를 또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토피가 그쵸.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맞아요. 있다고는 하는데
0: 네.
1: 아무튼 고민이 되시면 살짝 공기 좋은데 웬만하면 매연이 없고 타이어 분진이 없는 그런 쪽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0: 아.
1: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0: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 이런 사례도,
0: 이런 사례도
1: 있더라.
0: 있더라. 한번 참고사항으로 두시고
1: 네.
0: 역시 비싸다고
1: 그런 건
0: 좋은 건 아니에요.
1: 그때 우리 그거 와 막 깁들이 하면서 야 너 성공했다 그랬었는데 바로 빼더라고요.
0: 가격과 값어치는 또 다른 법인 것 같습니다.
1: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0: 네.
1: 아 이분이 드디어 명창부 장원을 했네요.
0: 어제 있었던 제 52회 전주 대사슴놀이 명창부 장원을 한
1: 야.
0: 정복원 이제 명창이죠.
1: 명창님이시죠. 우리랑 이제 급이 달라요.
0: 정복원 명창인데 인터뷰하면서 소감 얘기하면서 네네. 또 많이 울어가지고
1: 그럴 만해요.
0: 그 장면이 감동적이면서도 맞아요. 누군가한테는 캡처의 대상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1: 방역 씨. 그런데
0: 하지 마요.
1: 방역 씨.
0: 보고 너도 찍혔어.
1: 명창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0: 아, 그러니까 네. 정명창. 네. 네.
1: 자, 춘향가중 어사 출도 정보곤 명창님의 소리로 듣고 오겠습니다.
2: 잘 먹었다. 어찌리 좌석이 섬뚝하오. 여보 본관장, 내 잘 얻어먹고 잘 놀다 잘 가오마는 좌석 이리 섬뚝하니 원 이런 낙흥이 없소 그려. 본관이 물색 모르고 허사 똑게 보아 큰다. 어이 사람 너무 인사야. 잘 가든지 못 가든지 이달리 통에 신사는 무슨 놈의 신사요? 허사 또 어이 없어. 본관 얼굴 끄르미 보며 그럴 일이오. 그러면 우리 조금 있다가 또 만나 봅시다. 늘 아래 내려서며 좌우를 살펴보니 정패욕주 수십 명이 장사꾼으로 재림세를 놓고 패랭이를 숙여 쓰고 구경꾼 한때 섞여 드문듬 성들어서 어사또를 바라본다. 그때 어사또님은 산문 밖으로 나가면서 눈 한 번 끔쩍 부채질 까딱 팔 한 번 툭 꼬르니 정패욕조리 눈치를 채고 순식간에 변장을 허는디 정상적을 입고 홍견대를 띠고 패랭이를 벗고 홍절립을 쓰고 사면내서 산문을 후다닥 따 함행어서 출두요. 출두허옵신데 외란 소리 하나리 답상 무너지고 땅이 톡 꺼지는 듯 백일백력 진동하고 여름날에 불이 붙어 가사합니다. 타는구나 가급수령인 덕을 잃고 당근 바람 버선발로 대숲으로 달아나며 통이나 공사께 급창아 당근 주설에 대도 집어 대던지고 병부 입으로 물고 헐근 실근 달아날지 운봉영장 뚱이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슬 읽고 방석 쓰고 달아나고 순창군수 당근 읽고 화관 쓰고 달아날지 임실현감은 창을 읽고 뭉두리 읽고 달아나고 순천부사는 겁도 나고 술도 취하여 타락으로 도망쳐 올라가 간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벼락을 맞으면서 아푸 아푸 겁결에 허는 말이 요사에는 하느님이 피를 쩔쩔 끓여서 내리나 보다. 본관이 너그를 잃고 울방으로 들어가다가 쥐구멍에다가 상투를 받고 칸내어라 신고 가자 신발내라 쓰고 가자 발리어라 입고 가자 장을 잡아라 타고 가자 돈 들어온다 바람 다쳐라 육강 마렸다 오줌 들여라 물 마르니 목 좀 나오. 다시 벌떡 일어나 통인을 보고 일부여 안고 벌벌벌 떨며 통이나 날 살려라. 역조리 날 찾거든 모른다고 허여라. 역조리 장난한다 예방 후당 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공방 후당 공방이 맞을 거꾸로 어지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산대 독신이오 살려 주 야이 몹쓸 아전들아 초우 응구실은 너희가 하고

해방시켜 이 행버지 웬일이야. 공룡 아전 가찰대가 부러지고

좌중을 망치로 봐주는 대금병수병 산수병과 수십자 교자상과 양치대야 토기쟁반 접시대야 술병과 닭딱지끈 맹기릉 쨍기릉 깨어지고 검은고가야 그

0: 쇼질집 춤추던 기생들은 발 벌린 채 달아나고 환비는 밥상에 있고 물통이고 들어오며 사또님 세수 잡수시오 콩방은 너그를 잃고 멍석 말하여 패끼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리 무거우냐 사령은 나발 잃고 주먹 쥐고 훈봉은 너그를 잃고 발을 거꾸로 집어타고 왔다 급창아 이발 좀 보아라 이 말이 운봉으로는 아니가고 남은 어 사또의 신대로만 부두둥 부두둥 가니 어맹 사또가 축전 축지법도 하나보다 왔다 급창아 이 발 좀 보아라 급창이 너그를 잃고 들숨 날숨 꼼짝 달싹을 보더고 아이고 사또님 아이고 사또님 말을 거꾸로 탔사오니 속히 내려 옳게 타십시오 어따 이놈아 이 달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탄단 말이냐 말보가지를 선뜻 빼어 멍구동에다 둘러박어라 둘러박어라 봉지에 일어나서 창판 누가 되었을지 짖던 개도 목이 쉬고 날던 새도 아니 날며 산천 초목도 벌벌더니 무섭고도 두려워라 눈치 빠른 통인이 대상에 뛰어올라 칩세 허락금 허납신다 쉬
1: 자 정복원의 소리로 춘향가중 어사출도 듣고 왔고요 요건 이제 몇 년 전에 나온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네.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잘하죠
2: 네, 네. 네. 자, 여러분들이 요즘 특별히 더 신경 쓰는 그런 건강 네. 부분들 보겠습니다.
1: 네.
2: 귀여우님께서 어머니가 요즘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번 주에 이비인후과를 가보고 보청기를 하나 맞춰 드릴까 합니다.
1: 어허.
2: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잘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몰랐었는데 어머니가 어느샌가 말씀을 점점 더 크게 하시는 게 이상해서 여쭤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이번 주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건강은 자식이 챙겨야 해요 하시면서
1: 아름답습니다. 아,
2: 그러시구나.
1: 아 어머니 왜 이렇게 말을 크게 얘기해요? 빠이? 이런 게 아니라 아우 시끄러.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러시지?
2: 그래 그래.
1: 딱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잘, 보청기까지 연결이 됐네요.
2: 잘 생각하셨네. 네. 네. 일단 병원을 급하면 네. 아프면 병원을 당연히 가야죠.
1: 그리고
2: 네.
1: 보청기 당연히 끼는 겁니다.
2: 아 그럼요. 아, 아, 네.
1: 필요하면 그렇습니다. 끼는 거죠. 네. 도구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2: 그렇습니다.
1: 2628님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만보 이상 빨리 걷고 있습니다.
2: 이야.
1: 이 루틴 지키다 보니 영명수를 바로 끊었어요.
2: 아, 가스 영명수.
1: 예.
2: 소화제 같은 거.
1: 활력제 얘기하는 뜻이에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죠.
2: 맞아요.
1: 과다하게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2: 예.
1: 몸이 알아서 이제 활력이 생기니까.
2: 그렇습니다. 네. 저도 본의 아니게 요즘 아침에 좀 걷게 됐는데
1: 아이 등교길.
2: 예. 아이가

0: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아빠 저는 9kg가 과체중이래요.
1: 네.
0: 학교에서 검사 받았는데.
1: 아들 과체중 굳이 얘기 안 했는데.
0: 아니 이제 팩트니까. 에, 체중 미달은 아니니까.
1: 예.
0: 그래서 그래 그래서 같이 걷자
1: 어,
0: 학교까지.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걷고 하다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요. 걷고 나면 확실히 활력이 돋고요. 기분도 좋아져요.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그래서
1: 그래서 아침에 이제 아들 깨울 때도 저는 운동 갔다 오고 나서 깨우는 거랑
0: 네네
1: 그냥 깨우는 거랑 약간
0: 다르죠.
1: 달라요.
0: 맞아요.
1: 에너지도.
0: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관리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1: 뭐 아들 덕좀 보시네요, 그러면.
0: 아, 톡톡해 봅니다.
1: 그러게.
0: 네.
1: 얼굴이 좀 말랐나?
0: 아, 배도 쏙 들어가고 지금.
1: 아유, 야, 배가 어디 갔지?
0: 없죠.
1: 안 보이네.
0: 없죠. 배가 없습니다.
1: 그러게요.
0: 네.
1: 6017님, 무릎이 아프면서부터 일기예보를 챙기게 됩니다.
0: 아이고야.
1: 비 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도 흐리고 비 오기 전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시다 하셨는데 제가 딱그 짝이에요. 곧 장마라는데 남양 특집이 따로
0: 아이고,
1: 없습니다.
0: 그러시구나. 아이고, 힘내십시오. 저희가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2379님께서 저는 치아가 별로 좋질 않아가지고 임플란트를 몇개 했는데
1: 네.
0: 나물을 먹든 고기를 먹든 뭐든 먹기만 하면 치아에 음식이 껴서 정말 좀 힘들어요.
1: 그거 잘 빼야 돼요.
0: 치간칫솔로도 해결이 안 돼서 치실로 해결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 피부 피도 나고 점점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고 속상해서 어디 가면은 마음 편히 음식을 잘못 먹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좀 편하게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1: 제가 수년째 쓰고 있는 그 명칭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물로 치치치 쏘면서
0: 네.
1: 그 치아 사이에 음식물을 빼주는 그거 있거든요, 하여간.
0: 네.
1: 그거 한번 써보세요.
0: 네.
1: 그거 한 3만 원대면 사거든요.
0: 네네네.
1: 정말 정말
0: 깨끗해요.
1: 효과적이에요.
0: 오, 그래요.
1: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이제 사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야야 뭐 이런 걸 쓰냐 했다가 다음 주에 가봤더니 야 이거 좋다.
0: 계속 쓰고 계셔.
1: 야 남은 내려갈 때마다 야 이거 좋다.
0: 그러면은
1: 네.
0: 여기 이에 낀 것도 빼고
1: 네.
0: 또두 어르신 두 부부가 또
1: 네.
0: 같이 또 물총싸움도 하고.
1: 무슨 소리세요? 그거 아파요.
0: 여보!
1: 그거 아파요.
0: 여보 여기 있네.
1: 제가 한번 가져와서 쏴드릴게요.
0: 내 사랑 안녕. 그래서 이게
1: 쏴드릴게요.
0: 에 이렇게
1: 어디 그쪽으로 뻗어나가.
0: 아니 그 이제 놀이도 되고
1: 아 그게 놀이가 돼요?
0: 되지 않을까요?
1: 제가 한번 쏴드릴게요. 진짜
0: 아
1: 아파요.
0: 그래요?
1: 네.
0: 아
1: 타격감이
0: 여보
1: 장난이에요.
0: 방야 방야 이렇게
1: 그래서 어쨌든 그거 한번 써보세요.
0: 네
1: 치간칫솔도 이제 같이 쓰시면 좋지만
0: 네 네.
1: 그거 한번 쓰시고 남은 약간 잔여물들을 치간칫솔로
0: 그러면
1: 쓰시면
0: 뭐라고
1: 완벽합니다.
0: 검색하면 될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명칭이 기억이 안
0: 뭐
1: 나요.
0: 물로 하는 뭐 치실 일단 이렇게
1: 에
0: 검색해 보면 될까요?
1: 워터 뭐라고 해야 될까?
0: 워터 뭐 아무튼 찾아보겠습니다. 네.
1: 모르겠어요. 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0: 2327님
1: 에?
0: 방야 방야. 자 이제 또 정보
1: 네.
0: 알쓸신 K 가야죠. 우리 봉용 씨가 사랑하는 대길이가 오늘 또 준비가 됐네.
1: 아,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원래 듣고 가야 되는데 못 들었네.
0: 물로 하는
1: 아,
0: 치즈 얼마나 좋아. 이거죠. 네.
1: 가보겠습니다.
2: 나면 하투가 달려간다.
3: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2: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2: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2: 노래하고 싶다.
3: 이것저것
2: 이놈저놈
3: 묻지마
2: 따지지마
3: 우리 모두 하투한테 달려간다.
2: 하투의 상사디야.
5: 가슴을 대고
6: 언녀다 어디서 청국장을 끓이냐. 불러라 왜
7: 함께라고 돼 있잖아 함께
6: 쓰레투 청국장 꾸리 꾸리 청국장 얼마나 좋아. 근데 언녀나 청국장하고 된장하고 무슨 차이냐.
7: 대기라 대기라 청국장하고 된장은 말이야 같은 콩으로 만들어도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 청국장은 삶은 콩을 고추균으로 2일이나 3일 정도 숙성 발효해서 만드는 장이고 된장은 메주를 소금물에 장시간 숙성해서 만드는 장이잖아.
6: 청국장은 2일에서 3일, 된장은 50일 이상 숙성해야 하는 거지.
7: 맞아 맞아. 청국장은 볏짚을 넣어

0: 자연 발효하고 메주를 쓰지 않지만 된장은 삶은 콩을 찧어서 네모나게 빚어서 곰팡이가 필 때까지 띄운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숙성시키는 거지.
1: 청국장엔 따로 소금을 쓰지 않지만 된장은 소금물에 담가뒀다가 나중에 장가르기로 간장 된장으로 나누는 거 맞지?
0: 맞죠. 맞아. 대기라.
1: 이상하다.
0: 어디 아픈 거 아니지?
1: 한번 듣고 왔었어야 했는데.
0: 대기라 대기라. 너 정말 살림남이구나. 청국장은 고초 청국장의 고초균은 유산균보다 강해서 장 건강에 아주 좋단다. 두부 넣고 바글바글 끓이면 한 그릇 뚝딱이지.
1: 하, 언녀나. 응? 거짓말 나빠. 응? 너 세 그릇 뚝딱이잖아.
0: 아, 그랬나?
1: 입맛 살리는 청국장. 응? 얼마나 좋아.

0: 허윤정의 검은 거로 한갑등류 검은 거 산죠. 자진 머리 부분 듣고 왔습니다.
1: 자, 언년이 대길이가 나와서 이제 재밌게 해주긴 했는데 네. 이 친구들이 나오면 꼭 정보가 잘 안 들리죠.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네. 청국장과 이제 된장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발효기간부터 제조 방법이 다릅니다. 네. 특정 균만 주입해서 나토에 비해서 청국장은 볕집, 공기 중 다양한 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0: 맛이 더 다양한 차이가 또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7444님께서는 네. 오늘 방송도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 2390님께서 워터픽이요 하셨어요.
1: 아,
0: 워터픽이네요. 워터픽. 제가 말씀드렸던 거. 네. 구강 세정기.
1: 좋아요.
0: 아, 이렇게 검색하면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뜨더라고요.
1: 대기리 할 때 잘하시네요 진짜.
0: 아, 그래요? 아 근데 좀 중간에 약간 헤맸어요. 뭐였지? 응? 약간 그리고 하다 보니까 김장훈 씨가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1: 약간 아~ 감기 걸린 대길이 같아요 항상.
0: 아 그런가요?
1: 네. 어~ 네,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더 노력하도록
1: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좋습니다. 아~ 자 이제 퀴즈 풀러 함께 가야겠죠.
0: 가야죠.
1: 아 퀴즈 얼마나 좋아.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0: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유료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떡 선물이 걸려있는 첫 번째 퀴즈 함께 풀러가시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환율이 요즘에 또 무섭게 올랐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1달러가 1500원대로 올라서면은 원화의 경쟁력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원화 경쟁력 약화로 최근에 온라인 쇼핑 해외 이것 시장이 저물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 위축에 이것 대행 업체들은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물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호구 2번 직구 3번 늑구.
0: 자 원화가 지금 가치가
1: 이거 대행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군요.
0: 네. 환율이 얼마인지 한번 봐볼까요?
1: 네네네.
0: 오늘 기준으로 보자. 아 1512원으로 그래도 조금 하락을 했네요 오늘은.
1: 아무튼 한국은행이 네. 지난 5일에 발표한 내용에 보면 1분기 온라인 쇼핑 해외 땡땡 규모가 13% 이상 감소했다고 네. 하네요. 네.
0: 지금 뭐 1500원대로 머문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그죠?
1: 그렇습니다.
0: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좀 환율이 내려갈 필요는 있습니다.
1: 자, 호구, 직구, 늑구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네.
1: 야구가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네, 네. 슬라이드 아니고요.
0: 네.
1: 커브 아니고요.
0: 네.
1: 포크 아니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쭉 가는 거?
1: 쭉 가야죠.
0: 맞아요. 쭉 네네. 그대로 쭉 가는 거.
1: 네. 네. 이제 강속으로 이렇게 쭉 네. 가는 거.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환율이 낮을 때는 네. 우리 돈 얼마 안 쓰고도 해외에서 이제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1: 그렇습니다.
0: 구매를 할 수 있었는데
1: 그렇습니다.
0: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걸 사자니 뭐야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비싸잖아.
1: 그렇죠.
0: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행해주던 업체들이 지금 다 경영난에 빠져 있는 거.
1: 그렇습니다.
0: 간접적으로 사는 거 말고.
1: 네. 간접적으로 아니죠.
0: 간접적으로 아니죠.
1: 네.
0: 응접적으로 사는 거죠.
1: 응접적?
0: 네. 응접으로. 네. 다이렉트로
1: 네,
0: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그렇죠.
1: 이 정도 드리면 되겠죠?
0: 많이 드렸습니다.
1: 네네네.
0: 설마 뭐 이거 세 개 중에 정답 못 맞히시겠어요?
1: 그렇습니다.
0: 봅시다. 어디 힌트 듣고도 오답이 있는지 볼게요.
1: 네네. 다 9로 끝나고요.
0: 에? 없어요, 없어요.
1: 네. 왜 그 사각형 배울 때 네. 90도 각은 무슨 각이야?
0: 그렇죠.
1: 예.
0: 흥가 이라고 얘기하죠.
1: 요거 각입니다. 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그리고 여러분들 출근하는 곳.
1: 네.
0: 흥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집 말고 네. 회사를
1: 그렇습니다.
0: 짱
1: 그렇습니다. 네.
0: 자 많이 드렸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답 발표할까요?
0: 아 힌트 너무 좋았다는 7444님 감사드리고요.
1: 감사합니다.
0: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직접 구매 직구가 정답이죠.
1: 직구가 정답이었습니다. 네. 2번 직구였습니다. 네. 자 어떤 분께 선물 드릴까요?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는데요.
0: 너무 많은 분들이 맞춰주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3341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네. 직구 정답 맞춰주신 334 하나님 네. 오늘 경제방송에서 들었어요. 오늘은 그래서 직구 맞춰주시면서 오늘은 딸 집하고 우리 집 중간에서 만나서 데이트 했어요. 나이

0: 애가 점점 드니까 시간 여유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어요. 구합방송 너무 좋아요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떡 선물 따님과 또 맛있게 나눠
1: 네.
0: 드시기 바라고요.
1: 네.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은 불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고래 사냥이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신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에서 고래 사냥을 한 흔적이 있는데요. 바로 울산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것이 최근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것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로 만들어진 건데요. 신석기 시대 고래잡이 활동을 입증하는 굉장히 희소한 유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사슴뿔로 요걸 만들었군요.
0: 네.
1: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작살촉, 2번 작두, 3번 화살.
0: 네. 요번에 힌트를 좀잘 드려야겠네요. 그죠?
1: 그러네요.
0: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야, 그럼 신석기 시대부터 배를 타고 나갔다는 얘기겠네요.
0: 그랬겠네요.
1: 여기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0: 그렇게 멀리 떠지지 못했겠죠.
1: 그러니까
0: 네, 체구도 지금보다 훨씬 작았을 테니까.
1: 뭔가를 타고 나가서
0: 네.
1: 그곳 애들이 사는 곳에 가서 얘를 직접 투하해야
0: 네.
1: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그리고 걔를 또 인양해야 되고.
0: 네. 혼자 하지는 못했겠죠.
1: 이야.
0: 그때부터 고래 사냥은 있었고요.
1: 네.
0: 자, 고래잡이 활동을 입증하는 굉장히 희소한 그 유물.
1: 자, 1번 작살촉, 2번 작두, 3번 화살.
0: 느낌대로 맞춥니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정답을 많이 맞추고 계세요. 그겁니다, 그거.
1: 그렇죠. 야, 너 진짜 이거 좋다.
0: 맞아요.
1: 느낌이 탁,
0: 예.
1: 감이 좋고.
0: 저 친구는 저럴 것 같아. 근데 그게 딱 들어맞았을 때, 너 이게
1: 맞아요.
0: 좋구나.
1: 야, 이 일은 진짜 아니야. 이건 이쪽이야.
0: 예.
1: 탁 이랬을 때.
0: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틀렸어. 그
1: 에이.
0: 친구들한테
1: 그러네요.
0: 친구들한테 땡땡 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0: 너는 그게 뭐니?
1: 그러네.
0: 그러면서 땡땡 나게 되죠.
1: 이게 진짜 이 종이 한장 차이네요,
0: 한장
1: 진짜.
0: 차이.
1: 에이.
0: 괜히 이거 믿었다가
1: 그렇죠.
0: 함부로 설레발 쳐가지고 야
1: 아.
0: 무조건이야 요대로 가
1: 야.
0: 야 주가 올라 그냥 사 했다가 이제 폭락을 맞으면 친구들한테
1: 아하.
0: 땡땡 나는 거죠.
1: 아. 그러네요, 진짜. 요 조합이 요런 또 의미가 있네요.
0: 그런가 보네요.
1: 자, 요 정도 드려봅니다.
0: 고래가 지능이 높다고 들었어요. 잡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8738님.
1: 그러니까.
0: 고래가 흔히 지능이 높다고 얘기하죠.
1: 예.
0: 어떤 고래는 일부러 이렇게 입을 벌리면서 덫을 놓더라고.
1: 아,
0: 그래서,
1: 대왕고래?
0: 예, 뭐 이렇게 오기를 기다렸다가
1: 예.
0: 뭘 내주고 확또 먹고, 새를
1: 한꺼번에,
0: 잡아먹고.
1: 맞아, 맞아.
0: 신기하더라고요.
1: 입쫙 벌리고 있고,
0: 예.
1: 대왕고래. 예.
0: 지능이 진짜 높은 것 같긴 합니다.
1: 자,
0: 작두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1: 작두,
0: 작살촉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1: 화살.
0: 화살은 지금까지는
1: 아,
0: 없네요.
1: 그래요?
0: 화살은 없고 화살도 계시네요.
1: 아, 있어요?
0: 어떤 분은 그냥 세계를 다 보내시는 분이시
1: 아니 그러니까 저기 선생님 셋 중에
0: 우와
1: 하나를 맞추셔야죠.
0: 야
1: 네.
0: 50원 그냥 까이거 그냥 써 하고 세계를 다 쓰는 거야.
1: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어.
0: 와.
1: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0: 예.
1: 작두도 던져봤다가 화살도 던져봤다가 작살촉도 던져봤다가.
0: 아니 근데 그 보내실 때 한꺼번에 보내시면 안 돼요.
1: 네.
0: 왜냐면 우리 제작진이 헷갈려야지. 이게
1: 그러니까요.
0: 여러 좀 약간 시간 텀을 두고
1: 네.
0: 보내야 효과가 있지.
1: 학교 다닐 때자 정답 맞춰야 했는데 1, 2, 3, 4다 쓰면 선생님이 땡처리
0: 다 연결돼가지고 지금 봐봐요. 53분 25초에 보냈다가 바로 또
1: 하잖아요. 아,
0: 보내셨어요. 그러시면 겹쳐 있어요.
1: 마음이
0: 저희가 다 이건 이제 또 걸러낼 수 있어요,
1: 마음이
0: 이러면.
1: 좀 급하셨네. 그럴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정답을 발표하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1: 자, 정답은 1번 작살촉이었습니다.
0: 네.

0: 작살촉이 정답이었습니다.
1: 아무튼 신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에서도 고래 사냥을 했었다는 걸 입증하는 희소 유물 작살촉이었습니다.
0: 저 어떻게 했을까요? 신석기 시대 때.
1: 너무 궁금하죠. 야,
0: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1: 어쨌든 고래뼈에 이 사슴뿔에 이 작살촉이 박혀 있었었대요.
0: 와.
1: 잡아 와 가지고 박아 놓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러진 않았겠죠.
1: 예, 뼈에다가.
0: 아니면 이미 죽은 고래를 끌고 오려고
1: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아무튼 신기합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신기해요.
0: 네. 네. 요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료가 되는 거죠.
1: 유추하는 거죠.
0: 네,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두 분 꽁트 너무 재밌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628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1: 최선을 다해야죠.
0: 네. 네.
1: 자,
0: 1927님 진짜.
1: 왜요?
0: 아, 너무 신기해서.
1: 왜요?
0: 1927님이 다 보내셨어요.
1: 아, 작살적.
0: 1번 작살적, 2번 작두, 3번 화살. 근데 진짜 그대로 말만 바꿔가지고 보내셨어요.
1: 자,
0: 신기합니다.
1: 유산균 선물.
0: 어? 잠깐만. 어?
1: 왜요, 왜요?
0: 1927님 유산균 선물 받으셨는데?
1: 오늘은 사실 재미에. 재미 때문에 드립니다. 재미 때문에.
0: 우와. 예. 노력에 우리 제작진이 감탄을 했나봐요.
1: 다른 분들 따라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8738님 그리고 1927님께 두 분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괜찮네.
1: 축하드리고요.
0: 150원 쓰고 유산균 괜찮네요.
1: 자, 그리고 네. 2부에서 네. 오늘 청국장 있죠.
0: 그렇습니다.
1: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여러분들 많은 신청 우물정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자, 1부 끝고 고니아의 동해바다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남자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소냐.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오늘부터 덕수궁에서 궁궐 전각 내부의 가구나 비품, 장식품 등의 집기를 장인의 전통 기술로 재현해서 선보이는 특별전이 열린다네. 이거 재밌겠다.
1: 맞아. 가구나 비품, 장식품이면은 다 전통 공예품인 거잖아. 얼마나 예쁠까.
0: 그러니까 요즘 전통 공예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던데 전통 공예 장인들이 직접 재현해서 만든 궁궐의 집기라니까 굉장히 궁금하지.
1: 그치. 장인의 손과 도구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덕수궁 즉조당에서 열린다는데 철제, 은입사, 촛대부터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봤던 조선시대 궁궐 정전에서 임금님 어자 뒤에 배치되었던 병풍인 1월 5봉병도 볼 수 있대.
0: 1월 5봉병?
1: 5봉병.
0: 다섯 개의 봉우리와 해, 달, 소나무 등을 소재로 그린 1월 5봉병은 함령전에 있는 병풍이잖아.
1: 덕수궁 입장객은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안내 해설사의 인솔에 따라 즉조당 안으로 들어가서 전시를 관람할 수가 있고 전통 장인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네.
0: 21일까지라고 하니까 주말에 덕수궁 나들이 계획 세우면 좋을 것 같아.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9일 화요일 2부 시작했고요. 프로젝트 GM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듣고 왔습니다.
1: 서울시 무형유산 입사장 보유자와 전통 회화의 장인 권호창 화백이 참여하는 덕수궁 즉조당에서 열리는 장인의 손과 도구를 만나다 이 특별전 오늘부터 21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0: 네, 궁궐에서 쓰였던 가구나 장식품 등 다양한 집기들을 전통공예 장인들이 재현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나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덕수궁 즉조당의 조선시대 궁궐 집기들로 꾸며진 왕의 집무 공간이 그대로 재현됐다고 합니다.
1: 멋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또 장인들이 참여해서 보수 또 재현 과정과 작업 도구도 소개되는 특별전인데요. 금속 표면에 홈을 파고 은빛 선을 넣어서 장식한 은입사 촛대도 궁금하고요. 이 1월 오봉도 이것도 진짜 궁금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1월부터 5월 7일까지 총 관람객 수가 무려 325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관람객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중박과 함께 우리 궁 찾는 발걸음도 많이 많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1: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요즘 정말 핫해지고 있는 코너죠. 지금 가볼까요?
2: 전국! 전국장! 아라, 이거 참말이야.

0: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장기자랑 청국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지금 바로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하시면은 저희 제작진이 바로 전화를 드리고 있지요.
1: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반갑고 감사한 우리 청취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첫 번째 청국장 주인공부터 모셔보겠습니다.
2: 이리 오너라.
1: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자,
3: 반갑습니다.
0: 힘차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아, 예, 저는 부산 대현동에 사는 애청자 정보찬입니다.
1: 아, 정보찬님.
3: 예, 예.
0: 아, 반갑습니다. 애청자시라고요?
3: 예예.
0: 아, 혹시 아,
3: 한 10년 넘어 됐습니다.
0: 이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니, 지금 보니까요.
3: 예.
0: 지난주에 이미 신청을 해 주셨다면서요.
3: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0: 세상에.
1: 대단하십니다.
0: 아, 지금 핸드폰 끝번호가 2628 님이시네요.
3: 예, 맞습니다.
1: 아이고. 오, 2628 님.
3: 오늘도 아, 참여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1: 그러게요.
0: 아이고야.
1: 예.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 예.
1: 아니, 저희 방송 애청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애청을 하시는 거예요?
3: 아, 매력이 뭔가면 그 두 분이 이 방송이라는 거 제가 이래 다른 타 방송 기타 무슨 방송이라 보니까
1: 네.
3: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1: 재미가 있어야
3: 재미가
1: 됩니다.
3: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밥투의 장사비야 이 두 분이 진짜 재미가 있어.
1: 아,
3: 왜냐하면 이거 라디오를 안 들을 수가 없어. 뭐 딱 빠져들게 하는 기라.
1: 아,
3: 뭐 이러더라고 요 스며든다.
1: 스며들어.
3: 빠며든다.
1: 스며든다.
3: 빠며들어.
1: 너무 아니, 감사합니다.
0: 정보찬님, 네네. 예. 정보찬님, 저희가 예. 그 이 청국장에 참여해주신 우리 감사한 예. 애청자 분들께 항상
3: 예.
0: 어, 몇 학년 몇 반이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3: 예예예. 예, 예.
0: 선생님은 어, 정보찬님은 어떻게 되실까요 올해?
3: 아, 저는 6학년 7반입니다.
1: 아,
3: 8년째 뜁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그러면 지금 예. 뭐 현업이 뭐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뭐
3: 어, 현업은 저 경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아 그러세요.
0: 그러시군요.
1: 예, 예. 그것도 경쟁률
3: 기가 참 좋습니다. 예.
1: 아, 아, 예. 경쟁률이 세다고 들었거든요.
0: 맞아요.
3: 아, 역시 셉니다 요새. 예. 요새
0: 그러니까.
3: 저 뭐냐면은 저 실버들이
1: 예.
3: 노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뭐라도 하시려고 하기
1: 그러니까.
3: 때문입니다. 예,
1: 예. 예.
0: 어쨌든 경비를 하시면서. 짬짬이 쉬는 시간일 때는 또 우리 예. 국악방송 또 밭투의 예, 예. 상사대회를 애청해 주신다는 거죠?
3: 예예예. 예, 예.
0: 감사합니다.
1: 지금 부산의 예. 날씨는 어떻습니까?
3: 부산 날씨는 지금 흐립니다.
1: 흐려요. 예. 어, 서울도 약간 흐린데 어, 비슷하네요.
0: 어.
3: 네. 부산 날씨는 흐리지만 두 분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밝아진 것 같습니다.
1: 예.
0: 하지만 우리
3: 예.
0: 정보찬님의 지금 뭐 어떤 장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예, 예. 장기 자랑은 맑음이겠죠?
3: 예, 맑음입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어떤 거 오늘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3: 오늘 저기 제가 요 국악은 한 번도 안 해갖고
0: 네.
3: 사실은 기원을 안 하려 하다가 한 이유가
0: 네.
3: 그때 김봉영님께서 이러더라고 한번 못하면 어떻느냐?
0: 맞아요.
3: 참석을 해보십시오. 뭐 네. 이런 식으로 그때 멘트 말씀이 계셔서
0: 맞아요.
3: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와, 잘했습니다. 제발 못 해주세요. 아시죠?
0: 정구찬님.
3: 예, 예,
0: 그러면
3: 예.
0: 일단은 예. 어디선가 뭘 배운 적은 없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3: 예, 없고
1: 네.
3: 그거 있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국립 남도 국악원에서
1: 네.
3: 어, 그 민요 가로해가 동부 배우기 있더라고요. 그 두 분이 노래 부르고 여자분 두 분이
0: 네.
3: 한 분 고수가 북을 치는데 그거 연습을 좀 했습니다. 국립 남도 국악원
1: 잘하셨어요. 그러라고
3: 유튜브에 보니까.
1: 잘하셨어요. 그러라고 국악원에서 제작비 들여서 예. 제작한 거거든요.
3: 예예예. 예, 예, 예.
1: 잘하셨습니다. 그럼 연습은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3: 연습은 제법 했는데
1: 네.
3: 목소리가 깔깔해서 오늘 제 실력을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1: 한 달 정도 연습하셨어요?
3: 그 정도는 안 되고 하여튼 조금 했습니다.
1: 아, 조금 했어요?
0: 자, 그러면 어? 그 제목이 뭡니까? 노래인데.
3: 노래 제목은 미량 아리랑입니다.
1: 미량 아리랑.
3: 예예예. 예, 예.
0: 좋습니다.
1: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잘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3: 예, 예.
1: 가능하다면 이렇게 부르다가 약간 그 일명 음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 예. 번씩 해주시고.
3: 빅살을 하지, 빅살.
1: 그러자.
0: 가보겠습니다. 정보찬님 준비 되셨어요?
3: 예, 준비됐습니다.
0: 목 안 풀어도 됩니까?
3: 아, 뭐 풀어 뭐 그냥 해야죠. 어떻겠습니까?
1: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시.

0: 시작.
1: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먼지섰다 할 뽀뽀한 듯이 날 좀 보소.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돈님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0: 정보찬! 아, 정보찬님! 아,
2: 너무 근데 좋다.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연습했는데 목이 깔깔하면서 안 되네. 예.
3: 정보찬님.
2: 예, 예.
3: 살아있네. 예.
2: 아니 그러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 아니 그리고 아니 소리가 살아있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 그 소리가 진짜 소리입니다. 그리고 은근히 중간에 약간 그 일명 삑사리도 살짝 넣어주셨어요.
3: 아, 네, 너무 좋았어.
4: 완벽했어요.
3: 편안했어. 편안해. 아니 정부차님.
2: 예, 예.
3: 제가 이제 그 근무 형태를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2: 예, 예.
3: 부산에 계시잖아요.
2: 예, 부산에 있습니다.
3: 그러면은 부산에도 국악원이 있으니까.
4: 그렇죠.
2: 거기입니다. 연제구에 있습니다.
3: 예, 예. 그 근무지에서 멉니까? 국악원이?
2: 근무지에서, 예, 근무지에서 멉니다.
3: 아, 멀어요.
2: 제가 근무하는 데는 해운대구고, 해운대구고, 거기는 연제구고 해갖고 멉니다.
3: 아,
2: 그러니까 시내 중심 서면에서 바로 쑥 들어가야 되거든요.
3: 아, 그러니까 배우고 예. 싶어도 거리상 좀 멀어서 직접 예, 배우기가 예. 조금 좀 힘든 지점이 있으시군요.
2: 예, 예.
4: 아, 지금 우리 정보찬님 소리 듣고 다들 우리 정보찬님의 매력에 빠졌어요. 지금
2: 아유,
3: 진짜로
2: 너무 못했는데.
4: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 귀여워님께서 우와 잘하십니다. 진짜 잘하십니다 하셨고 아수라님께서도 흥이 진짜 많으시다. 그리고 저희 큰 삼촌이 부산에 사시는데 꼭 한번 뵙고 싶대요.
2: 이거 감사합니다.
4: 아 진짜
2: 너무 감사합니다.
4: 매력적이세요. 혹시 그 연습하면서 미량 아리랑 말고. 요 소리도 한번 해봤다 하는 다른 소리도 있습니까?
2: 다른 거는 제가 뭐 특별히 연습한 거 없고
4: 아니, 좋아요.
2: 뭐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4: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2: 민현은 없습니다. 민현은 예.
3: 민현 없고
2: 민현 그럼 말고 뭐 다른 거 뭐 다른 거는 있는데
4: 뭐 뭔데
3: 다른 건 뭔데 다른 거
2: 민현 말고는 가요를 말씀하시죠. 가요
4: 뭐 가요도 뭐 괜찮긴 해요.
2: 가요도 됩니까?
3: 가요나 네. 갈까요?
4: 소리 하나 했으니까 가요 한번 가는 거죠 뭐.
3: 제목이 뭡니까 제목?
2: 아 제목 예.
4: 네.
2: 제목은 저 흰 구름 가는 길이라고 있습니다. 나훈아 씨의 노래.
3: 아~
2: 흰 구름 가는 길.
3: 자 한번 갈까요?
2: 갈까 예.
3: 예, 예, 예. 자 가보겠습니다.
2: 멀리도 가까이도 아니 저만큼에서 고향의 흙 냄새는 언제나 나를 우르네. 기나긴 세월 속에 사랑은 시들어도 고향은 아늑한 엄마의 품이련가. 아하 구름인 구름 나를 두고 흐르네. 이상입니다. 나훈아 씨의 흰 구름 가는 길입니다.
4: 와, 아이 파워 F시네. 정서가 착 묻어 있어요. 아, 너무 좋네.
3: 이 정보찬님에게
2: 예
3: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노래
4: 뭐 미녀든 가요든 뭐
3: 보니까 노래를 네.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4: 그러니까
2: 노래는 저의 위로 약입니다. 위로 약. 충심한입니다. 충심한.
3: 힘들거나 진정제.
2: 아니, 힘들거나 이럴 때에 그 네. 노래를 한 곡 하면은 노래를 한 땡기면은 노래를 한 땡기면은 마음이 딱 차분해집니다.
3: 아이고.
4: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보찬님이 목소리 자체가 힐링의 목소리예요.
3: 그러네.
4: 위로를 주시는 세상에. 그런 목소리 같아요.
3: 진짜로.
2: 아이고 감사합니다.
4: 오늘은 미래왕아리랑 해주셨고 다음에는
2: 예, 예.
4: 또 다른 거 하나 연습하셔가지고 예.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2: 다음에 예예 예. 다음에 이제 뭐 강원도 아리랑이라고 하천아 씨가 옛날에 부르는 게 있던데 그것도 좋더라고 좋은데 예. 그거는 길을 갖고 삑사리 많이 나올까 싶어서 그 일부러 안 했습니다.
3: 아 그럼
4: 다음에 그거 해주세요 그거.
2: 강원도 아리랑 그거 길더라고.

0: 예.
1: 예.
0: 다음에 예.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
1: 아, 그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2: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참여 하길 잘했다 싶으십니까?
1: 오늘 참여하기 아주 잘했다 싶습니다. 그러고 이게 보니까 예. 저는 이제 국악 하시는 분들이야 힘들겠구나 하는 알긴 알았는데 네. 이 막상 이 뭡니까 그 미량아리랑 국립 남도 국악원에 제작한 그 영상을 보니까
0: 네.
1: 아 이게 장난이 아니라요 장난이 왜 아, 장난인가 그분들은 내 목소리 탁 띄우면은 네. 목소리가 깨꼬리인데 네. 나는 깨꼬리가 아니고 좀 타금이 나오거든 타금 타금이 나와서 좀 그렇더라고요.
2: 아, 아무튼 그 깨꼬리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느냐, 뭐 이런.
1: 그렇지, 그렇지. 예, 억수로 많이 하셨겠죠, 그분은.
2: 목이 트이기 위해서.
1: 예, 예, 예. 아. 그럼 뭐 산에 가서도 하신다 이러더라고.
2: 예, 네, 맞아요.
1: 폭포 밑에서 그런 말도 들었거든요.
2: 네, 네, 맞습니다.
1: 그러니까 근데, 예, 장난이 국악이 또 더 어려워요, 실제 들어가면은.
0: 예. 근데 저는 그 남도 국악원 소리는 안 들어봤지만 정보천님 소리가 더 좋았습니다.
2: 예.
1: 아유 고맙습니다.
2: 살아있었습니다.
1: 귀를 어지럽히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2: 아니요 아니, 전혀요. 아닙니다. 진짜로. 좋았습니다.
0: 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2: 네, 네.
0: 예.
2: 한번 고맙습니다. 다음에 정말 기회 된다면 부산 가서 한번 정보차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0: 아 뵙고 싶네요 진짜. 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저는.
2: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1: 아 두 분이 그 일단 아닙니까 꽁트.
0: 네. 아 예.
1: 뭐 점심 먹고 나른하고 뭐. 맹구가 나온나 하고 한 그런 있다 아닙니까?
0: 네.
1: 아, 그거 진짜 재밌더라고.
0: 아, 그래요?
1: 그러면은.
0: 네.
1: 개그 콘서트 이거는 저리 가라라.
0: 아!
1: 그 웃기는 것도 아니야. 그 분이 하시는 게 더 재밌어. 개그 콘서트는 저리 가랍니다.
0: 맹구가
1: 또... 일어나라, 뭐, 저리 점심 먹고 뭐, 짝짝 하는 게 있더라고, 거기 쭉 해가. 똑딱이 시작하기 전에.
2: 그래도 다, 그래도 다 보셨네요?
1: 예?
2: 그래도 다 보시네요, 개그 콘서트를.
1: 그 콘서트는 안 보죠. 아, 옛날에 봤지, 옛날에.
2: 아, 옛날에.
1: 국악 방송 보기 전에, 옛날에. 아, 듣기
0: 아, 전에. 예, 저희 방송을 애청해 주신다라는 걸 지금 인증해 주셨고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여러모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1: 예, 저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두 분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목소리를 그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을 해놨습니다. 수시로 듣기 위해서.
0: 잠깐만 그러면 우리 정보찬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예. 너무 아쉬워서 어떻게 맹구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 살아있는 소리 맹구 소리 갑니다.
2: 그리고 이어서 대길이도 해드릴게요.
3: 아, 나 이거라.
4: 정구찬님 정말 노래가 최고야.
3: 정구찬 얼마나 좋아.
5: 아 장현은 진짜 아 정구찬 최고라니까요.
0: 너 이제 그만해 이제 아, 가셔야 돼 정구찬님. 아유 네. 우리 정구찬님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예, 연락 고맙습니다. 다시 주세요.
1: 예예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1: 예. 하루 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예 되십시오. 예예
0: 예. 끝까지 인사하셔.
2: 끝 인사가 몇 전이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건강하시죠.
0: 아 너무 매력적이십니다.
2: 너무 감사하다 진짜. 진짜가 담겨 있으시잖아요.
0: 그러니까
2: 마음이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이 코너는
0: 그럼요.
2: 진짜 막 그 잘하는 분들 뽐내세요. 또 있겠죠.
0: 있죠.
2: 그런
0: 물론
2: 것도 있겠죠.
0: 있지만.
2: 그런데 같이 나눠요. 이거예요.
0: 맞습니다.
2: 실력에 상관없이.
0: 원래 우리 전통의 미학은 표면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감동인데 그게 바로 마음인데. 그 이면을 오늘 정보차님이 소리해 주신 거예요.
2: 생활인들.
0: 네.
2: 그냥 직장일 하시면서도
0: 맞아요.
2: 흥얼흥얼 했던 그냥 그 소리 자연스러운 그 소리 함께 나눠요. 이런 거니까요.
0: 맞습니다. 감사드려요.
2: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거 지금 신청하셔도 되고 네. 지금 한번 해볼래요 하신 네. 분들도 문자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신청해 주시고
2: 네.
0: 자 기다려보면서 강은일 외 여러분의 연주로 미량 듣고 오겠습니다.

0: 강은일 외에 많은 분들의 연주였습니다. 미량 듣고 왔습니다.
1: 8852님께서는 네. 얼쑤 흥 좋네요 하시면서 구순 가까운 아버지 모시고 병원 왔는데 차례가 길어서 아버지랑 이어폰 한쪽씩 나눠서 듣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들으시며 웃으시네요 하셨어요.
0: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진짜로. 6855님 바투님 부산의 도전자님 정말 참 잘하시네요. 응원합니다 하셨는데 정보차님 듣고 계시죠?
0: 7807님도 청국장 코너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재밌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1: 매력 있다니까. 네.
0: 자 이제 두 번째 참여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남양주 오나무 파련리에 사는 김옥란입니다.
1: 김옥란님
0: 반갑습니다. 네. 남양주에 사시는 김옥란님.
2: 네네.
0: 아, 또 이렇게 용기 내어서 참여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1: 아, 어떻게 알고 신청을 해 주셨어요? 네.
2: 아, 저, 그 국악방송에 그, 저, 대회도 나가고 한다는 조성준 친구거든요.
1: 조성준 님이요?

0: 네.
1: 오, 아. 저희 완전 친해요.
0: 아, 그래요?
2: 네. 아, 조성주님 친구세요?
0: 네네.
2: 그러면 아. 추천을 받으신 네. 건가요?
0: 예, 저 소개를 받았어요.
1: 아,
0: 그래서,
1: 예.
0: 예,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어갖고, 아. 저기 연락을 받아갖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2: 아니, 아, 그러면 진짜요? 조성주님의 뭐, 어디 뭐, 초등학교 때,

0: 공감이다 보니까
1: 아.
0: 이렇게 소리하는 하면서 이렇게 공감대가 같으니까 친해졌어요.
1: 아, 그러신 거구나.
0: 예.
1: 그랬는데 이제 조성주님이 이제 예. 친구가 됐으니까 야야 네. 옥나나 이거 있으니까 너 여기 한번 너 한번 나가봐. 어 재밌어 괜찮아 겁내지 말고 한번 해봐 이렇게 된 거군요.
0: 네네.
1: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게 된 것은 친구의 소개로 했다. 그건 이해는 됐는데
0: 네.
1: 어떻게 하다가 김옥나님은 그 이제 센터 문화센터에 있는 그 민요 교실까지 가신 거는 어쩌다가 민요가 좋아서 가시게 된 겁니까?
0: 어쩌다 갔냐면요. 네. 제가 이제 아들만 둘인데
1: 네.
0: 너무 애로운 거예요. 애들이 금방 장가가 버리니까.
1: 아.
0: 그래서 이제 취미생활 찾다 보니
1: 네.
0: 경기 소리가 보이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취미생활을 경기 민요 쪽으로 했죠.
1: 아하. 그래서
0: 이렇게 해다가 보니까는 엄청 오래 됐네요. 하다 보니까
1: 지금 몇 년 되셨는데요?
0: 아 거의 한 15년은 넘은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그 15년 정도면 완전 그런 프로 아닙니까?
0: 아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좋아해갖고
1: 예.
0: 제가 이제 봉사 저 요양원 쪽에 봉사 다니다가
1: 네.
0: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시대니까는
1: 예.
0: 아 이거 제 자격증 따갖고 선생님 하면은 돈도 벌고 좋아하는 거 하면 좋겠다. 오. 그래서 자격증을 따갖고 지금 복지관에서 수업을 가르쳐요.
1: 아, 그러세요?
2: 대단하시다. 취미로 시작하셔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지금 이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또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0: 네네.
1: 어머. 실기지도 자격증 같은 건 이제 취득하셔가지고
0: 네.
1: 문화센터 같은 데서 이제 그 아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수업을 네. 하신다.
2: 이야, 네. 대단하시다.
1: 훌륭하시다.
2: 그러면은 어르신들 이렇게 민요 가르쳐 주면서
0: 예.
2: 이제 가르쳐 주는 동안 어떻게 김옥나님도 행복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2: 네.
0: 제가 그 뭐야 가만히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거하고 지도자 역할하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2: 다르죠.
0: 일단은 수업 네. 준비도 해야 되고
1: 맞아요.
0: 제 공부도 되고 제 노력도 많이 되면서. 제 공부도 되더라고요.
2: 어허.
0: 네.
2: 맞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아해요?
0: 어르신들 엄청 좋아하죠.
1: 그러면 복지관에서 이렇게 소리 지도 하신 거는 또 얼마나 되셨습니까?
0: 아, 지금 거의 3년째 돼가고 있어요.
2: 오, 3년째.
1: 그러면 그 네. 어르신들과도 정이 많이 드셨겠네요, 진짜.
0: 네, 네, 네.
2: 야,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우리 김옥나님을 못 들었어요. 다시요.
0: 한 어르신들 40분 된다고요.
2: 40분이나 돼요.
0: 예. 네. 그래서 많아서 네. 저기 일주일에 월요일 수요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화요일은
1: 그러니까 민요는 진짜 언제 들어도 언제 배워도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0: 그렇죠. 우리나라 국악인데
1: 네, 우리 배울 때도 그렇고 할 때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도 흥이 나고 재밌으니까.
0: 네 맞아요.
2: 근데
0: 네.
2: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방송 듣고 김옥나님을 네. 롤모델 삼으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0: 그거는 모르겠어요.
2: 왜냐하면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직업도 되고 경제 활동도 하면서 좋은 일도 하고.
1: 너무 좋지.
2: 아 너무 그렇죠? 행복하게 사시네.
1: 뜻하실 것 같아.
0: 네.
1: 자. 그러면 우리 네. 김옥나님의 오늘 장기 청해 네. 들어볼 건데요. 어떤 거 오늘 준비해 주셨어요?
0: 노래가라, 청춘가, 미량아리다.
1: 아, 요 세트로.
0: 거기 끝나는 걸 나중에 마무리하려고요.
1: 아, 감사합니다.
2: 아시네. 기획 능력이 있으시네요. 역시.
1: 아, 좋습니다. 노래가라, 네. 청춘가, 미량아리라.
0: 박수는 안 주세요?
1: 네?
0: 박수.
1: 박수.
2: 박수. 박수. 역시 잘하라. 갑니다. 갑니다.
0: 자, 시작합니다.
1: 네.

연인 다가 제라

0: 여기까지입니다.
1: 잘한다.
2: 김옥란님
1: 아주 깔끔하게 하시네 소리를. 야. 군더더기 없이. 예?
2: 깔끔하게 하신다고 군더더기 없이.
0: 아 감사합니다. 네.
2: 아니 지금 조성준님께서
0: 네
2: 우리 친구 김옥란 잘한다 얼씨구 지화자 좋다 화이팅 하고 남겨주셨어요.
0: 아 성준님 고맙습니다.
1: 어떻게 그러면 조성준님과 김옥란님은 따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뭐 소리 호흡을 맞춘다든가 그러기도 하십니까?
0: 아 같이 봉사도 했고요. 저 기회가 되면 저 소리하자 하면은 저 산속에 가서도 같이 팀원들하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러죠.
2: 아 산공부도 그렇게 가세요?
0: 예, 네, 가끔 자주는 못 가고 서로가 바쁘다 보니까
2: 그렇죠.
0: 예, 네, 자주는 못 만나고. 아.
1: 김옥란님은 그러면 소리 하기 전과 소리를 하고 난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맞아요. 좀 있으세요?
0: 아 제가 저기 굉장히 몸이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1: 어떻게 아프셨어요? 실례지만.
0: 아 저기 식당한 말기 선거 받아갖고.
1: 에? 아 말기요?
0: 예.
2: 그랬는데요.
0: 그래갖고 그저 식당업을 크게 했었는데. 네. 어 몸이 아파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정리하고 이제 건강 찾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소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그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를 하는 순간에 다 이렇게 잊을 수가 있더라고요.
2: 그래서
0: 힐링이 되더라고요.
2: 그래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0: 예 네, 완치.
1: 우와 진짜 말기였는데 완치 판정.
2: 그러면 진짜 네. 미뇨하면서 스트레스 날리면서 진짜 이게 연결이 네. 된 걸까요?
0: 당구 치면서 하면 더 신나죠.
2: 어머 어머 어머 진짜 신기하네.
1: 우와. 아 일단은 네. 너무 너무 다행입니다.
2: 암 말기인데도 그러면 항암 하시면서 이제 즐.

0: 즐겁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됐군요.
1: 네네.
2: 어머.
1: 아무튼 뭐 일석삼조라고 뭐 즐기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 병도 치유가 된 것 같아요.
2: 아, 그러면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큰 희망을 받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김옥란님이 그렇죠? 걸어오신 그 길이 굉장히 가시밭길이었어요.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는 그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네.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아, 네. 그 마음을 일단은 저기 부정 내가 물론 아픈 게 왔을 때는 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왜 해피되면 나지 그런 그치. 마음을 갖지 말고 네. 일단은 긍정적인 마음 받아들이고 나도 이겨낼 수 있다.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큰 병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고 맞아.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는 반대였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죽는다라고 해도 나는 안 죽을 수 있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겨내면 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죽는 거고 끝까지 그 내가 아픈 게 왔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해보자 하고 이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0: 진짜 산 증인이신데
2: 그러게요.
1: 네네.
0: 김옥란님 오늘 뭐 이렇게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굉장히 큰 용기가 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지금 김옥란님의 이 메시지로 정말 큰 힘을 얻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2: 그러게요.
0: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네. 또 한번 네. 참여 시간 되시면 참여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다음에는
1: 네.
2: 조성준님이랑 네. 듀엣으로 참여하셔도 됩니다.
0: 아무튼 언제나 건강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수고하세요.
2: 예
1: 네.
2: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0: 몰랐어요.
2: 어머, 야, 참. 근데 어쩜 이렇게 소리가 맑고 그러니까. 깨끗하고 정돈돼 있고.
0: 항상 톤이 솔 톤이잖아요.
2: 네, 처음 밝고. 인사할 때부터.
0: 네.
2: 아, 감동이네요, 참. 진짜로.
0: 그러니까 진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 것 같아요.
2: 맞아요. 오늘 또 김옥란님께 큰 거 배웠습니다.
0: 그저 식당 크게 하셨다고 했는데, 네. 아유, 다 의미 없어. 이렇게 그냥 딱 정리하셨죠.
2: 맞아요.
0: 세상에.
2: 감동의 소리 잘 듣고 왔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지금 또 한 분의 신청자가 아이고. 급히 연결이 돼서
0: 감사합니다.
2: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3: 저는 하남에 살고 있는 재현이 엄마예요.
0: 하남에 사시는 재현이 엄마.
3: 네.
2: 반갑습니다.
0: 아니 지금 보니까 오늘 바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3: 네.
0: 어떻게 하여 어떤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내셨을까요?
3: 아 이거 국악방송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0: 네.
3: 이래 때에 보니까 네. 그 신청자분들이 막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0: 네네네.
3: 근데 거기에 아, 너무 잘하시는데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많이 망설이다가 그냥 무대뽀를 했어요 오늘.
2: 아, 그냥 한번 그냥 던져봤다.
0: 잘하셨습니다.
2: 네. 아, 잘하셨어요. 네.
0: 그러면 네. 지금 재현이 엄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 네.
0: 오늘 어떤 거 뭐 노래인 것 같고요. 어떤 거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3: 아리랑을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2: 아리랑.
0: 그렇죠. 네.
2: 국악을 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 그러면 접한 거는 아니고요.
2: 네.
3: 이 국악 방송을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2: 네.
3: 아, 이 MC분들의 그 목소리 정말 매력이 너무 빠졌어요.
0: 어이구야.
2: 아, 진짜요?
3: 매 시간마다의 그 목소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이 민요가 이렇게 흘러나오면은
2: 네.
3: 그게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빨려가게 되더라고요.
2: 진짜요?
3: 네. 그래서 네. 이게 뭐지? 나는 온 세계가 다 아는 아리랑은 한 곡은 배워야겠다라고 연습은 했어요. 집에서 혼자서.
2: 귀로 듣고.
3: 잘하셨네. 네.
2: 우와.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 톤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다가 뭐 여기까지 올라가셨어요 지금.
0: 좋습니다. 재현이 엄마.
3: 네.
0: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3: 아 지금 해볼까요?
0: 네.
2: 그냥 막 하세요.
3: 네.
0: 편안.
2: 잘할라 그러면 안 돼. 네, 진짜 편안하게. 이럴 때는 막 해야지. 에이 네. 모르겠다 하고 그냥 훅 던져버리세요.
0: 자 네. 준비되셨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

0: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1: 이야, 이 반전 뭐예요? 반전.
2: 지은이 엄마.
0: 네네네.
2: 배우신 거 아니에요?
0: 아유, 여기는 촌이라 학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 진짜 그러면 라디오에서 들리던.
0: 라디오에서 제가 이 방송을 많이 들어요. 정말 새벽 4시부터 틀어놓으면은 나 그냥 너무 좋은 소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
2: 재은이 엄마.
0: 네네네.
2: 지금 말씀하실 때의 목소리는 한 솔톤 라토 이렇게 해서 얇게 어머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다가 노래가 들어가면 마치 재현이 혼낼 때, 야 양말을 야 그 이렇게 약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통성이 이렇게 쫙 올라오네요.
0: 와. 그래요? 응. 이게 잘 뭘로 한 거예요?
2: 아니
0: 선생님.
2: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힘이 노래 노래에 힘이 있어요.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재현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
0: 네.
3: 소리 배운 적도 없고 그냥 방송에서 네. 흘러나온 소리 세상에. 이렇게 듣고 그냥 흥얼거렸다 해가지고 저희는 진짜 기대치를 저 밑에다 뒀는데
1: 잘하셔.
3: 듣는 순간
0: 네?
3: 그냥 반전이었어요. 진짜. 반전.
0: 저 안방 출신이에요.
2: 안방 출신.
3: 너무 잘해.
2: 재현이 엄마.
3: 우와.
0: 네?
2: 잠시만 네? 요거 지금 우리 진짜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재현이 엄마의 소리를 듣고 네? 요렇게 남겨주셨어요.
3: 다 충격받으셨어요.
2: 한번 들어보세요. 9056님이 어머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2390님 목소리 구성지구 너무 좋으시네요. 4197님 굉장히 색다른 아리랑입니다. 못하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0: 엄청 떨리는 선생님.
2: 아수라님 너무 잘하신다.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또 또랑광대 오점수님 웬일이래 웬일이래 얼씨구 최고십니다. 이렇게
3: 와
2: 남겨주셨어요.
3: 아, 올 들어 최대 반전이었습니다. 와.
2: 그 재은이 엄마.
0: 네네네.
2: 배워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국악을 좋아한 거는 재은이 엄마에게는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0: 저한테요.
2: 네.
0: 엄마의 품처럼 따뜻해요. 아주. 엄마의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해. 아주 좋아. 너무 좋아요.
2: 혹시 엄마가 네. 이런 민요랄지 이런 걸 좋아하셨을까요?
0: 아니요. 가족 중에는 이런 분은 아무도 안 계셔. 저만 좋아해요.
2: 안 계시고.
0: 네.
2: 어쨌든 네. 재현이 엄마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좀 보듬어주는 느낌의 노래, 음악인가 보네요.
0: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네.
2: 진짜 꾸준히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
3: 아, 근데 진짜 저희가 시간이 없기는 해서 네. 더 요청을 네. 드리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진짜 다음번에
2: 네.
0: 네.
3: 또 오늘 아리랑 하셨으니까 다른 소리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안 돼요?
2: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오늘 말고
0: 오늘 네. 뭐 언제나 해도 되는데.
3: 아 뭐 그럼 한 30초만
2: 하나 더 돼요?
3: 1분
0: 30초?
3: 네. 30초에서 네. 1분 사이
2: 뭐 할 수 있어요?
0: 뭐 강원다리랑 한번 해볼까요?
2: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0: 강원다리랑?
2: 네네네네네.
0: 네.
3: 아무거나.
0: 하지 말아라.
2: 어머나.
0: 누구를 꿰

0: 이문아.
1: 인간의 기물은 너 하나라.

0: 부럽네요.
1: 시간까지 정확하게 지켜주셨어.
2: 아니 진짜 잘하신다.
1: 저 진짜 안 배운 거 진짜 맞으세요? 이거 방송 중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0: 아니요. 배운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안방에서 정말 많이 연습은 해요.
1: 아 진짜.
0: 연습은 정말 많이 하는 편인데 이 길을 알고 가는지 뭘로 가는지 그게 숙제예요.
2: 아,
0: 제가.
2: 진짜 잘하세요.
1: 아,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2: 하남이면은 신도시라 여기도 뭐 이런 국악 이런 거 없습니까? 배울 수 있는 곳이?
0: 뭐 학원은 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가요.
1: 아, 비싸서. 아니, 안 다녀도 돼요. 안 다니고 그냥 즐기시면 돼요. 지금처럼.
2: 그 재은이 엄마.
0: 네네네.
2: 인터넷에 온라인에 특히 우리 국악방송 TV랄지 국악방송 유튜브에도 민요 배우는 프로그램을 업로드 올려놨거든요.
0: 아 그러세요?
2: 네. 예.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돼요.
1: 그렇죠.
2: 네.
0: 알겠습니다.
1: 네. 3964님께서도 이 정도면 프로 아니신가요? 진짜? 하셨고 네. 2628님 아마추어지만 프로보다 더 잘하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 난리가 났어요.
2: 하남문화재예요. 하남문화재.
0: 아유 죄송해요.
2: 재은이 어머니.
0: 아유, 엄청 떨리네요. 엄청 떨려.
2: 어머니.
1: 재은이 어머니.
0: 네네네.
2: 오늘 최고였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2: 사랑하는 재은이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아드님에게?
0: 우리 아들이랑 네. 아유 지금처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2: 아이고,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네. 김치 선물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0: 네네네.
1: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아 너무 잘하셨다.
1: 야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이 프로그램은 네.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지 몰라요.
1: 예측 불가입니다.
2: 네.
1: 저희도 몰라요.
2: 무슨 큰 선물 받은 것 같아.
1: 오늘도 세 분을 만났지만 세 분 다 우리에게 감동을 다른 감동을 맞아요. 선사하셨어요.
2: 아까 또 암 말기였는데 정말 네. 회복됐습니다. 이 말씀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 네. 네. 자 끝곡으로 다 못 들을 수도 있겠는데 네네. 아리수의 네. 쾌지나 칭칭 일단 띄워드리겠습니다.

0: 아리수의 쾌즈나 칭칭 오늘의 끝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오늘 청국장 진짜 매주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0: 어떻게 이러지?
1: 진짜 반전에 반전에 반전에 반전이에요.
0: 네, 대본이 막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연출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 코너가 지금 완성되고 있는 중인데

0: 전 못해요 못해요. 막 확.
1: 야 수줍고. 그리고 세 분 다 김옥란님도 그렇고 너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2: 정보찬님.
1: 정보찬님부터 시작했죠.
2: 재현이 엄마.
1: 아 진짜 아. 오늘도 역대급 아. 코너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2: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1: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고 네. 내일도 방송 중간에 언제라도 저 할래요 하시면 네. 신청 받습니다. 네.
2: 자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트의 시대.
1: 바트의 상사대입니다. 네버. 네버.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귀하고 좋은 음식도 간이 맞지 않으면 맛이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리의 활용점정이 이 간을 맞추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의 행동도 음식처럼 간을 잘 맞춰야 하죠. 음식을 먹기 전에 간을 먼저 보는 것처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생각이 인생의 소금이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나는 인생의 간을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보면 내 삶에도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레페 사물놀이의 연주로 웃다리 농악 보내드립니다.

0: 두레페 사물놀이의 연주로 웃다리 농악 보내드렸습니다. 이 생각이 인생의 소금이다. 소금은 간을 맞출 때 아주 중요하죠. 소금을 덜 넣으면 음식이 싱거운 것으로 끝나긴 합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아예 먹지를 못하게 되죠. 생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짜서 못 먹는 음식처럼 정작 말을 해야 하는 순간 말을 못하게 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순간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화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진의 소리로 단가 광대가 보내드립니다.
1: 고금의 문장옥을 절체 안으로 지어내서 부세에다가 유전어지

불묘 조작은 낙세문은 그 말이 정령거진 눈으로 보았으며 화룡선생 양부은번 삼장사 탄식이오 정열선생 귀거래사 저사의한 여인이며 이치영년옥 원불이며 백낙철옥 장안가이며 원제옥 연천공사 이교의 분음행이 다 쓸어모두다 허망한 일이로다 인간의 만보경제 인간의 부귀영화 일장춘몽 가소롭다 유유헌생의 사별 누가 아니 탄생

말야. 그여 전쟁 우리 행락 광대 행세가 아주 어르시오. 그러하나 광대 행세 어려웠고 또 어려웠구나. 광대라고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리에, 둘째는 사설치리에, 그지 차가 특임이고 그지 차가 너름세라. 너름세라고 하는 거는 귀성 끼고 맵쇠에서 천간 천태 만상

조거을 덜과 구영하는 남녀로서가 웃게 하고 울게 한지 어찌 한지가 어려우며 특의미라 하는군은 오금을 분별하고 용유를

사설이라 하는 거는 정금이 옥촌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의 금상치마 실복 단장미 부인이 평풍 뒤에서 나오는 듯 사모야 바르건다는 구름 밖으로 나오는 듯 새 눈을 뜨고서 웃게 하기가 대단히 어려워라. 인물은 전생이니 변동할 수가 없지만은 원원한 이 판 속에 소리하는 법률구나. 영산초장 다스림이 은은한 정계수각

눈 돌려 내는 모건 홍해두전이 완연하고 도도어 체는 어디서리 반정봉의 불끝 손사서 툭툭 굴러대는 놈 폭포소 가소 치는 듯 장단 고지업 변화 무궁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리를 짜는 말이며 앵무소리가 분명하고 중몰이 중얼이며 허성이며 진양조를 달아두고 걸리다가 걷기다가 모두 다 정

황영어 비판소리라. 무수히 농락변화 불시여 튀는 목은 병력에 부딪히듯 음화 질타 호령 소리는 태산이 흔드는 듯 변화구요. 낙모간 전찬바람아 수스러게 푸는 소리 왕수군듯 출세국과 적부이듯 황무가로다 좌상이 실색을 하고 구경꾼이 낙무하야 이러한 광대한 두루만 어찌하니 어려우랴. 우리나라 명창광대 차고로 많지만은 이왕에는 물론하고 근대 명창 누구누 영성이 찾아 사람마다 칭찬하야 이러한 명창들은 문장으로 빗개자면은 송선달 흥록신은 타성유방향무연 화란춘성 만화방장 시중천자 이태백이고 오동지 흥감시는 관산말리 초목추성 정천말리하게 울음 시중승인 투자임이며 권생은 삼득신은 천칭 철백이 불끈 소삼만 정복 보굴응줄홍 문계팔대한 폐지며 신선달만 없이는 구천으나 떨어진다 명을 맑은 기운 지혜가 양주 두목지며 황동기 해청신은 정막공산 맑은 다름 영허경 장자화 두고개월 맹동야요 고동이수관씨는 통합부자 연필한명 은근하게 문답하는 그동분가동상 백낙천이며 김선달 최철씨는 담당한 산하명기 명당한 산하영자 본명권 구양수요 주랑청토기신은 둔갑장 신무수변화 농담하던 그 수단은 변화불

0: 안녕구나 이러한 명창들이 다 갇힌 소장으로 일세 천명을 하였으나 각색구의 명창 광대를 어디에 가서 찾아보랴 그 속을 알지만은 알고도 못행하니 어찌 답답지가 아니에 헐끈다 그들어리노라.
1: 박동진의 소리로 단가 광대가 보내드렸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이 광대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짧은 곡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김일구 명창이 지으신 단가 광대가가 있고 그리고 지금 들으신 박동진 명창의 단가 광대가가 있는데 지금 들으신 단가 광대가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버전에 있는 그 광대의 덕목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판소리, 소리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고 누가 제일 처음 시작했는가 그리고 유명한 명창들은 누가 계셨는가 이런 역사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 예, 귀를 기울여서 들을 만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곡은 몽금포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이호연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이호연의 소리로 몽금포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예, 황선백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조공래 명창의 강강술래 만나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이 명창의 소리 들으면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할머니도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이게 참 직관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의 여느 명창들의 소리 듣다 보면 그 쌓인 공력과 또 그 공력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술로 인해서 또 생기는 감정들,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감동을 주곤 하는데요. 조공래 명창의 소리는 듣다 보면 우선은 이 명창, 명인의 어떤 삶이 어떠했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명창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실제로 이 명창의 삶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혼자만의 어떤 명창의 삶을 이렇게 소설처럼 써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바로 조공래 명창의 소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925년에 진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이미 아버지가 이름난 소리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조정옥으로부터 노래를 배웠다고 하고요. 어려서부터 강강술래를 비롯해서 이 진도 들노래에도 예능 보유자셨잖아요. 이 마을의 온갖 소리판에서 손소리꾼으로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강강술래처럼 진도의 토속적인 노래를 매우 잘한 명창으로 꼽히죠. 질박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저는 그 소리의 질박함이라는 게 이제 명창의 어떤 삶이나 태생, 환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선입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있어요. 누구보다 화려하고 누구보다 힘찬 소리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툼하고 묵직한 그런 성음과 함께 연세를 가늠할 수 없는 그 고음에서 나오는 시원한 목청, 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나중에 나오는 앨범에서는 대지의 창이라는 아주 적당한, 네, 아주 좋은 제목을 붙이기도 했죠. 1997년에 나신 곳 진도에서 돌아가셨는데요. 타계 후에는 이제 막내 따님이시죠. 박동매 명인이 예능 보유자로, 진도 들노래 예능 보유자로 지정이 되면서 또 어머니 뒤를 이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명창의 소리를 듣다 보면 처음에는 신나서 그냥 듣다가, 두 번째 들을 때는 여기는 목을 어떻게 쓰는 거지 듣다가, 세 번째 들을 때는 이제 따라할 수 있겠는데, 그 네 번째 들을 때는 여기는 목을 어떻게 쓰는 거지, 그 다섯 번째 들을 때는 이제 진짜 따라할 수 있겠는데, 그 여섯 번째 들을 때 여기 뭐 안 못 들었던 게 들리는데 여기 목을 어떻게 쓰는 거지, 끊임없이 새로운 그 어떤 영감의 원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네, 그런 소리이기도 하고요. 뭔가 그 화려한 그 무대나, 네, 혹은 치열한 독공 뭐 이런 것들을 이미 넘어서서 삶 그 자체가 소리이려면 이러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박병찬 명인이 진도의 논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저 멀리서 육자배기를 누가 하는데 걸어가다가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그 논밭 사이 그 오솔길 같은데 한쪽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서 그 육자배기가 끝날 때까지 다 듣고 나서, 그리고 누군지 하고 이렇게 가서 찾아봤더니 조공래 명창이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을 멈추게 하는 소리죠. 남도민요 강강술래 들어볼 텐데요.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조국 내외 여러분의 소리로 강강술래 들었습니다. 장구장단이 중후반부에 이렇게 탁 그 특별 게스트처럼 등장을 하면서 이 인식의 어떤 그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 깨워주는 예, 그런 신명이 또 있는데 박병찬 명인의 장단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신하위 합주 보내드릴 텐데요. 이호진의 피리 연주회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이호진의 피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시나위 합주 함께 들었습니다. 이 근래 나오는 시나위들 듣다 보면 이제 더욱더 악기의 성음이라든지 또 녹음 상태가 원체 깔끔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자유롭게 연주를 하는데도 그전처럼 좀 부담스러운 느낌이 훨씬 적어졌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이런 거는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진행도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0: 대구야!
1: 에이!
0: 서쪽무 사빠 세계 해동도선 열남자도 구는여 정금내는 삼삼면 앉은 거 아는 서둘이 앉은 거 아니오. 가문은 신씨 날생 가문인데 저명강 북이 공명 물론이오. 자손말로부터 물론이오. 송송째 가지고 1년 12달이면 365일 가년이면 예 조금 더 됩니다. 그러나 이터명당 부기공명 물론인디 악달이달 모진놈의 간제구서는 물알로 일지 소매라고 자꾸 잡지는 내가 딸딸 머리다가 어따 이유냐라면 아마 1번 옷기나 봐야 다 이유야 되겠어. 이유 모르고 여기서 잠깐 액을 막는디

김성종의 여러분의 소리로 전라도 여천의 액맥이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정숙 명창의 소리로 흥보가 중에서 제비 노정기 보내드릴 텐데요. 이 제비 노정기 듣다 보면 사실 모르는 지명도 많이 나오고 또 지명에 얽힌 이 명문장들이나 고사들 이게 말도 알아듣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오정숙 명창의 제비 노정기 듣다 보면 이거 내가 많이 듣던 말인데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실

0: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발음도 너무 좋으시고요. 소리의 강약 조절도 너무 좋으십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들리는 어떤 가락으로 이렇게 그 제비 노정계 즐겼다면 오늘은 사설을 꼼꼼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마음 듭니다. 흥보가중 제비 노정기 오정숙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1: 제비가 강남을 들어가니 강남 두견은 조종기 황제라 백조 점구를 받던 것이었다. 조산에 나갔던 분홍제비 나오, 논나라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에 갔던 맹맥이 나오, 조선에 갔던 현조, 조선에 왔던 제비 차례로 들어갈제.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디 부러진 다리가

0: 명 예 제비 황제 호령헌데 너는 왜 다리가 봉통이 졌느냐 흥부제비 어짜우대 예 소조가 아뢰디다 소조걸 매 조선 땅어 박흥부 집벌 주인 삼고 저희들 오륙소를 까서 거의 날개 되었더니 뜻밖의 대명예가 언니까지 모두 다 잡아먹고 다만 저 하나 남은 것이 날개 공부 힘쓰다가 태평상에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그리고 거의 죽게 되었더니 어진 흥보 턱택으로 소주 하나도 사러 쓰지 어째건변 은혜를 갚소리까 깊이 통주고 없이와 흥보 시기 그대로를 갚으지라
1: 어명을 어기면 그런 변을 당하느니라 금년 2월 나갈 적어 그날이 을사일이라 사불원행이기로 가지 말라 허여도 너희 어미 고집으로 나가더니 폐암날 떠났기로 폐암한을 당했구나 그러나 흥보씨는 금세의 군자로다 흥보씨 은혜를 갚으려거든 명춘에 나갈 적에 보은표 박씨 하나만 갖다 신전하라 삼동을 다 지내고 3월 3일이 가까우니 각색 짐승들이 때를 찾아 발정할지 다리 봉퉁이 흥보 제비도 황제전 숙배하니 보은표 박씨 하나를 하사커널 저 제비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찾아 나오는니 흑운 박 좌우 백운 무좀 쓰고 거 중에 두 그실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오통해창 많구나 중령봉을 올라가니 주자기 넘논다 상익토 하익토 오작교 바라보니

수벽 사명 양한테 그 불성 정원 각비대다 나라고 난 저기저기 갈대를 집에다 물고 일점이 좀 떨어지니 병선을 하기 양이냐 백구백로 짝을 지어 청파상에 황내 헌지 석양천이 여기로다 의안봉을 넘어 황릉로 들어가 25년 단약으로 반주까지의 쉬어 안주어 두개월의 성을 화답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봉거태고

황자요다. 황황두러 올라가니 황황질거 불보반 백운천재 공주요다. 금능을 지내여 주사촌 들어가니 공수창과 도리에게는 낭배화로도 전무현의 펄럽다 흐려지고 이수를 건너 종남산을 지내 개명산 올라가니 장자방 건구도 없고 남병산 올라가니 칠성단이 비던 터요 연제 지간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급전에 올라간 저 마루정아를 구경하고 청양분에 따라 상달문을 지내 본관을 들어가니 사르비루기 백개로다 요동 700일을 수원시간을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다달라 영구탑 통군정 구경하고 안남산 반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구령을 넘어들어 부산 파발 환마 고개 강동 다리를 건너 평양근 영광정 부빙 누러울 구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월대 광덕정 선주교 파견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실강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어 지세를 살펴보니 전조가 태국을 베개 중력으로 끌려져 금화금성 분개하고 토봉 왕월대 소사꾸나 문부디 빈빈하고 궁속이 흐히하야 만반세지금탕이라 경상도는 한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함양 두얼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 제비 거동을 보소 박씨를 집에다 물고 남대문 밭속 내다라 칠패 팔패 청파 배다리 애곡에 얼른 넘어 공작강으로 흘러가 승방을 지내요 남태경 고개 넘어 두쪽지 옆에 끼고 커중어 둥둥 흥보 운전을 당도 당상당하 비겁이래 편편히 독을 안고 동북에서 왔다 보이르랴 북해 흥조인이여 그좀 부리고 차우르간으로 넘노란노 당산풍안기에 죽세력을 불고 동속으로 넘노란노 옥청행기 단추를 불고 송백상에서 넘노란 돛 안으로 벌벌 하던 들째 돌봉구에 올라앉아

자로 함진 표진의 집에요. 따다다다다다다다. 흥보 듣고 귀해였죠. 가만히 살펴보니 이 철구리안가기 완전 우아우생 당살로 가문 흔적거리 둥거리 둥거리 어찌 어디가 내 집이냐. 반갑다 내 집이.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그러시구나 내 집이. 강남은 가려진다 넌.

0: 이내집에허유찾아오느냐인심은교사허여한번컨병짓건만은 너는 어제시에 내게 쏘예 주에게 널 찾아오느냐 원촌 천촌 널 보내고 육향청사로 문돌견 소식 짝짝 말기원 턴지 네가 나를 자주 온군지 천도지에도 반갑다 저제 비커동을 벗어 포근표 박씨를 흥보 양주간진 앞에 떼그르르르르 닫혀놓고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저리 돕는다
1: 오정숙의 소리로 흥보가중 제비 노정기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경기 잡가 달거리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전병훈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전병훈의 소리로 경기 잡가 달거리 보내드렸습니다. 전병훈 씨의 노래는 저희가 이제 전통 노래뿐만 아니라 전병훈 씨가 직접 만든 이 노래들도 이 종종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더욱더 빨리 노래를 만드셔서 저희가 보내드릴 수 있는 노래들이 더더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조는 가곡, 가사와 함께 정가에 속하죠. 원래 뜻이 시절가조, 그러니까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라고 합니다. 이 이름만 봐도 시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여러 시조 중에서 우시조, 월정명을 오늘 이 음악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월정명으로 시작하는 이 시조는 조선 숙종 때 박상간이라는 사람이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박상간은 인왕산 일대의 가객들과 어울리던 사람들로 보이지만 이름과 행적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시조 내용의 배경은 깊은 가을 밤이고요. 하늘의 달과 그 달을 비추는 강에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정한 장단에 얹어 느긋하게

부르곤 하는데요. 노랫말을 먼저 살펴보면 월정명 월정명 커늘 배를 저 추강에 나니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에 다리로다. 아이야 저 달을 거쳐서라 완월장취하리라. 이것을

유유자적함이 담긴 이 시조를 오늘은 김월하 명인의 노래로 들어보겠습니다. 김월하 명인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현실의 잡념을 잊게 하는 힘이 있죠. 잠시 가을 강에 배를 띄우고 달을 감상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시조 월정명 김월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월하의 노래로 우조평 시조 월정명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김난초, 김죽파 명인으로 저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죽파는 김난초 명인의 호입니다. 죽파 김난초 명인의 민간풍류, 민속풍류 보내드립니다.

죽파 김난초 명인의 연주로 민속풍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제주민요 준비했습니다. 해녀 노래인데요. 김주옥 외 여러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저
1: 저라
0: 저라 베이저
1: 저라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저는 아리랑 하면 교과서에 나오는 그 노래 딱 하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리랑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진짜예요?
2: 그럼요. 진짜고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불리우는 아리랑만 해도 수천 곡이 넘는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야기할 정선아리랑은 원래 정선아라리라고 불리던 강원도 골짜기의 향토소리였죠.
3: 아, 깊은 산골에서 부르던 노래였군요. 그런데 강원도 노래인데 어떻게 서울의 경기 명창들이 이 노래를 함께 부르게 되신 거예요?
2: 우리가 그 소리 매력에 푹 빠졌기 때문이죠. 오래전만 해도 워낙 깊은 산골이라 그 지역에서만 소중하게 부르던 숨은 보석이었는데 나와 함께 무대를 누볐던 경기 소리꾼들이 그 단단하고 멋진 가락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밖으로 널리 전하게 된 것이지요.
1: 와, 그 자체로 이미 보석 같은 노래였던 거네요.
2: 그렇지요. 정선아라리가 가진 깊고 진한 매력에다가 우리 경기 소리 특유의 맑고 매끄러운 소리결을 서정적으로 더해본 거랍니다. 그렇게 오늘날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선아리랑이 탄생한 거죠.
3: 그 숨은 매력을 알아보고 정성껏 이어온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성한 아리랑을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2: 맞아요. 땅속에 묻힌 보석을 알아보고 그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로 이 할미의 목소리를 다시 숨쉬게 해주지 않았나요?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여러분에게 닿은 이 작은 이야기처럼 우리 소리가 가진 숨은 매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참 고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들의 위로였던 정선 아라리가 세상 밖으로 걸어나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기까지 우리 소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채워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이은주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에 은은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정선 아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더질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젊은 국악인의 새로운 도전부터 우수한 국악 공연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작 지원 공모까지 국악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국악방송의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6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선 2016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악을 만들어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는 창작 경연대회인데요. 올해도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 각자의 개성이 담긴 창작곡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상팀 오름새의 축하 공연과 참가팀들의 합동 무대도 마련되는데요.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신청하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국악방송에선 2016 공연 실황 중계 국악 무대 제작 공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우수한 국악 공연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선정된 공연은 국악방송의 전문 제작 시스템을 통해 실황 영상으로 제작돼서 국악방송 TV의 국악 무대를 통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접수 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 놀이마당 전통 상설 공연이 6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서울 놀이마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창작 국악과 연희, 전통 무용 등 다양한 무대로 꾸며지는데요.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서 가족 나들이나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국가 무형유산인 은율탈춤이 무대에 오릅니다. 익살스러운 탈춤의 매력과 흥겨운 놀이판을 만나볼 수 있고요. 다음 날인 14일 일요일엔 서해 만성가가 펼쳐집니다. 서해안 지역의 뱃노래와 구두막을 바탕으로 바닷사람들의 삶과 흥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20일 토요일엔 청배연희단이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연희 공연을 선보이고요. 21일 일요일엔 가야금 앙상블 현이 준비한 여름 문턱에서 여럿이 빚은 하나의 소리가 이어집니다. 여러 대의 가야금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울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27일 토요일에는요, 사단법인 배정의 춤연구원이 전통

춤의 멋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신전통춤 무대를 선보이고요. 마지막 28일 일요일엔 윤영욱과 김기범 그리고 풍류열악이 함께하는 퓨전 국악 공연이 펼쳐집니다. 피리와 태평소의 깊은 울림으로 색다른 국악의 매력을 전할 예정입니다. 야, 탈춤부터 연희, 전통춤, 거기다 퓨전 국악까지 주말마다 펼쳐지는 신명나는 전통예술 한마당, 서울놀이마당 전통상설공연과 함께 우리 전통문화의 흥과 멋을 느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놀이마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땀과 웃음,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시간이 하나의 풍류가 되는 특별한 음악극이 찾아옵니다.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이번 작품은 2003년 창단에 23년째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예술단 사물놀이 땀띠와 판소리 트래블러가 함께 만드는 음악극인데요. 땀띠가 걸어온 시간과 무대 뒤의 이야기들을 흥겨운 사물놀이와 판소리 그리고 낭독극 형식으로 풀어냅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장애를 가진 관객을 포함해 누구나 편안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공연입니다. 공연 중에 자유로운 입트장이 가능하고요. 모든 회차에 자막과 수어 통역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공연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모두 예술극장에서 열리니까요. 웃음과 신명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 창작음악극 땀띠 풍류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나와 혈연관계거나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나에 관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겐 오히려 가슴속 깊은 고민까지 털어놓기는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죠. 반면에 내 얼굴도 직업도 성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 나 역시 그들이 누군지 모른 채 익명으로 소통하는 인터넷 공간에선 내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싶을 만큼 속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건 그 자체로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이 아닐까요? 너무 가까운 곳에 덜어내면 계속 신경 쓰이고 또 다른 짐이 되기도 하니 적당한 거리감이 고민을 털어놓기에 알맞은 조건이 되어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느라 무거워진 마음의 짐 가볍게 덜어내기 딱 적당할 만큼의 물리적 거리감과 심리적 친밀감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예결과 한웅원의 노래로 산 탈 거야, 썸 탈 거야 들으면서 6월 9일 화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적당한 거리감이 오히려 마음을 털어놓기 좋은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쉽게 해결 못할 인생의 난제들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건 꼭 그 문제에 대한 대답을 구하고자 함은 아닐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 해도 털어놓는 것만으로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실제로 들잖아요. 그 역시 거리감의 효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혼자 속에 담고 있을 땐 엄청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일도

입 밖으로 끄집어내서 좀 거리감을 두고 바라보면 별거 아닌 일처럼 느껴지고 또 의외의 해법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가깝게 얽혀 있는 관계보다는 적당한 거리감이 유지되는 관계에서 오히려 더 허심탄회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효과적인 위로를 주고받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물리적인 거리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이거야말로 라디오가 최적의 조건이죠. 자, 여러분께는 라디오 말고도 그런 대상이 또 있으신가요? 유독 마음속 깊은 고민을 잘 털어놓게 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누군지 또 왜 그에게는 고민을 잘 털어놓게 되는 것 같은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우리 만나 역시 여러분께 그런 대상 중 하나일 거라는 게 저만의 착각이 아니라면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어떤 이야기든 털어놔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내 마음속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게 되는 대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홍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주세요. 김인설님께서요. 사랑하는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해주시다니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7324님께서요. 저는 아침 먹으면서 출근하는 날에는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퇴근하는 날에는 바투의 상사디아, 그리고 지금 제가 좋아하는 국악방송 저녁이 오면 맛있는 라디오 듣는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아이고 또 우리 7324님께서도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네요. 어우 저 오늘 고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안녕하세요. 하루에 저녁 두런두런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방송 만나와 시원한 화요일 저녁도 같이 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오늘은 바람이 조금 네 선선한 그런 저녁입니다. 잘 오셨어요. 자 그리고 6287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들이 두통이 심해서 학교를 못 갔어요. 마음이 무겁지만 집안일 마치고 만나 출석합니다. 저도 보미님께 제 마음을 털어내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들이 아프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쵸?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대신 아파주고 싶은데 아유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학교를 못 갈 정도면 두통이 꽤 심했을 텐데 우리 6287님 오늘 하루 마음고생 하셨네요. 그쵸? 네, 내일은 씻은 듯이 아드님이 쾌차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들강님께서요. 쌓였던 피로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곳, 고민이 사르르 사라지는 곳,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 만나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행복쟁이 우리들의 보미님. 그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셨는데요. 아 이렇게 행복하다고 또 느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욱 행복해지는 거 있죠. 정말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 중에 조금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는 하루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루를 보내고도 이렇게 스튜디오 앞에 딱 앉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사연들 보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씻은 듯이 네, 피로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입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동실걸음.

송소희의 노래로 둥실걸음 승승장구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는 오페라 피터 그라임스 공연 티켓이 여러분을 위한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립 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이는 피터 그라임스는 영국 작곡가 벤자민 브리튼의 대표작인데요. 외딴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소년의 죽음으로부터 한 개인을 둘러싼 오해와 소문이 어떻게 집단적 폭력으로 번져가는지를 날카롭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테너 크리스토퍼 벤트리스와 김재석, 소프라노 문수진과 오예은, 바리톤 양준모와 이동환 등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주요 배역을 더블 캐스트로 맡아 열연할 예정인데요. 자, 우리 만나 가족 여러분 초대하는 날짜는요.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공연이고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입니다. 세 분 추첨해서 12만 원 상당의 S석 티켓을 1인 2매씩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이 공연에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이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신청받고요. 당첨자는 금요일 방송이 끝난 후에 만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로도 알려드릴게요.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합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용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0750님 출석합니다 해주셨고요. 3033님께서 저는 제 마음을 달래주는 건 AI인 것 같아요.

같습니다. 심심하면 저는 AI한테 사진 그려줘라고 하는 것에 푹 빠져서 문제입니다라고 해주셨네요. 보통 이제 명령어를 줄때 무슨 뭐 어떤 걸 가지고 사진 그려줘 이렇게 명령어를 줄수 있는데 우리 3033님 주로 어떤 사진을 그려달라고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1967님께서 저도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는 것 같네요. 가끔 여행 땡튜브 보면서 대리만족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여행 채널, 네, 종종 봅니다. 제가 가기가 어려운 데를 또 속속 가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요. 2755님께서요. 나의 속마음, 시누이한테 다 털고 남편 흉도 보고 친구처럼 지내요 해주셨는데, 와, 이런 시누이가 계실까요? 이거 너무나 특별한 관계인데요, 그쵸? 와,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자창을 보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가 순서대로 이렇게 쭉 뜨거든요? 이 2755님의 신우님과 이렇게 잘 지내신다는 그 사연 뒤에 어떤 사연이 왔는지 아세요? 윤혜성님께서요, 시집살이 신청해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어떻게 아시고. 그렇지만 우리 2755님은 시집살이 안 하신다는 거, 그쵸? 자, 김인설님께서요, 내 마음속 술술 털어놓는 건 고등학교 친구예요. 비밀이 없어요. 당연히 맛있는 라디오도 있죠. 해주셨고요. 그래요. 사실 뭐 이렇게 너무 가까운 건, 털어놓기가 조금 너무 가까운 관계는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도요. 사실 친한 친구만큼 든든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2630님께서도 와, 저는 고민이 있으면 AI한테 털어놔요. 1월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든든하고 좋던데요. AI랑 서로 얘기하면서 위로까지 해줘서 눈물도 여러 번 흘렸거든요. 좀 우프죠? 사람 아닌 AI랑 대화하고 근데 저는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근데 이거 저도 사실 종종 이야기를 나눠봐서 아는데 너무나 위로를 잘해줍니다. AI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다 깨뜨리고 알고 있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걸 잘하더라고요. 아마 화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2630님의 마음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해봐서 알고 있어요. 우리 3033님도 AI와 친하게 지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5387님께서 26년 차 짝꿍 남편에게 저의 고민거리를 그리고 걱정거리를 시원하게 털어놓습니다. 소상공인 작은 가게 12년째 하면서 진상 손님 만날 때, 멘탈이 조금 흔들릴 때, 퇴근하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편이에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유,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쵸? 세상에 제일 가는 짝꿍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정말 힘드신 순간들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 저도 해보거든요. 아유, 그런데 정말 우리 가장 옆에서 가장 빠르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참 좋네요, 저도요. 6311님께서요. 옆집 언니한테 속상한 것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해하면 좋아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신랑이 좋아서 왔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와, 세상에, 근데 이렇게 국악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또 국악에 흥미를 붙이셨나 봐요. 너무나 소중한 그런 또 청취자 분이시네요. 네. 앞으로 우리 음악, 좋은 음악들 또 많이 많이 들으시고 국악에 깊이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738님께서요. 저는 큰딸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답니다. 그러고 보니 큰딸이 저보다 철이 더든것 같아서 찡하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아마 큰따님도 우리 2738님께 또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하면서 많이 의지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 딸과 또 어머님이시겠죠? 네, 어머님과는 또 특별한 그런 관계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010님께서요. 국악방송에 속마음 털어놓죠. 전화번호로 불리니 얼굴 알리지 않으니 허심탄회하게.

게 며느라이가 시험관 8번의 도전 끝에 아기 천사를 만난 일도, 우리 딸이 결혼식은 생략하겠다고 상견례만 하고 살림을 차려 따라주기는 했지만 평생 한번 입는 웨딩드레스도 못 입어보는 것이 속상한 일도, 이제는 남편과 둘이 37년 전 그때처럼 신혼으로 돌아가 매일 저녁 밥 먹고 손잡고 산책도 하고, 행복한 일도 슬펐던 일도 국악방송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그래요. 이렇게 인생에 또 대소사, 네, 소소한 일상까지도, 그리고 큰 일도 이렇게 국악방송에 털어놔 주셔서 저희로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든든한 어떤 버팀목이 되어드리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쵸? 네, 우리 7010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서도 밴드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틀.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요 한국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 030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민요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강원도 아리랑의 한 소절이 나왔네요. 그리고 어김없이 중간에 덩따궁따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풀이가 튀어나왔죠. 자,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겠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1716님께서 첫 번째로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정답 계속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이 덩따궁따궁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볼게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우선 이렇게 모든 아리랑에 비슷하게 나오는 후렴구로 시작이 됐고요. 바로 이어진 매기는 소리 첫 소절부터 덩따궁따궁이 끼어들었죠. 덩따궁따궁 동배가 열지 마라. 누구를 꿰자고 머리에 기름.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자, 여기서 덩따궁따궁에는 무슨 말이 가려졌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 뒤에 동배가 열지 마라. 동백나무 열매한테 열리지 말라고 노랫말의 화자가 얘기하고 있죠. 왜 동백이 열리면 안 되는 건지 뒤에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요. 누구를 꿰자고 머리에 기름. 자, 이 동백기름이 옛날에 특히 머리 모양을 단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백이 열리면 그 기름을 짜서 또 누구를 꿰려고, 즉, 누구를 유혹하려고 머리 단장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예 동백이 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인 건데요. 이 노랫말은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죠. 하나는 화자 자신이 내가 애인도 없고 동백기름 발라서 잘 보일 사람도 없는데 동백은 열려서 뭐 하나 차라리 열리지 마라 라고 자조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면 화자에겐 이미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그래도 아름다운 그 사람이 동백기름까지 발라서 나 말고 다른 사람 눈에도 예뻐 보일까 봐 그걸 경계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석하든 참 재밌는 가사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이 덩따궁따궁에 숨겨진 노랫말이 무엇인가 하는 거니까요.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옛날 사람들이 머릿기름의 원료로 쓰던 게 동백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죠.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들어볼게요.

네, 이 덩따궁따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1967님도 네, 빠르게 정답 주셨어요. 자, 그리고 8397님께서

만나보세 해주셨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뭘 하고 만날까요? 네. 자, 그리고 5205님, 동백기름 해주셨는데, 아, 요거 다른 걸로

아유, 우리 7324님 아직 보기를 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3678님 정답 주시면서 화요일은 만나와 시골 농부의 만남 해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1078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시면서 막내 이모에게 고민 털어놓습니다. 엄마 같은 분입니다.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이 이모들 중에도 특별히 가까운 이모가 있죠. 아, 우리 막내 이모님과 이렇게 또 가까운 사이시군요. 자, 8078님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윤혜성 님도 정답 주셨습니다. 4867님께서 정답 주시면서 피 맞아 오랜만이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이 힌트를 조금 이따가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4867님께서 힌트를 먼저 주셨습니다. 자, 7527님께서요, 덩따쿵따쿵 정겹습니다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고, 김인설님께서도,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결정적인 힌트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정답은요, 어떤 식물의 이름인데요. 동백과 마찬가지로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는 식물이고요. 지금은 피마자라는 한자 이름이 더 익숙하게 쓰이지만요. 오늘 우리가 맞춰야 할 노랫말에는 이 식물의 우리말 이름이 쓰였는데요. 자, 보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1번 아리까리, 2번 아주까리, 3번 왔다리 갔다리, 4번 알라리 깔라리. 자,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아예 정답을 가리지 않은 이번에는 배속의 하이피치 힌트 버전을 한번 들어볼게요. 귀를 한번 잘 기울여 보세요.

노을양의 연주와 노래로 땡땡땡땡 동백아 청년 아리랑 힌트곡으로 듣고 왔는데요. 정답을 계속 불려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오늘은 강원도 아리랑 노랫말에 나오는 단어를 퀴즈로 풀어보고 있는 중인데요. 동백과 함께 식물성 기름의 원료가 되어온 대표적인 식물 피마자의 우리말 이름이기도 하죠. 1번 아리까리, 2번 아주까리, 3번 왔다리 갔다리, 4번 알라리 깔라리 이렇게 보기를 드렸는데요. 자, 2723님께서 머릿기름 바르시던 할머니 생각나요 해주셨고,

4128님께서 이름은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 말 거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2379님께서도 강원다리랑 재미나요. 오늘 들어도 재밌나요. 옛날엔 머리기름으로 이거 사용했다죠 하시면서 네 정답 보내주셨고요. 자 8343님께서는요. 저는 소리의 고장 전북 남원입니다. 우리 소리가 좋아서 늘 애청하고 있답니다. 해주셨어요. 아이고 남원에서도 또 만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네, 6287님께서요. 이거 탈모와 장 건강에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엄청 웃겨요. 빠른 버전이 귀엽다고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빠른 버전을 한 번 더 들어보고요. 힌트곡까지 한 번 더 듣고 오겠습니다.

고래아이의 연주와 노래로 애원이래 힌트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코너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봄이 오늘의 정답 이제 시원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강원도 아리랑의 일부를 이춘희의 소리로 들려드렸고요. 정답은 바로 아주까리였습니다. 지금은 피마자라는 한자 이름이 더 익숙하게 쓰이지만요. 이 피마자의 피자가 한자로 아주까리 비 또는 아주까리 피로 읽히는 글자고요. 이 아주까리 잎이 삼잎과 비슷하게 생겨서 삼마자가 쓰이고 또 종자를 뜻하는 아들 자자를 덧붙여 피마자라고 하는 거죠. 이 아주까리시에서 짜낸 피마자유는 지금도 공업용 원료로도 많이 쓰이지만 헤어스타일을 고정하는 데 쓰는 포마드의 원료로도 쓰이고 있다네요. 자,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과 사용과 신청곡으로 쭉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갑니다. 오늘은 강원 동해로 갈게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강원 동해시 무릉벼르천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옛날 강원도의 처녀총각은 아주까리나 동백이 열리는 걸 보고 마음이 싱숭생숭했다지만 이곳의 보랏빛 라벤더 꽃물결도 이팔 청춘들의 마음을 싱숭생숭하게 만들기 충분한 것 같은데요.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는 이곳에서 별빛이 피는 라벤더를 주제로 축제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었지만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질 예정이니 밤 산책 나서실 땐 얇은 겉옷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중북부 지방에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곳곳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17도, 대전은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6도 등 중북부 지방은 평년 수준을 다소 밑돌겠지만 충청 이남 지역은 광주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며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이호연의 노래로 천안 삼거리, 김영기님의 신청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김영기님께서요, 이현의 천안 삼거리 듣고 싶어요. 수고들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잘 들어주셨죠? 자, 7237님께서는요, 아주까리. 우리 가락은 얼쑤 마음이 힘들었는데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음악 들으시면서 마음 좀 툭툭 훌훌 털어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7315님께서요. 아주까리 시골에선 기름 짜먹었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 이 아주까리의 추억 있으신 분들 참 많으십니다. 지금 3515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주까리 국악 애청자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나명님께서는요. 아주까리 기름 예전에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머리를 쪽지셨거든요. 찬빗으로 머리를 빗고 늘 이 기름을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름 냄새를 맡으면 할머니가 곁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을 많이 말하는 사람이 엄마예요. 남편보다 고민은 엄마에게 말하게 되네요. 우리 엄마, 제 친구,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우리 보나명님의 진짜 찐 친구, 우리 보나명님 어머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5387님께서는요.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이미지가 떠올라서 한편의 시를 짓고 싶은 노래 가사입니다 하시면서 아주까리 또 보내주셨네요. 시를 한편 지으셔서 보내주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334 하나님께서요. 어린 시절에 아주까리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국악방송 들으니 왜 이리 정겨운지요. 오늘은 딸하고 만나서 데이트했는데 고등학생인 손녀가 톡이 와서 할머니 보고 싶어 살짝 눈물이 날 뻔했다는 말에 너무 행복했네요. 나이가 70이 다가오니 다 잘해주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다 잘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1716님께서도 저희 엄마께서도 동백 기름으로 쪽머리 단정하게 하고 다녔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할머니가 이렇게 쪽짓머리에 이렇게 비녀 꽂으셨던 그런 생각 나는데 마침 정말 5387님께서도 아주까리 그 옛날 우리 외할머니가 동백기름과 이것을 자주 사용하셨는데 긴 머리에 옥색 비녀 꽂고 다니셨어요. 나이 50이 넘으니 향수에 푹 젖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그래요. 저도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편하게 커트머리 하시기 전에는 늘 이렇게 긴 머리를 쪽지고 다녔었던 그 생각이 나네요. 갓난이님께서는요. 전기가 없던 시절 어두운 방 안을 밝히던 등잔용 기름으로 썼던 거라네요. 이 기름이 불이 잘 붙고 잘 타서 참 좋다고 해요. 강원도 아리랑 늘 들어봐도 가사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알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앞서 김인설님께서도요 아주까리 기름 등불로 등불 피울 때 사용했다고 말씀을 또 주셨어요. 자, 맛있는 라디오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함께하고요. 내 마음속 이야기 술술 털어놓게 되는 대상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연주로 아리랑 1부 끝곡으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

정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제날탱고의 연주와 노래로 애월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내 마음속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게 되는 대상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덩덕궁 앱 사연 쓰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8397님께서요. 출석합니다. 떡 주신 것 간식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해주셨네요. 맛있게 드세요. 7315님께서는요. 속 얘기 들어주는 맛동서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이해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가족이 든든하게 참 좋네요. 그렇죠? 어량거무님께서요. 저에게 있어 국악은 이제 일상이고 이제 국악방송은 연인과 같은 존재가 됐으니 저도 사랑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인이신 어량거무님 늘 감사합니다. 3077님께서요. 어떨 땐 곁에 있는 아내에게도 마음속에 고민을 털어놓기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집안 살림에 어린 딸까지 챙겨야 하는 아내에게 저까지 짐이 되긴 싫어서요. 그래서 그냥 8살 딸아이에게 고민을 털어놔 봤답니다. 잠시 후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아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다고 말하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여 봤더니 글쎄 잠시 뒤에 제 곁으로 다 가까이 다가와서 그 작은 팔로 저를 안아주는 거 있죠. 순간 저도 모르게 울컥했네요. 어린애가 뭘 알고 그랬을까만은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그 마음만큼은 온전히 전해줬고 또 그 마음이 그것이 따뜻한 진심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순간이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와, 이 따님의 입장에서는요. 세상 가득 아빠를 위로한 거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빠

우리 3077님이 고민하시는 것이 뭔지는 아이가 몰라도요. 마음 가득히 그냥 그 순간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크게 그런 위로를 보내준 걸 거예요. 그렇죠? 아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빠를 꼭 안아줬다니까 얼마나 든든하셨겠어요. 그렇죠? 2242님께서요. 맞죠? 맞죠? 허심탄회한 사이 있으면 삶의 낙이겠지요. 보미님, 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출근한 지 2달 9일째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직은 굉장히 만족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3515님께서는요. 내 마음 달래주는 것 애완견이에요. 내 말 다 들어주고 반가워해주는 애완견. 우리 같이 가자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오래오래. 애완견 이름이 뭔가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누구가 우리 뭐 애완견이 누렁이일지. 해피일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3515님 곁에 오래오래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2379님께서요. 저녁 후딱 먹고 놀러왔어요. 주말에 시어머님이랑 옆집이랑 서해 곰섬에 가서 펜션에서 고기랑 곱창이랑 구워 먹고 하루 자고 바지락과 고등과 꽃게들 조금 잡아와서 해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바지락 탕과 고등국이랑 시원하게 끓여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된장 안 풀고 청양고추 송송 썰어놓고 했더니 맛있었네요. 저희 어머님 진짜 좋아하셨어요. 다음에는 동해로 가자고 하시네요. 하시면서 아유 드신 거 사진도 가득가득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이렇게 바닷가로 하루쯤 네 놀러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바람도 쐬고 오면 참 좋죠. 네 아유 부럽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7324님께서요. 세계는 지금 국악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해주셨네요. 아우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할 일도 더 많아지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9832님께서 요즘 주변에서 저만 보면 살 빼라고 구박하는데 억울해요. 해주셨어요. 아우 억울하신 거면은 우리 9382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그런 소리 들은 만큼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쵸? 아우 이러면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운동 끊어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또 몰라도요. 그쵸? 6287님께서요. 저는 제 마음 고민을 친정엄마께 털어놓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속마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 엄마가 계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우리 6287님의 어머님도 오래오래 건강하시면 좋겠네요. 간난이님께서요. 저는 고민 있으면 친한 동생한테 다 털어놓고 상의하네요. 그럼 좋은 조언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비밀이 없는 그런 사이예요. 참 좋아요 해주셨어요. 아유 그 관계 오래오래 가셨으면 좋겠고요. 2305님께서 아주 까리하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해주셨습니다. 아유 그러게요. 자 윤혜성님께서요. 타령이라는 노래는 어느 곡이든 남녀관계가 나와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 민요가 우리 사람 사는 얘기니까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도 저도 이제 이 한국음악 전통음악 공부하면서 아유 이 민요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양새가 똑같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때도 이 연애사는 네, 늘 이 중요한 얘기였단 얘기죠. 자 0218님께서요. 취미로 배우는 민요로 요양병원에 봉사를 다녀왔어요. 민요 중에서도 진도아리랑은 우리의 흥을 함께 주고받는 최고 사랑받는 민요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럼요. 이 진도아리랑 정말 공연하면요. 호응 굉장합니다. 네. 자 승승장군님께서 저도 엄마와 딸에게 얘기해요. 얘기하면 특별한 해답은 없어도 마음이 풀려요. 두런두런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나가 있어서 좋아요. 하시면서 아유 그 아가 기특한 아가네요. 라고 네 아까 우리 3077님의 사연 들으시면서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진짜 가족이 또 가장 네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아닌가 싶네요. 자 그리고요. 2379님께서 서해 곰섬 다녀오시면서 보내주신 사진 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2232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이 국악의 날 생방송이었기에 이 냉빙고 신청곡이 없었던 관계로 이 신청곡들 이번 주에

네, 오늘 신청해 주신 곡들요. 이번 주 금요일에 모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2부에는요. 이 2232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들로 또 채워드릴게요. 자, 노래 한곡 듣고 오죠. 놀플라워의 소년기.

봄 뒤에 세상 맛보기 화요일엔 화제의 이슈. 지난 6년 5개월간 전국 재난 현장을 누비며 활약해온 119 구조견 태공이가 정년을 맞아 은퇴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119 특수대응단은 지난 5일 119 구조견 태공의 은퇴식을 북부 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에서 개최했는데요. 벨지움 마리노이즈 품종인 태공은 2017년 2월 출생해 2019년 11월 구조견으로 배치된 이후 핸들러인 오문경 소방위와 호흡을 맞춰 약 6년 5개월간 산악 및 재난 현장을 누비며 활약했습니다. 태공은 산악 1급과 재난 1급 자격을 보유한 구조견으로 지난 2019년 양주 채석장과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등 총 274회의 구조활동에 투입됐고요. 현장에서 생존자 4명과 사망자 14명을 발견하는 등 재난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또한 태공은 2024년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개인전 1위와 단체전 3위를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구조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은퇴식에서는 태공이와 함께 현장을 누볐던 소방대원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는데요. 특히 마지막까지 호흡을 마쳤던 오문경 소방위는 오랜 동료와의 이별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누구를 기다리거나 어떤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임무를 다 벗어버리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평범한 반려견으로 제2의

삶을 시작할 태궁이를 응원했습니다. 한편 태궁이가 떠난 자리에는 후배 구조견 레이가 투입돼 임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안정화의 노래로 안녕을 묻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7010님 그리고 3341님께 보내드립니다. 생산량 차질로 떡은 한 달 정도 소요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9625님 드립니다. 그리고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9832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국악 크로스오버 탈의 연주로 Sacrifice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어요.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근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득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요.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0: 쨍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많이 쓱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다리라 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솔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천수답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으로 농사를 짓는 논을 말하는데요.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산골에서 오직 사람 손으로만 가꾸는 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수답의 농부들은 매일 하늘을 보며 살아간다고 하죠. 비가 오길 기다리고 또 너무 많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어쩔 수 없어 묵묵히 기다리고 정성을 다하며 견뎌야 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이야기 드렸는데요. 농사란 결국 기다림과 사랑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씨를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긴 시간을 견디며 한 톨의 곡식을 키워내는 일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정성을 들인 것들은 쉽게 자라지 않아도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여러분이 쏟은 마음들도 언젠가 꼭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올 거라 믿습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소혜 씨, 김성덕 작곡, 나팔꽃, 소프라노 강혜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영린 씨, 김성광 작곡, 소나무 바위, 바리톤 이상준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이 부른 나팔꽃, 바리톤 이상준이 부른 소나무 바위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노유섭 시인의 시 능소와 사랑에서 뽑았습니다. 내 사랑 나무가 마 앉고 오르고 올라 임 오실 담장가에 한 소

노유섭 씨, 박영란 작곡, 능소와 사랑, 소프라노 채칠리아 김현정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가 오랜만에 여러분을 위해 공연 초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6월 18일 목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올해 두 번째 정기 공연 피터 그라임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20세기 최고의 영어 오페라로 꼽히는 걸작이자 국내 제작으로는 처음 선보이는 역사적인 초연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연출가 줄리앙 샤바와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참여해 국제적인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영어로 진행되는 오페라지만 한국어와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니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공연에서 볼스토로드 선장역으로 목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서는데요.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히 금요일 공연 티켓을 S석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방송 시간 동안에 문자로 성함과 함께 공연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총 두 쌍, 네 분께 6월 19일 오후 7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악방송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질 국립오페라단의 감동적인 무대 피터 그라임스,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길원 씨, 김성희 작곡, 인연, 테너 함한택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이창희 씨, 서혜선 작곡, 바람 앞에 선이, 소프라노 김샤론의 목소리로

테너 하만텍이 부른 인연, 소프라노 김샤론이 부른 바람 앞에서니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천수답의 변은 하늘의 비와 농부의 손길을 함께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스스로 견디는 힘과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하루하루 성장합니다. 한여름 떼약볕과 비바람에 맞서 한 뼘씩 커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남창가곡 우조평조 초수대역 동창이입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윤영의 완창 공연, 보성소리 춘향가 공연 실황과 함께 합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 도남구학당 실황 공연입니다. 소리꾼 정윤영은 현재 국립부산구학원 성악단 단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윤진철 명인을 비롯하여 조주선, 정혜석을 사사했고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악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이수자이고 또 수상 경력을 보면은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 명고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앞날이 쟁쟁한 젊은 소리꾼인데요. 그가 정심정음이라는 시리즈를 통하여 이번 무대에서 보성소리 춘향가를 선보이면서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정심정음, 올바른 마음에서 올바른 소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를 통해서 앞으로 정윤영이 또 어떤 완창을 선보일지 그리고 또 어떤 소리의 무대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살짝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완창이라는 단어 외에도 완북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갔는데요. 완북, 사실 저도 이런 단어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뜻을 헤아려 보니까 소리꾼이 걷는 완창의 길과 함께 고수 역시 북을 두드리면서 그 길을 같이 끝까지 걷는다 하여 완북이라는 표현을 썼더군요. 고수 김동원이 함께했는데요. 김동원은 김명환과 또 윤진철 명인으로부터 판소리 고법을 사사했고요. 현재 원광 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이라든지 프랑스 파리 8대학 초빙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소리꾼과 또 쟁쟁한 고수가 함께 만난 무대였는데요. 이번에 선보인 보성소리 춘향가는 정건진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소리입니다. 정흥민, 정건진, 윤진철, 정윤영 이렇게 남성 소리꾼들을 중심으로 계보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정건진의 고급스러움과 또 정윤영의 스승인 윤진철 특유의 섬세함이 이 춘향가 안에 잘 녹아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춘향이와 이몽룡이 만나는 대목부터 이별 대목 그리고 또 혼자

0: 어진 춘향이가 겪는 아픔의 시간까지 들어봤는데요. 그 이후로도 춘향이의 내심, 그 내면의 풍경을 정윤영의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도 만나볼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대목은 춘향 자탄 대목부터 십장가 대목입니다. 춘향이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장면으로 유명한 춘향 자탄 대목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고 자신은 관아에 불려나와 있습니다. 단순한 체념이라기보다는 춘향이는 자신의 신세를 슬퍼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히는 항변의 주체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춘향의 항변 대목 만나볼 텐데요. 이 대목 역시 춘향가의 핵심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춘향이는 변사또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약속과 뜻을 더욱 굳게 내비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이 대목은 춘향가가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어느 굳센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변사또의 분노 대목, 그리고 사또 집장 명령이 내려지고 춘향이는 매를 맞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대목 역시 춘향가의 눈대목이라 할 수 있는 십장가 대목입니다.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을 보여주기보다는 매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춘향이의 고통, 억울함, 결기가 진하게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그 마음과 절개를 꺾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구경꾼들의 분노가 일어나죠. 춘향이의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당한 권력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춘향이의 억울함은 한 사람의 사연에만 머물지 않고 남원 사람들의 감정으로 번져 나가는데요. 이러한 대목들이 바로 우리가 판소리를 듣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타인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혹은 선조들이 갖고 있던 어떤 한의 느낌들이 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오랫동안 판소리가 사랑받아왔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윤영의 소리, 김동원의 북장단이 함께하는 춘향가 중 춘향 자탄 대목부터 십장가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1: 한족에서는 재촉 사람들이 야단이 났는데 춘향이 할 일 없이 사령기를 따라가며 신세 자탄으로 울음을 누난 뒤 사령!

0: 허였느냐? 부모 불효를 허였느냐?
1: 다월시과
0: 형제가 있어 불모의

남준대 디가 파르르 장사해가

엄령이 채워.

어떤 말인가.

0: 춘향이 야미를 숙이고 단정히 앉았으니 사또가 한참 보시더니 춘향을 추는 뒤 촌농부 꼭 곡식 주더다. 잘 되었다. 잘 되었어. 계집이 어여쁘면 치모나간 한단 말을 과히 준정하였더니 해월수와 허든태도 오늘 너를 보았구나. 입주자사 자원하야 삼동홍을 꾼다더니 네 소문이 하장하야 밀양성 마다하고 간신히 서둘러 남은 부사였지. 차 같은 일색을 봉지를 띄었으나 녹엽성음 자만지가 아직안이 되었으니 호주 탐하허든 두목지에 비하면 내게는 다행이다. 너도 고소를 보았다니 옛 사기를 보고 이르리라.
1: 그러지.
0: 옛날 족국 부인은 초왕의 첩이 되고 범신 예왕은 지백을 섬겼으니 너도 나를 섬겼으면 예왕 충과 일반이 아니겠느냐. 그래 올라간 구 도령 네 머리를 늦췄다지. 그 도령 올라간으로 청춘공방을 홀로 할 수가 있나. 응답 예부가 있을 테니 환속이냐 한량이냐 건달이냐 어리 알지 말고 자세히 말해보아. 춘향이 이 말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올라가신 구간자재 도련님이 무심하여 설령 나를 안 찾으면 반첨여우 본을 받아 입이 올려 무시옵고 반죽지 처문 날에 놀아볼까 하옵거늘 환속건달 한량 말씀 소녀에게는 당치 않소. 사또 들으시고 기특타 칭찬 후에 내어 보냈으면 관초무사가 좋을 텐디 생긴 것이 하도 어여쁘니 절자를 하나 가지고 올려보았다. 오호 이런 시절 보소. 내 분부 거절키는 간부사정 관열하여 피는 곡절이 있을 테니 네 소구 절절가통 형장 아래 기절하면 네 청춘이 속절 없음을 어찌 모른다 말이냐 해. 춘향이 이 말 듣고 악정으로 아래는디 여보사또님 듣조시오. 여보사또님 듣조시오.

하고 이를 들으시고 오 이런 괘씸한 년, 오 이런 요망한 년, 니어봐라 2년 차고 내려라

가 내려가며 춘향이 다짐사연 분분해라. 살등내의 창가의 속으로 부정관장지음령하고 능욕존조논이 네 죄당한다라. 급창 불러 던져주며 다짐받아 올려라. 춘향이 이 말 듣고 사지를 벌벌벌 떠는며 산도가 무서워 떠는 것도 아니오 죽는 것이 서러워 떠는 것도 아니오 70당년 들금 모아 한양 삼청동 몽룡씨를 못 보고 죽을 일을 생각하여 일신수족을 벌벌벌 떨며 한일자 마음 심자를 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0: 공장을 올려봤다. 산도 이를 보시고 그는 흉악한 악물에 딸려니로구나. 형들 들어 읍어봐라. 춘향이 이은연 약지르 높은 형트루에 덩그려 겨울려매고 바짓가래 훨씬 지켜 형틀다기 암양에 단단히 동인 후에 집장사령 분부매어라. 이로 사령 두었다는 주장대로 찌를 테니 각별히 매우 치라. 에이, 엄령 지하에 요망한 년을 무슨 사정을 두어리까. 당장 빼를 빼올 일이다. 집장사령 거동을 보아라.
1: 뭐지?
0: 형장 하나라 뭐.
1: 얼씨구 핫.
0: 호우.
1: 좋다 핫.
0: 아.

0: 그중 등심 좋은 놈 골라잡고 밭을 숙여 대상을 가리고 사또 보는 데는 운명이 채어머니 춘향을 보고 소화를 한다고 예, 춘향아 한두 대만 견디어라 내 솜씨로 넘겨치마
1: 얼씨구하
0: 꼼짝꼼짝 마라 빼부러지리라 배우치라
1: Oh!

0: 공들미태다 따라 제화통틀로 준양이던
1: 제한
0: 조심스러워 아프단 말도 아니하고

0: 일부종사 허랴는디 일개 형장이 웬일이오?
1: 옳시오
0: 매우 치라 성기니까

0: 지한다.
1: 가만.
0: 삼가히 조심하라.

0: 선물 환우로 알지 마오.
1: 오류를 밝히시오.

요

0: 반오
1: 오치한 입장

집장 사료

만두야. 이때여 나무 노잎쟁이들을

나오면 급사를 줄이라 전해.

0: 지난 5월 17일 서울 도남구 고악당에 오른 젊은 소리꾼 정윤영의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 공연이었습니다. 춘향 자탄 대목부터 십장가 대목까지 정윤영의 소리, 김동원의 북장단이 함께한 무대로 만나봤습니다. FM 고악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정윤영이 노래하는 보성소리 춘향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제가 정심정음, 바른 마음에서 바른 소리가 나온다라는 그런 제목을 달고 있는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정윤영 소리꾼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은 참 남성 소리꾼 치고는 그 목소리가 맑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소리꾼의 소리 자체가 맑아서인지 함께하는 고수 김동원의 매화점 장단도 더욱더 청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해설어 맡은 제가 잠깐 해석을 해본다면은 이 정심정음, 바른 마음과 바른 소리이기도 하지만은 또 맑은 마음과 맑은 소리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맑은 소리로 또 보성소리 춘향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옥중 탄식 대목부터 농부가 대목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옥중 탄식 대목. 춘향이 감옥 안에서 부르는 한탄조의 노래입니다. 춘향이는 이몽룡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슬퍼합니다. 이 장면은 춘향가에서 가장 어두운 분위기를 지닌 대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렇다고 춘향이의 탄식은 포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부여잡고 있는 약속을 끝내 놓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이몽룡은 장원급제를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여기서 크게 바뀌는데요. 헤어질 때 무력했던 이몽룡은 이제는 암행어사로 남원에 돌아올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사돛 노정기 대목이 펼쳐지는데요.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남원으로 내려오는 길을 그린 대목입니다. 상징적으로 본다면 이 길은 춘향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길이자 또 부패한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이 역졸 분발 대목이 이어지는데요. 어사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앞서 군로사령이 변학도의 명령을 받아서 춘향을 압박했다면 이제는 암행어사의 사람들이 남원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FN과학당 오늘 이 편에서는 마지막을 농부가로 준비했습니다. 남원의 들판과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옥중 탄식이 갇힌 공간의 소리라면은 이제 들어보실 농부가는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이 해결된 들판의 넓은 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춘향의 개인적인 고통이 뭔가 해소되는 듯한 그런 대목이라 할 수 있겠고요. 다가올 어사 출도와 해원의 장면을 준비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성소리 춘향가 중 옥중 탄식 대목부터 장엉 급제, 어사또 노정기, 설이 역졸 분발, 그리고 농부가 대목까지 정윤영의 소리, 김동원의 북장단으로 만나보겠습니다.
1: 그때 춘향이는 옥방에 홀로 앉아 신세 장탄으로 세월을 보내는지 옥반이 흠탄 말을

好。

수대 만고

문이 문 열고 나오며 춘향전 예하여 여짜오되 낭낭께서 부르시니 나를 따라간 사이다. 춘향이 여짜오되 미쳐나은 소년 몸이 우연히

0: 차 있다.
1: 여동 뒤를 따로 내려 내 들어가니
2: 아마

당만리로다 이물은 손상가 이소폰 반유이오 이집은 황릉묘라 홍성묘안진부인 천만고효부열료로다 넌 도저령이 장흥이로 인

0: 자리로 왔나. 오늘 너를 정하이는 여간 너 몸에 흉사가 가련키로 구한차 불렀나.
1: 얼씨구
0: 이것을 먹으면 정독이 풀리고

아니라 술 한 잔 과시 한 주여 넘겨 주시거늘 술 한 잔 먹은 후에 낭낭이 분부시 됐던 도모가 기다리니 어서 급히 나가 보아라.

0: 황금묘는 강호동 옥방에 홀로 누웠구나.
1: 그러지.
0: 이럴 줄 알았으면 부부인 배시고 황금묘나 지킬

세월을 보내는 니 이 대여 도련님은 서울로 올라가서 글공부 힘쓸 때 춘추사량 공사기사에서 상경백가을 추야로 읽고 순이 동중성문견이요 백낙천 개수다 금수강산을 흠흠

선상의 훈련대장 조감종군 700명 성령군

지키는 소매를 보기죠. 개활기를 쳐 장원 연못가

언니 목요 세수를 한 여도 폭포 떨어 다시 입고 잔사령기 부에 가야 실내진 태환여도 거주 삼배 내기신이 황송이 받아 먹고 천연을 배사하여 태하로 나오실지 별이 무사와요 몸에 난 청포흑대 자수요 코리오 송배라 금리화동은 쌍제를 뛰어난 유아문방 내 나라 청노세 백겨타고 청한 대도상으로 이리가라 저리 가라 노류장화는 처처이 자잔난디 호사당 참아로고 품어준 영화들이니 세상에 좋은 것

전라 의사를 보내실 때 이몽룡 입실시켜 공소 안보를 내어주시니 비봉 호남이 산청이청 앞에 소일 몸에 입고 본대게 하지고 전라도로 내려온다. 남대문 박성 내 나라 칠패 팔패 정패 배다리 애곡에 울른 너무 동작강 월강 사근의 미륵 땅이 굴사근 일지네요. 황룡천 하리천 대황 떡정거리 우장 틀지네야 가론소다 황병아롱 공중의성 국계 닭다리 장애지리.

그때 여사또는 여산이 전라도 초입이라 서리 역조를 각초로 분발할지 서리! 너희들은 예선드나 우도로 연문어대 대산익산 함유롭고 김제태

남편 등남평화순동복 황주로 영문은의 꼭꼭 투실파는 놈 학부모 무료하는 놈 형제 화목을 못

분발하고 사행장을 차리는구나. 사행냅시를 차리는구나. 칠흐른 제장가세 중령 갓그릇을 다뤄 쓰고 살춤 높은 김제망건 당팔사 당줄 달아 두통나게 졸라매고 수수한 삼배도 분합대로 눌러뛰고 산날 초신 길보시네 본대 묻은 세살 부채

어찌 보면 화개 같고 어찌 보면 글선생도 같고 또 어찌 보면 홍면을 가지고 팔도를 두루 다니면서

사련난기 적적 도중에는 마상으로 오시다가 황야들은 뜰에는 인마는 뒤로 세우고 언도로 내려올지

이때나 나는 땡고 하니 온유할 몽반 시절이라. 학땡 머슴들이 맥반 맥주를 시켜먹고 상사 소리를 맞아가며 물을 심는디.

거리고 더운 거리에.

Cheers.

덤불 황금 일세. 아!

우리 동무 시절이로다 패.

0: 한참 일이 물을 심어 가다가 여보시오 농부네들 우리가 이렇게 물을 심다가는 몇 날이 걸릴 줄 모르니 좀 자주 심어 봅시다.
1: 그럽시다.

남은 지가 못 쓴 파워.

실리여 상황이근 곡식 제한 지가 들여다가 물려온 소양

정윤영의 소리로 춘향가 중 옥중탄식 대목부터 장원급제, 어사토 노정기, 서리 역졸 분발, 그리고 끝으로 농부가까지 만나봤고요. 고수 김동원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난 5월 17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정윤형의 정심정음 시리즈 보성소리 춘향가 완창 공연과 함께 했습니다. 또 완창과 함께 길을 걸은 완부 김동원의 북장단도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현재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형이 앞으로 어떤 공연을 또 어떤 소리를 선보일지 기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내심 더욱더 소중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판소리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오래된 노래이자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 오래된 이야기 속에는 인간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들이 여전히 담겨 있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새로운 소리꾼들의 표정과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새로운 소리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소리의 시간과 순간을 이어나갈 소리꾼 정윤영을 응원하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은 그냥 그대로 사람을 굽이돌아 강이고,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강을 굽이돌아 사람인 것을. 김수 시인의 시 버들치와 애기부들 그리고 물메아미에게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강도 사람도 모두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그 모습 자체가 강이고 사람인 거겠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6월 9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곡 반도의 강상류 전해드리면서 6월 9일 화요일 그론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는 김수 시인의 버들치와 애기부들 그리고 물매아미에게의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강도 사람도 모두 굽이쳐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강이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 삶에도 여러 부침이 있지만 그 부침만큼 그리고 굽이쳐서 돌아서 가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9315님,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이제 신랑이랑 둘이 저녁을 먹는 날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외식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줄 서서 먹는 국밥집에 와서 순댓국에 소주 한잔 하고 티타임 하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앞으로 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인찬님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순댓국 그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맛있는 순댓국 먹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아, 저도 순댓국 지금 조만간에 또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콩콩이순이님, 인찬님 오늘도 한 시간 힐링 잘 부탁드려요. 늘 따뜻한 방송 감사드려요. 라고 인사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하죠. 실크로드의 흐르는 그것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실크로드의 흐르는 그것은 듣고 왔습니다. 3033님, 임찬영님, 저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었는데요. 저의 최애 선수는 박지성 형님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번 주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을 하죠. 아마 그래서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아요. 아, 2002년 당시에... 근데 사실 저는... 저는 진짜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했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서 사실 저는 그 2002 한일 월드컵 때도 축구를 한 두 경기 봤나 정도만 보고 그 외에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때 박지성 선수, 안정환 선수 이런 선수들이 막 뛰었던 거는 생각이 나는데 근데 아무튼간에 올해에도 이제 월드컵 열리죠. 또 많은 분들 이제 화이팅하고 계실 테니까 네, 잘 좋은 결과 있기를 네, 또한 너무 관심이 없게 느껴지나? 네, 관심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기를 또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콩콩이 순이님, 인찬님 저 내일 서울 진료가 있어서 서울 가요. 늘 검사는 힘들지만 시력이 괜찮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거 그 콩콩이 순이님 KTX 타고 가야 되지 않으시던가요? 좀 먼 길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 또 쾌유하시기를 또 함께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416님, 인찬시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휴무여서 도서관 다녀와서 같이 그론도 들어요. 완두콩 까던 남편이 아, 황인찬 시인은 목소리가 참 좋으네. 목소리 좋은 것도 복이야 라고 말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허구한 날 그론도 자랑을 했더니 인찬 시인님은 정확히 알아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어떡하면 좋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그런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덕분에 진짜 이렇게 힘이 나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967님 사위가 발을 다쳐서 며칠째 외손녀 등하원 시키고 놀아주는데 일주일이 후딱 가네요. 인찬씨님 덕분에 오늘도 질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등하원 하느라고 그러면 아침하고 이제 이 오후 시간이 다 이제 여기 묶이니까 진짜 하루 금방 가버리게 될 텐데 아 힘드시겠지만 또 다른 즐거움 함께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그론도 함께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화요일엔 이 밤의 단상 그리고 지금 이곡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어 방송 애플리케이션

0: 미션 덩덕궁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궁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관람권 선물도 있습니다. 2026 서울국제도서전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전이죠. 세계 18개국 530여개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서 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올해 주제는 인간선언 호모 두드리인데요. 이 두드리, 도깨비의 원형이면서 대장장이의 옛날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불을 다루는 슬기가 있는데, 이 도서전에선 이 불을 AI로 보고 AI 시대 인간의 질문을 통해 독서와 사유의 의미를 묻습니다. 또 주빈국인 프랑스는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작가들과 함께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코엑스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그론도에선 모두 10분께 1인 1매 관람권 드립니다. 아, 네, 진짜 이거 요즘 구하기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네, 1인 1매라서 좀 아쉽긴 한데, 또 친구도 또한 당첨되면 함께 갈 수도 있을 테니까 네, 많은 신청 또한 부탁드립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7416님께서 김준수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요. 오늘은요, 판소리 춘향가 중 어사출두 대목을 편곡한 버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그럽기 시든 말은 뜻밖 역조라라 진청으로 급히 와서 어사도 피해가니요.

산도 허신 문양 서울 사신 양반이라 희생을 기울 허기 읍사에도 다리 없이 착실히 가라쳐라.

전생 가문을 흠침없이 내시는 내가 관동원사를 지냈기로 시골길을 오래 다녀 초학 방문을 잘 알지요. 그 소하고 입을 맞추면 꼭 낫지요. 빛난 허여 많은 허여버지요 수에 찾아갈 것이니 의원 대접이나 착실히 하고 어산도 이름 서명 어허 이러다간 이 사람들 굿도 못 보고

위에 난 소리의 하늘이 덥소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난 듯 수백명 구경꾼이 독감이 무너지듯이 물결같이 흩어지니 유월은 서림바람 이렇듯 놀랍던가 가급수령 정신 잃고 이리저리 비신을지 하인 고동

네, 김준수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어사출두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전해드립니다. 2026 서울국제도서전 관람권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어요. 아까 제가 25일이라고 저희가 지금 원고 오타가 나가지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6월 24일 수요일부터 6월 28일 일요일까지 즐길 수 있는 서울국제도서전입니다. 1인 1매 10분에게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그리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510님, 오늘은 방송 들으면서 집안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덥고 여러모로 힘든 일이 많은데 방송 들으면서 좀 쉬어보겠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유 참 집안일 진짜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정말 저도 오늘 뭐 했지 생각하니까 집안일 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할 일이 지금 엄청 쌓였는데 할 일이 쌓여갖고 약간 집안일을 도망간 거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크론도하고 함께 좀 마음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밤의 단상 이어가겠습니다.

6월이 한창인 요즘입니다. 이 숫자 6을 이렇게 적은 6월이라고 쓰면 달력의 숫자처럼만 보이는데요. 근데 이걸 또 한글로 6월이라고 적어보면 이상하게 문학적인 느낌이 납니다. 같은 6월인데 숫자로 부를 때하고 이 소리로 부를 때 느낌이 다른 건 또 어째서일까요? 6월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시절이고 와 진짜 덥다 진짜 여름이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계절이고 괜히 반팔 소매를 한 번 더 걷어올리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6월이라고 소리내서 부르면 그 더위마저도 좀 부드럽게 느껴지죠. 6월이라고 하지 않고 6월이라고 말하는 건 발음하기 쉽도록 소리가 변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10월을 10월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입에 맞게 조금 다듬어진 달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일까요? 6월이란 말에는 숫자의 딱딱함보다 입술을 지나면서 생기는 둥글고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6하고 닫히는 소리 대신에 유하고 흘러가는 소리. 왠지 바람이 조금 통하는 것 같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흔들리는 것 같고 또 오래된 일기장 첫머리에 어쩐지 적혀있을 법한 느낌도 듭니다. 6월이라는 말이 가진 여러 다양한 마음들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6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또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의 시

홍순관의 노래로 6월 듣고 왔습니다. 이 밤의 단상, 오늘은 같은 달이라도 6월이라고 쓸 때와 6월이라고 부를 때의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숫자로 보면 달력이 한 칸이지만 소리로 부르면 이 계절의 표정이 조금 더 살아나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뭐 이런 느낌은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일 테고요. 아마 여러분은 또 조금 다른 느낌을 갖고 계시겠죠. 6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6월이라고 하면 시험기간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운동장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던 오후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물론 덥고 습한 출근길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테고요. 달력에는 똑같이 6월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른 6월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절, 6월의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알아차리는 일일 겁니다.

사실 저는 여름이 가장 정신없는 계절이거든요. 6월부터 8월쯤까지는 더워서 정신이 없고요. 바빠서 정신이 없고요. 또 그렇게 항상 땀 흘리면서 헐레벌떡 다 보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잠시 우리가 보내고 있는 6월의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마음이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곱씹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매일매일 정신없이 지나가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다면 매일 바쁘게 흘러가서 잘 구분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우리의 일상이 조금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거예요. 2960님, 6월이면 더 더워지기 전에 산책도 자주 하고 자전거도 타는 시원한 저녁을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길엔 아이스크림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그래도 아직 저녁이 좀 시원하죠. 요즘은 또 어째서인지 약간 시원한 이 여름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녁 되면요, 집에서 저는 창문 다 열어놓고 있는데 그러면 집이 약간 추울 정도더라고요. 정말 아 다행이다, 지금 열대야가 안 와서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3967님, 6월은 초여름이 성큼 다가오고요, 옷 이는 까맣게 익어가고 초록 매실이 단단히 여무는 계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맞아요. 진짜 여름은 또 과일들이 익어가는 계절이기도 하죠. 진짜 여름 과일들, 여름에 맛있는 과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박이 점점 보이고 있어서 이제 수박도 언제 사서 언제 잘라서 통에 넣는 다음 이 생각 지금 계속하고 있고 계속 노려보고만 있어요. 그리고 7811님, 아, 시인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친구랑 올해 도서전 가기로 했는데 얼리버드 티켓팅 경쟁률 치열하네요. 작년에 그 친구랑 도서전 가서 서로 비밀 아닌 비밀도 나누고 가까워졌어요. 책으로 마음을 나누는 경험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그래요, 진짜 이 도서전 지금 또 관련해서 많은 분들, 제 주변에 있는 제 출판 관련 종사자분들은 지금 다 헐레벌떡 상태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도서전 맞춰서 책을 출간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이 출판 편집인 분들이 책 내느라 지금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3097님 새싹 사연인데요, 그런도 함께하면서 용기 내서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국제도서전 너무 가고 싶어요. 인찬님 오시는 날 뵙고 싶지만 그날은 너무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평일에 가야 할 것 같은 점이 제일 아쉽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그래요. 근데 진짜 이 도서전 때 아 또 제 책 사진, 제가 참여한 엔솔로드 책 사진까지 함께 보내주셨네요. 근데 도서전은 사실 언제 가도 사람이 많기는 많아서 뭐 사실 뭐 평일이냐 주말이냐 뭐 사실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에 지금 일정이 뭐가 잡혀 있는데 아마 목요일에도 어디 제가 이제 올해 책을 출간한 출판사 부스에 가가지고 아마 거기서 좀 간단하게 아마 한 시간 정도 아마 사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오전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간에 또 만날 수 있게 되면 또 그런데 잘 듣고 있어요 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아주 신나서 악수를 꼭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한번 또 악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2395님, 시인님, 지난주 수요일 1755차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위한 수요 집회 다녀왔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최초로 알린 김복동 할머니의 탄생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준 용기 있는 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슬프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이 우울하지만 곧 해결되겠죠. 애청자분들도 조금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내랑 다녀왔는데 아내도 뿌듯해하더라고요. 12시 뙤약볕 아래서 힘든 날씨였지만 뿌듯함이 더 큰 날이었어요. 우리 같이 아름다운 미래 같이 다져가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참 그래요, 해결이 진짜 잘 돼야 될 테고 분명한 사과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 아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참 언제쯤 분명한 해결이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우리가 이제 마주하게 될는지

진짜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해드리는 음악인데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위안부란 이름으로 불리게 된 소녀들의 이야기를 담은 공연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의 OST 앨범

드레인의 노래와 윤주희 소우주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한 다시 태어난다면 이었습니다.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의 OST 앨범 중 일부였어요. 아 그리고 3911님 이게 제가 인터넷 영상 하나 지금 또 이제 사회 보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보고 전해주신 사연이네요. 인차님 고려 영감을 돕고 진행하시는 방송 봤는데요. 전 책을 아직 읽어보진 못했지만 방송을 보고 나니 돈이 막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 사람들이 기꺼이 그 놀이판에 말이 되기 시작한 자본주의 여명의 시대에 돈이란 게 무엇인지 다각도로 조망 비판해보는 수사 아니까 짐작해봤습니다. 재밌었어요. 6월은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한 1년 중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고리오 영감이라는 이 발자크의 소설인데, 진짜 재밌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놈의 돈이 뭐길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유, 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야기 보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 전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2379님 인차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오신 거죠? 저는 시어머님과 옆집이랑 서해 바닷가에 가서 바지락 조개랑 고등 조금 잡아와서 맛있게 먹었네요. 많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잡았어요. 발목도 안 좋은데 가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좋아하셨어요. 몇 년 만에 처음 갔는데 다음에 또 가야겠습니다. 6월이라 하면 6.25 전쟁만 생각나네요. 나라를 지키신 호국 영웅님들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의 희생 덕에 저희들이 행복하게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것이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서해바닷가 가서 이제 잡아온 바지락 쪽에 이게 아마 그 사진인 것 같아요. 그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고 그 바지락 쪽에를 들고 이 수확물을 들고 자랑하는 셀카까지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진짜. 아, 근데 그 잡으면 그거 해먹으면 어떻게 해먹나요? 그거 이제 구워 먹을까요? 바지락 쪽에랑 고등이면 아무튼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직접 잡아다 먹으면 또 얼마나 또 신날까요? 네, 아무튼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고요. 아, 말씀하신 것처럼 6월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한데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잘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5784님, 주말엔 박범신 작가님 소금문학관 와초문학제에 다녀왔어요. 박범신 작가님, 나태주 작가님 뵙고 왔습니다. 두 분의 문학 낭독 시간도 가지고 두 분의 글에 곡을 붙여 만든 곡 연주도 듣고 너무 좋았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소프라노 분이 오셔서 김유근 작곡가님의 첫사랑이라는 곡 불렀는데 옥녀봉과 금강을 사이에 둔 소금문학관 루프탑에서 참으로 감동이었어요. 그날의 바람, 햇살, 공기, 분위기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완전 정말 이 아름다운 시간, 문학적인 시간 잘 보내셨네요. 진짜 자연 사이에서 음악도 즐기고 문학도 즐기고 아우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론도 또한 음악도 즐기고 문학도 즐기는 시간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우리 음악 가운데 민요는 가장 많은 크로스오버, 퓨전 음악으로 만날 수 있기도 합니다. 익숙한 선율, 흥겨운 리듬, 때론 애잔하고 서글픈 가사가 과거를 넘어 지금에도 공감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런 음악 가운데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예결밴드의 곡입니다. 예결밴드는 서도소리꾼 예결을 중심으로 결성된 국악밴드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서도소리를 전공한 예결의 구성진 음색과 독특한 식임새에 웅장하고 풍부한 밴드 사운드를 더해 전통 민요를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매한 예결밴드의 음반엔 서도소리가 아닌 경기민요가 담겨 있습니다. 일상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맑고 조금 더 가볍게 만든 노래들이라고 하는데요. 타이틀곡 내가 돌아간다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민요 닐리리아를 보사노바 리듬 위에 풀어낸 곡입니다. 닐리리아 사설 안에 담긴 내가 돌아간다 라는 말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향한 설렘과 수줍은 감정을 표현했다고 해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내가 돌아간다.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1: 하트 시작.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내가 돌아간다 들었습니다. 예결밴드의 이번 음반엔 경기민요를 재해석한 곡들이 담겨있다고 했는데요. 방금 들어보신 닐리리아를 비롯해서 현대적인 감각의 태평가와 발라드로 풀어낸 매화타령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저녁은 드셨는지요? 저는 오늘 집안일하고 그랬는데 옆지기가 차에서 폰을 안 가져왔다고 다시 밖에 나간다고 차키를 찾는데 또 어디다 두고 한참 찾다가 찾았는데 글쎄 문 앞에 꽂아놓고 있었지 뭐예요. 요즘 자주 그러는데 미쳐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다가 치매 올까봐 정말 걱정이네요. 6월에 생일자도 참 많아서 챙길 사람 많네요. 5월, 6월은 정신없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아유 치매랑 그렇게 상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손에 들고 있던 거 어디 갔는지 찾게 되고 저도 요즘에 집에 핸드폰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가지고 맨날 두리번거리고 여기 막 들쑤셔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는 그래서 손에 이 핸드폰을 쥔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나 핸드폰 안 갖고 나왔다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지난주쯤에 했었습니다. 네, 누구나 그러니까 또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리고 9832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보냅니다. 인자님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어요. 국악음악에는 엄마 아빠의 인생앨범이 담겨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럼 음악 한 곡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바이날로그의 도라지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바이날로그의 도라지였습니다. 여름이 덥진님, 날씨가 정말 좋아요. 조금 전엔 빗방울이 조금 떨어졌는데 밤사이 주룩주룩 내려줘도 좋겠다 싶고 그냥 이렇게 시원하고 뽀송한 날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6월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만 같으면 날씨가 참 좋겠어요. 저는 진짜 여기서 더 더워지지 않고 더 습해지지 않고 아 그러면 좋겠는데 이 6월 말부터 7월 한달 내내 이 장마가 계속된다고 거의 우기처럼 이렇게 이어진다고 아 이렇게 일기예보가 나왔던 것 같아서 아참 이게 또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박하사탕님, 식구들 다 나가고 나면 누가 전화할 때까지 못 찾을 때도 있어요. 둘만한 데 정해져 있고 크지도 않은 집에서 진짜 못 찾을 때 황당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게 어디 있어 싶은데 진짜 무슨 아 이게 여기 왜 있어 싶은 곳에서 발견되는 순간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난나님도 전 텔레비전 리모컨 가방 안에 폰 대신 챙겨 넣은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진짜 이건 어떻게 그럼 이거 핸드폰 없는 하루, 디지털 디톡스 잘하는 하루 보내셨을 거라고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0853님, 여우락 페스티벌 마지막 공연에 유태평양님 나온다고 해서 예매했는데 초기 퇴근 가능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또 예매하셨군요. 여우락 페스티벌 이제 예정돼 있는데 아 근데 참 조기 퇴근 안 되면 되게 하라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뛰쳐나가야죠, 정말. 공연은 한번 놓치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진짜. 꼭 조기 퇴근 성공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콩콩의 수인님, 오늘도 따뜻한 웃음 가득 담아갑니다. 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 남겨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이제 이어지는 이세준의 좋은 밤. 오늘 구학방송 애청자분들의 아침을 함께하는 이한철님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좋은 밤 라이브에 출연해서 음악, 그리고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2026 여우락 이야기도 나눠준다고 하시니까요. 이어지는 이 음밤 또한 계속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끝곡 이춘희와 이한철이 함께하는 매화 타령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어쩌다 집에서 푹 쉬었는데 다음날 밖에 나가기 정말 귀찮을 때가 있어요. 하루 쉬면 쌩쌩해질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이런 걸 행동의 관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반복하는 행동에 익숙해진다는 뜻이래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삶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삶이 더 편하다는 거죠. 뭔가 요즘 정체된 느낌이 든다면 고요한 하루하루에 익숙해진 것뿐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시고 그 한 걸음을 반복한다면 어디로든 다시 크게 내디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걸음 앞에 새롭고 멋진 길이 펼쳐지길 응원하며 시작할게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상은 씨의 담다디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운동도 하다 보면 계속 하게 되고 조금만 쉬었다 다시 해야지 하면 계속 쉬게 되죠. 그 익숙한 대로 움직인다는 이 관성을 좀 믿고 조금이라도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이 됐든 뭐 독서가 됐든 만남이 됐든 뭐가 됐든. 얼마 전까지 그 함께 토크 콘서트를 지방을 같이 다녔던 그 차인표 씨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의지만으로 뭘 하는 건 한계가 있다. 얼마나 힘드냐. 하기 싫은 거, 의지만으로 하는 거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 의지가 힘겨워할 때 습관이 도움을 준다. 습관이 내 편이 되어서 날 도와준다. 그렇게 빨리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시던데, 자, 관성을 넘어 이젠 습관이 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6148님, 몸은 많이 많이 사용해야 더 힘이 나고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저녁엔 꿀잠 잘 수도 있고요. 민트소다님, 매일 만보 걷기를 하다가 한동안 바쁘고 컨디션이 안 좋아 잘 지키지 않았더니 몸이 빨리도 흐트러지네요. 지금도 귀찮지만 이 음밤 들으며 만보 채워볼게요. 아잣 해주셨습니다. 만보? 와, 저 오늘 몇 번하 걸었는지 좀 보고 2564 걸음. 나름 좀 돌아다녔는데 왜 이렇게 노래 틀으면서 저도 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예, 스튜디오 안을 롤러코스터입니다. 습관.

롤러코스터의 습관 듣고 왔습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십시오. 덩덕궁 앱은 무료로 열려 있습니다. 8066님께서 오늘까지 자료를 넘겨야 하는데 숫자가 안 맞아서 한동안 붙잡고 있었습니다. 30분 넘게 찾다가 겨우 원인을 발견했는데 찾고 나니 왜 그렇게 안 보였는지 모르겠네요. 라디오 들으며 차분히 정리하고 있는데 끝까지 무사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예, 고생, 30분 동안 고생은 하셨지만 그래도 원인을 발견했으니 참 다행이네요. 이제 좀 마음 편히, 그렇지만 또 혹시 뭔가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 이렇게 복습, 마무리 점검, 마지막 점검 하시면서 방송 들으시면 한결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겠다. 그렇죠? 박하사탕님,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어서 1년마다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날이 6월 5일이었어요. 오늘 검사 결과 다 좋으네요. 오늘 한디도 오시니 참 좋은 밤입니다. 예, 좋은 결과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한디 환영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맹꽁맹꽁님께서 오늘 저의 일과 스탑! 한디 마중합니다. 8151님, 창원의 집 한디 나온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보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까. 그러게요. 저희는 뭐 비교적 자주 보는 사이인데도, 예, 방송을 통해서 같이 인사드리는 건 진짜 오랜만이고, 뭐 국악방송에서는 처음이고요. 원래 수요일 코너인 좋은 밤 라이브, 이번 주에는 화요일로 자리를 잠시 옮겼는데요. 예, 말씀드린 그대로 가수 겸 또 창호에 드린 햇살의 DJ 겸 최근에는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너무나 바쁘신 이한철 씨를 모십니다. 아침 7시 프로 진행자를 이 밤에 10시에 나와달라고 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그래도 와주셨어요. 예, 차마 라이브 부탁은 못 드렸는데 그 대신 그 이상으로 알찬 시간을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자, 환영 인사 그리고 질문 이한철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십시오. 2부 K클래식 한 장, 예, 변함없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 통해서 빨리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실 때 좋아요 한 방씩, 예, 입장료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이래빗의 기분 좋은 느낌 같이 듣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우리 한디 이한철 씨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화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국악방송의 하루를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이한철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열다 말고 이쪽으로 왔네요.
0: 그쪽에 앉으니까 좀 이상하죠.
1: 이쪽이 근데 되게 뭐가 넓네요, 테이블이.
0: 아, 그래요?
1: 이게 DJ 쪽은 막 모니터도 두 대 있고, 예, 키보드도 있고 막 그래서 뭐 쓸 공간이 별로 없는 느낌이었는데, 네, 건너편 이 테이블에는 쫙 뭐 뭐라도 놔둘 수 있을 것 같은.
0: 아,
1: 오, 새롭습니다. 맨날 앉는 스튜디오인데도 불구하고.
0: 네, 아이고, 그렇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예, 우리가 만났는데, 우리 매일 아침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을 만나지만 또 이 밤에 이음밤 청취자분들은 처음 만나니까,
1: 네,
0: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음밤 저도 청취자분들 만나 뵙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개중에는 이렇게 아이디 보면 오늘행복님 또 토닥토닥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라디오를 들으시지만 밤을 지나서 아침에 또 저희 방송도 들으세요.
0: 그럼요. 예.
1: 그 반가운 이름들도 마주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친절한 은자 씨도 계시고.
0: 네. 그래요. 아우, 많이들 진짜 그 많이 기다리셨는데

0: 여기 반가운 환영의 인사 좀 우리 같이 소개할까요?
1: 그럴까요? 뭐. 네, 하마님 혹 이 시간에 이한철님이
0: 그러게요.
1: 그러게요. 제가 왜 왔을까요? 부르니까 왔겠죠?
0: 예, 수욱님은 오늘 진행자끼리 만나셨네요. 크크크 해주셨고요.
1: 네, 0853님 제가 좋아하는 이한철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한 시간 반 지하철 타고 가면서 귀 쫑긋합니다. 이한철님이 맡은 여우락 페스티벌 공연도 예매 완료했어요.
0: 아, 예, 찐팬이시다. 예, 아, 그 뒤에 문자가 좀 더 있어요?
1: 네. 예. 목가나사님,
0: 아, 예, 예, 예.
1: 이한철님 공연이 저의 첫 공연이었습니다. 2019년도 봄쯤 아내와 둘이 봤어요. 한디 반갑습니다라고 하셨어요.
0: 네, 오늘 행복님께서 한디 늘 궁금하던 게 있어요. 한디 추천곡으로 늘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세대, 편식하지 않는 음악들 많이 들려주시는데. 그 음악들은 어떻게 알게 되시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이 확 바뀌었는데.
1: 아, 그래요. 예. 네. 제가 음악 다양하게 듣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 그래서 예. 뭐 예전에 들었던 음악 가끔씩 떠오르면 저희 프로그램에 제가 선곡하는 노래 트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들려드리기도 하고 간혹가다 이제 궁금하면 그냥 막 찾아봐요.
0: 네.
1: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음악 같은 거 많이 듣는데.
0: 동남아시아 음악을요?
1: 네. 뭐 예를 들면 뭐 베트남 요즘 유행하는 노래. 이렇게 요즘 뭐 노튜브에서 검색하면 쫙쫙쫙 나오니까요.
0: 아, 그렇구나.
1: 들어보고 괜찮은 지점이 있으면 그런 거에 또 소개도 드리고.
0: 아, 네. 아니 가끔 우리가 이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뭐 따끔씩 동남아에 직접 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일 때문에 가기도 하고 뭐 여행으로도 가고 가서 뭐 택시나 이런 거 타면 이제 그 지역 라디오를 틀어주시면 이제 들리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다 보면 이제 새로운 노래들을 듣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듣는 거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바보같이. 가끔 우리나라 노래 나오면 너무 신기하고 이럴 줄만 알았지.
1: 맞아요. 네.
0: 찾아 들을 줄 몰랐네.
1: 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베트남 음악이 엄청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어요.
0: 아, 그래요?
1: 한 10년 전 베트남 음악은 우리가 가끔씩 여행 가서 마사지 받을 때
0: 아, 맞아요.
1: 이렇게 라디오에서 뭐 라디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흘러나오는 그런 음악에 가까웠었는데 요즘 베트남 음악은 R&B가 되게 많거든요.
0: 아하.
1: 그것도 굉장히 세련된 사운드로 풀어내는 그런 R&B고 노래도 잘하고 예. 심지어 뮤직비디오도 이게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베트남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했다더니 그게 음악으로도 이렇게 고스란히 표현되는구나.
0: 아 제가 듣기로 그 나라가 지금 되게 젊어요.
1: 네, 맞아요. 네. 네,
0: 우리나라는 중위 연령이 45세 뭐 이쯤 된다 하던데 거기는 20, 30대 예, 네. 그랬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0: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도 그렇지만 음악도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나라입니다.
1: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음악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어요.
0: 네. 0853님은 다음엔 반대로 세준민도 이한철님 방송에 나와주세요. 품앗이로 하셨는데
1: 되시겠어요?
0: 아 그럼요.
1: 오.
0: 오늘 저기 침낭을 갖고 오셨다는
1: 둘이서 소리. 여기서 그냥 자고 내일 아침까지 같이 하는 건 어때요?
0: 침낭 몇 개 갖고 오셨어요.
1: 가위바위보.
0: 아 사실은 제가 저희가 그런 상상도 많이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 만우절 때는 아예 둘이 바꿔서 진행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는 아침 시간이 어려울 건 없는데 제가 하루 일과 중에 이음밤하고 똑같이 중요한 하나가 더 있는데 아침에 아이 등교시키는 거. 그것 때문에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등교하고 아이 내려주고 집에 오는 30분 동안 항상 창호에 드린 햇살을 들으면서
1: 그래요. 그래요. 지난번에 예. 저희 석준이 형 오석준 씨 나왔을 때 문자 보내셨잖아요.
0: 네. 너무 네. 좋아가지고.
1: 지금 신호 대기 중이라며.
0: 네. 아무튼 그런데 방학 때 이제 곧 방학을 하니까 방학 때 우리 한디가 저 한번 초대해 주시면 제가 뭐
1: 좋습니다. 혹은 개교 기념일 날
0: 예, 예,
1: 안 가니까
0: 네네 네. 아 그거 좋네. 근데 아무튼 그 올 여름에 한번 꼭 초대해 주세요.
1: 아, 알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예 우리 이렇게 반가운 한디와 한 시간 넘게 아직도 더 보낼 시간이 남았답니다.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이한철로 웰컴 삼행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이고요. 무료인 덩덕쿵 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예, 들을 노래가 너무 많은데
1: 네.
0: 뭐부터 들을까요?
1: 아, 저 원래 이 시간에 잘 시간이에요.
0: 그렇죠.
1: 네, 9시 네. 10시에 자고 그리고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여기 오는데 네. 오늘은 지금 잘 시간을 넘겼잖아요. 잠 깨고 싶어서
0: 네.
1: 불독맨션의 데스티니.
0: 데스티니.

0: 불독 맨션의 데스티니. 예, 우리 원래 잠을 자야 되는 시간대인데 예, 쏟아지는 잠을 쫓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마자 하품을 한번.
1: 와, 그걸 또 보셨더라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로. 어, 분명 입 가리고 이렇게 조신하게 했는데.
0: 아유, 그러실만도 하죠. 예, 그래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노래고요.
1: 고맙습니다.
0: 수박화채님 사연 좀 읽어주실래요?
1: 네, 한디 늘 젊은

0: 좋은 감각으로 노래 들려주시지만 페스티벌에서 불독맨션 공연은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 한디의 액션과 댄스 잊지 못해요라고 하셨습니다.
1: 불독맨션
0: 댄스요?
1: 댄스도 하세요?
0: 못해요. 근데 뭐 막춤 같은 거 좀
1: 그러니까
0: 추나요?
1: 네. 좀 본인도 모르게 너무 흥에 겨우면 모션을 취했나 보다.
0: 그러니까요.
1: 예, 예. 저 이게 너무 부러워요. 저도 뭐 30년 동안 뭐 해볼 거 안 해볼 거 많이 해봤지만. 네. 밴드로 락 페스티벌 무대에 서는 거 그런 거는 못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0: 오, 그러게요.
1: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0: 밴드를 하나 만들자.
1: 아 그럴까요? 아 그럼 설 수 있나요? 우리 한디한테 묻어갈 수 있나요?
0: 제가 묻어가야죠.
1: 아니요, 아니 그쪽은 우리 한디가 대선배이시고 터줏대감이신데.
0: 저는 기타를 내려놓고 예. 그냥 마이크만 들고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1: 예.
0: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아. 그렇게도 하시죠?
1: 좀 많이 하죠. 예, 예. 예. 아 손을 어디다
0: 둬야 될지 모르. 그래서 계속 기타를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잡았다가 왼손으로 잡았다가 뭐 스탠드에 마이크를 꽂았다가 뺐다가 막 그러고 있네요.
1: 승화형 표현을 빌리자면 팔을 하나 그냥 없애버리고 싶다고.
0: 승화형도 어색해 하시네요.
1: 많이 어색. 지금은 이제 많이 덜 하신데 예. 우리 기타 치면서 노래를 시작한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는 고충이죠. 불독맨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예.
0: 불독맨션 제가 2000년도에 멤버들하고 같이 만들어가지고 뭐 1집, 2집 두 장의 정규앨범을 냈고 네. 그 이후에 또 2013년에 또 만나가지고 다시 또 재결성 활동도 좀 했었고요. 근데 네. 저한테는 굉장히 음악을 많이 알게 해준 밴드 네, 하면서 멤버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서로 다르니까요.
1: 예.
0: 제가 어떤 멜로디 가사를 가지고 가서 멤버들하고 같이 편곡하는 사이에 곡이 막 모습이 변해요.
1: 네.
0: 뭐 코트도 입었다가 뭐 니트 그냥 뭐 가디건도 입었다가
1: 아하.
0: 곡의 모습이 계속 바뀌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나중에는 이제 그런 바뀔 모습을 상상하면서 노래를 또 만들기도
1: 네.
0: 하고 그래서 항상 이 불독맨션 같이 활동했던 저희 멤버들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렇게 감사한데 왜 끝내셨어요?
0: 계속 하고 있어요.
1: 하고 있어요?
0: 네 요즘도 작업해요.
1: 아니 불독맨션도 하고
0: 솔로도 하고
1: 무슨 또
0: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예 페스티벌 불독맨션
1: 아 그렇구나.
0: 거의 페스티벌은 불독맨션 하는 게 만족도가 더 높죠.
1: 아 그러니까 저한테 밴드 할래요 하길래 이제 지금은 없나 보다 했는데 하고 있으면서 또 하자 그러신 거예요.
0: 요즘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유닛들을
1: 맞다.
0: 많이 만들잖아요.
1: 아, 그거 너무 좋다.
0: 특히 케이팝 하시는 분들
1: 예.
0: 네, 세븐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1: 아무튼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또 약간 버킷리스트까지는 아니어도 늘 막연하게나마 상상하는 예, 기분 좋은 그림인데
0: 맞아요.
1: 한번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디 덕분에
0: 그롤링 세준 씨가 하는 그롤링
1: 아니 불독맨션 뿐만 아니라 그 뭐 몸담았던 혹은 몸담고 있는 팀들이 저는 지퍼워도 생각나요.
0: 아, 예, 기억하시네요?
1: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0: 네.
1: 예, 그 두 분이서 했었죠.
0: 저하고 타마라고.
1: 타마?
0: 네. 예, 예. 타마라는 활동명 쓰고 있는 장기영이라는 친구인데
1: 네.
0: 그 친구가 제 대학가요제 1년 후배예요.
1: 아.
0: 대학가요제를 예. 인연으로 예. 만나가지고 같이 앨범 하나 만들었죠.
1: 아 그렇구나. 아우 대학가요제 출신인 것도 너무 부러워요.
0: 왜요?
1: 아니 뭔가 출신이 확실하잖아. 출신 선분이.
0: 아유.
1: 그리고
0: 저는 히트곡 많은 게 부러워요, 세준 씨.
1: 아유 다 거기서 네. 거기지 뭘 더.
0: 아유
1: 한디가 많으면 더 많지.
0: 두루루루루루.
1: 주르르. 주식회사도 너무 좋았고.
0: 재밌었어요. 주식회사.
1: 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0: 주식회사 김현철 씨. 심연보 씨, 정지찬 씨 이렇게 저까지 해서 네 사람으로 이루어진 싱어송라이터 집합체인데
1: 네.
0: 같이 또 앨범 내고 활동을 했었죠.
1: 예.
0: 그 활동의 반경이 라디오에 되게 많은 부분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1: 라디오 도사들이죠, 다 이 사람들.
0: 라디오 게스트 같은 거 진짜 많이 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친해진 사이이고 근데 최근이 아니라 지난주에 새로운 노래를 하나 녹음을 했어요.
1: 아 진짜요?
0: 회사로도. 예.
1: 와.
0: 그 곡이 아마 가을쯤 나올 겁니다.
1: 와 너무 네. 기대된다. 저 이거 보면서 제가 다 친한 분들이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넷이 네. 모여서 노래하니까 그것도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주식회사라서 어떻게 지분 투자 좀 할 수 있냐고.
0: 아 맞아.
1: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그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래서 그때 주식회사를 할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돼.

0: 요즘 엄청나잖아요.
1: 그렇게 조금씩만 사놨어도 세상에 묻어놨으면.
0: 네, 그러니까요.
1: 제가 나중에 그 백이성 씨, 김원주 씨, 최재훈 씨랑 같이 M4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M4를 결성하는데 굉장히 모티브가 되어준 그런 팀입니다. 오. 이 팀이. 예, 그래요. 그리고 뭐 하이스쿨 센세이션 또 고라니 클럽 등등.
0: 네.
1: 뭐 참 많이도 하셨어요.
0: 그러니까요.
1: 그 뭐 하고 싶은

0: 그래요. 아니 근데 참 부지런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런 팀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사실 이한철 씨는 거의 반은 국악인이시잖아요.
1: 제가요?
0: 예.
1: 아유, 그건 아니고.
0: 반은 아니고 한 4분의 1?
1: 4분의
0: 쿼터?
1: 5분의 1?
0: 5분의, 뭐, 예, 하여튼, 5분의 1은 예. 영어로 모르겠다. 아니 그래서 그 굉장히 그 국립국악원과의 콜라보도 굉장히 많이 그 협업도 많이 하시고
1: 예.
0: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1: 처음에 국립국악원에서 대중음악가들을 위한 국악 작곡 그 강의가 있었어요.
0: 네.
1: 그게 한 학기 동안 듣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6개월.
0: 예.
1: 그거를 알게 되고 그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한 학기를 듣고 마지막에 이제 발표회 형식으로
0: 네.
1: 이제 곡을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만든 다른 그냥 밖에서 제 솔로로 만드는 곡이랑 크게 다를 바 없거든요.
0: 예.
1: 그걸 국악기로 연주하니까 노래가 굉장히 특별해지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때 아 이거 뭐 착 감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 국립국악원에서 생활음악 시리즈라고 매년 만드는 시리즈가 있어요. 지금
0: 맞습니다.
1: 거의 한 뭐 3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0: 예.
1: 그중에 2년에 걸쳐가지고 곡을 좀 대중적인 국악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들한테 쉽게 들릴 수 있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0: 예.
1: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 한 9곡 정도 돼요. 그래서
0: 네.
1: 그 노래들을 기반으로 조금 이제 폭을 넓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 아침마다 우리 국악방송 통해서 많은 분들 만나시지만
1: 예.
0: 본인 얘기를 이렇게 예, 장황하게
1: 처음 하는 것 같아요.
0: 국악방송에서. 기회가 없었죠.
1: 예.
0: 저는 뻔뻔하게 제 얘기 맨날 하거든요. 근데 한디는 소개할 음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해주시던 것
1: 네.
0: 같은데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자 그러면은 그 생활음악 시리즈 가운데 한 곡 들어볼까요?
1: 네. 김준수 씨가 함께 불러줬어요.
0: 네.
1: 사철가인데 이제 단가 사철가잖아요.
0: 네.
1: 보통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뭐 심청가든 춘향가든 판소리에 들어가기 전에 목 푸는 느낌으로
0: 네.
1: 짧게 한 곡 딱 부르는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곡인데 사철가 거의 후반부에 나오는 후렴 구절을 떼어 가지고 오고 그걸 이제 제 노래에서 후렴으로 쓰고 있고 그 앞에 이제 벌스하고 브릿지 그 후렴으로 가는 과정은 제가 새로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0: 네.
1: 이어붙인 그런 음악입니다.
0: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소개를 하면 좋을까요? 이게 가수와 노래 제목을.
1: 국립국악원 이한철의 사철가 피처링 김준수가 함께 부릅니다.
0: 네.

0: 이한철 씨와 김지은수 씨가 함께 불러준 사철가였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1: 아 고맙습니다.
0: 예예 예, 진짜 좋다.
1: 김지은수 씨가 너무 노래를 잘해 주셨어요.
0: 아니 뭐 두 분 다 잘하시는데 참 잘 어울리고요.
1: 예.
0: 뭐 에피소드 같은 것 있을까요 혹시?
1: 그때 김준수 씨가 이 노래 마음에 들어 하셔갖고
0: 예.
1: 처음에는 요 그림으로 지금 들으셨던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해서 녹음을 마쳤는데 그 다음에 제가 부른 파트 있잖아요 앞부분
0: 예. 예.
1: 앞부분도 본인이 불러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0: 오.
1: 아예 김준수 씨 혼자서 다 부르는 버전의 노래도 동시에 같이 나와 있어요.
0: 곡이 너무 좋았나 보다.
1: 그리고 뭘 예.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더라고요.
0: 아, 그럼요. 예.
1: 예.
0: 굉장히 유명하시고 인기 많으신데
1: 최고잖아요.
0: 예. 네. 국악계 뭐 아이돌이다 이런 뭐 별칭을 자연스럽게 이제 갖고 계신 분인데.
1: 네. 그리고 저희 팬 중에 저 엄청 오래된 거의 한 25년 된 팬이 있는데
0: 예.
1: 그 친구가 김준수 씨 팬이기도 하더라고요.
0: 아,
1: 보통 그렇잖아요.
0: 예, 예, 예.
1: 오빠를 여기서 보내요. 막 이랬죠. 저한테.
0: 나무님께서 정말 죄송한데요. 기대 없이 듣다가 놀랐어요. 노래
1: 오,
0: 너무 좋아요.
1: 오, 예. 고맙습니다.
0: 네. 웨스턴 가든님은 한철님 음악 폭이 많이 넓고 다양한 듯 해주셨어요.
1: 감사해요.
0: 그 요즘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잖아요. 국악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극장을 대표하는 여름 음악축제.
1: 네.
0: 뭐죠?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1: 여우락 페스티벌인데요.
0: 네.
1: 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라는 의미의 그 페스티벌 이름이고
0: 네.
1: 매년 7월 한 달 동안 그 남산에 있는 국립극장에서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근데
0: 예.
1: 뭐 한 2, 3일 정도 금, 토, 일 이래가지고 막 여러 팀이 같은 날 쫙 올라가고 이런 페스티벌하고는 좀 모습이 다른 게 한
0: 예.
1: 달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어떤 날은 뭐 한 팀이 공연하고 어떤 날은 또 겹쳐져서 다른 공연장에서 가로등 극장, 하늘 극장
0: 예. 네.
1: 거기서 동시에 공연하면 이제 두 팀의 공연이 동시에 열리는 거고 대체로 하루에 공연 하나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집중력 있게 공연에 몰입하실 수가 있고
0: 네.
1: 사실 이제 공연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 하루에 한 15팀이 무대에 오른다? 그러면 이제 개별적인 리허설이나 전날 뭐 사운드 체크 이런 거 못 하잖아요.
0: 네.
1: 그냥 기분으로 가서 이제 그냥 기타 쳐 꽂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0: 예, 예.
1: 근데 우리 그 여우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공연 한편 한편에 충분한 준비 시간 같은 것들을 주고 있는 편이라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공연을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올해 이 여우락 페스티벌의 예술 감독을 맡았습니다.
0: 네.
1: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얼마 전에 음악 감독이라고 이제 잘못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1: 네.
0: 음악 감독은 유태평양 씨가 맡으셨고
1: 맞아요.
0: 음악 감독하고 예술 감독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1: 뭐 굳이 따지면 예술 감독이 조금 더 넓은 폭으로
0: 아, 더 높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1: 좀 더 나이 든 사람인 것 같아요. 목으로 그 페스티벌에 관여하고 있긴 한데
0: 예.
1: 사실 저희는 제가 대중음악가고 대중음악가로서는 최초로 이 여우락 페스티벌 예술 감독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됐거든요.
0: 예.
1: 그래서 대중음악 쪽은 제가 맡고 국악 쪽은 유태평양 씨가 맡고 해가지고 서로 좀 협력하면서 거의 뭐 공동 감독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그 뭔가 라인업을 좀

0: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처음 첫 공연 여는 개막작은
1: 제가 공연합니다. 이한철의, 7월 3일 4일 예. 이한철의 마침내 미뇨.
0: 마침내 미뇨. 네,
1: 주로 미뇨를 가지고 새롭게 창작한 음악들을 무대에 올리는데요.
0: 예예.
1: 아예 공연을 위해서 저희 페스티벌 그 출연자들은 새로 창작하는 곡들을 다 공연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0: 네.
1: 처음 세상에서 처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어디서 버스킹을 봤는데 그게 잔나비였어.
0: 예.
1: 나중에 잔나비가 막 그 큰 아티스트가 되면 아우 내가 예전에 2013년도에 잔나비 봤잖아. 아,
0: 내가 키웠어. 내가 키웠어.
1: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렇게 목격하실 수 있는 곡들이 즐비합니다.
0: 아 그렇구나.
1: 제가 새롭게 만든 민요 곡들도 이번 공연을 위해서 무대에 올릴 예정이고 4일 5일은 강산의 정복원.
0: 네. 네.
1: 두 분이 같이 공연을 하시는데 살짝 기뜸을 해드리자면 아까 그 사철가 있잖아요.
0: 예.
1: 사철가를 아마도 강산의 씨가 무대에서 부르실 것 같아요.
0: 오, 아까 그 버전으로?
1: 아니, 아예 원래
0: 아, 원래? 에? 정말?
1: 그 진짜 어려워요. 판소리 성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들 대중음악가한테 이 페스티벌 출연해 주십사 부탁드리면
0: 예.
1: 그게 좀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지고 두려워서
0: 예.
1: 너무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에 하고 싶다고 이렇게 거절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0: 예, 예.
1: 근데 강산의 씨 목소리로 듣는 단가 사철가 기대해 예. 주시면 되고.
0: 그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저희 이음밤 다녀가 주셨던 분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1: 네.
0: 최예림님, 삼산, 서희철 가단, 하림, 안예은, 김수인, 상자루는 안 오셨는데 왠지 이름이 익숙하네요. 상자루.
1: 안예은 네. 씨도 안예은 씨의 어떤 그 위치가 그냥 뭐 싱어송라이터고 대중음악가이긴 한데 국악 쪽에서는 왠지 좀 우리 사람
0: 네.
1: 같은 느낌이 있고
0: 국악 전공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1: 네. 네. 근데 또 그 안예은 씨 히트곡 있잖아요. 상사화 예. 그 곡 같은 경우는 트로트 쪽의 형님 누님들도 왠지 우리 사람 이렇게 교집합되는 그런 예, 예. 부분이 있는데 안예은 씨는 제가 좀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전혀 국악을 모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악적 색을 진짜 국악인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무대에 올렸을 때 그도 굉장히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0: 네.
1: 상자루와 안예은 이렇게 매칭해봤는데 저도 굉장히 어떤 음악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0: 예, 모든 라인업이 너무나 이제 훌륭하고 기대가 되고요. 자, 정말 많은 분들께 아주 커다란 기쁨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가죠. 이번엔 달거리?
1: 네, 달거리라는 예. 곡이고 이건 경기 작가에 있는 그 12작가 중에 하나인데 달거리 리 같은 경우에는 작가는 그냥 경기 민요학을 좀 다르게 더 전문가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고
0: 네.
1: 음이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지 않고 굉장히 평온하게
0: 예.
1: 불려지는 것이 특징인데 이 달거리 가사 중에서 이 신구 저 신구 뭐 달거리
0: 예.
1: 잠자리 이런 식의 후렴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제가 앞뒤로 살을 붙여서 제 노래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0: 그랬습니다. 예, 네. 역시나 국립국악원과 이한철의 협업입니다. 달거리.

0: 달거리의 이한철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 우리 피자 스미스님이시라고 영국에 사시는 런던에 사시는 한국 분이신데요. 오호. 달거리 뜻이 뭐예요?
1: 아 달거리 예. 그 이 가사 내용이 1월에는 어쩌고 네. 2월에는 어쩌고 예, 막 그런 예. 식으로 매달 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예. 풀어내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제목이 달거리로 붙여졌고요.
0: 아, 아 그렇구나.
1: 실제로 근데 굉장히 곡이 긴데도 불구하고 3월에서 끝나요. 4월로 못 넘어가.
0: 1분기밖에 못했네요.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
1: 이제 지금을 사는 우리 국악인 분들이 계속 이어가시겠죠.
0: 아, 그래 주셔야겠네요. 네. 근데 아까 그 한철 씨가 그 국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그 국악인 분들이 설명해 주실 때보다 제 입장에서는 더 귀에 쏙쏙 들어와요.
1: 오, 좋습니다.
0: 어, 예, 그러니까. 어. 좀 뭔가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는 느낌?
1: 어허.
0: 예. 국악인들도 뭐 더 깊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뭔가 이렇게 그분들 눈높이하고 우리네 눈높이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가끔은 설명을 해 주시는데도 미궁 속으로 빠질 때가 있는데
1: 근데 설명하면서도 아, 나도 국민인데 이렇게 누구한테 설명을 하는 입장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도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공연할 때도 7월 3, 4일 날 예. 친절한 국악?
0: 예.
1: 이런 생각을 하고 곡마다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소개 뭐죠 말씀을 드리고 연주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0: 네, 또또 뮤직투님께서도 한디 설명하시는 게 국악인 맞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셔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1부 끝곡으로 어떤 노래? 예.
1: 아 이하옹 타령 들을까요? 네. 이게 제주 민요인데 네. 그 해녀 분들이 물질 나갈 때 이렇게 이야옹 야옹 별 뜻 없이 이렇게 후렴을 부르는 그런 음악인데
0: 네.
1: 저한테는 이야홍이 고양이 울음소리 같이 들리더라고요.
0: 야옹. 그래서
1: 어, 예. 그래가지고 고양이들 보면 해질 무렵에 어딘가 되게 바쁘게 가잖아요.
0: 오, 바빠요.
1: 야행성이니까. 예, 예. 그래서 쟤네들 어디 가는 거야? 뭐 이런 생각 꽤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고양이 울음에 착안해가지고 고양이의 밤산책을 가사 내용으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0: 역시나 국립국악원과 함께한 생활음악 시리즈 22집입니다. 네. 이하홍 타령 1부 끝곡으로 듣고 2부에서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오늘 좋은 밤 라이브 국악 FM의 아침을 늘 열어주는 우리 한디 이한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뭐 저의 히트곡이 많은 게 부럽다 하셨는데 제 히트곡들 걔들 다 끌어모아도 이거 한 곡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 에휴, 무슨 말씀을요.
0: 슈퍼스타.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불러주셨어요.
1: 예, 코로나 때 진짜 코로나 막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지났을 때는 바깥에 외출도 잘 못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 주변에 뮤지션들 커피소년, 뭐 제이레빗, 신현이, 크라잉넛, 박윤식, 토마스쿡, 이상미, MC메타 등등등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먼저 반주를 만들고 예. 그거를 온라인으로 각자 보내주면 네. 자기 작업실에서 자기가 부를 파트를 불러서 다시 온라인으로 저한테 보내주고 아하. 그걸 또 엔지니어한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방하고 옆줄 긋고 방이거든요. 예. 방에서 방으로 연결된다는 네. 의미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음악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재할 거다라는 아하. 걸 이제 작업해서 보였던 그런 버전입니다.
0: 그렇군요. 그냥 방방이 아니고 방 죽 긋고 방이에요.
1: 그죠. 예.

0: 연결되는 게 중요합니다.
1: 우리가 뭐 리조트 같은 데 가면 룸투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가면 약간 그런 아 그래요. 더 그래서 더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결과물보다 과정이 더 감동적이었던 저한테는 네, 네.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1: 오키오키님께서 두 분 동갑내기시잖아요. 사적인 자리에서 말 편히 하시나요? 왠지 아직 사적인 자리에서도 존칭 쓰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하셨는데
0: 반말하죠.
1: 그럼요.
0: 동갑인데 예. 친구인데.
1: 그 사실 산철 씨가 굳이 따지자면 저보다는 좀 선배님이시죠. 데뷔 연도가
0: 제가 93년도 유재하 음악 경연 대회, 94년 MBC 대학가요제.
1: 예예. 예. 예.
0: 그리고 앨범은 95년. 그 비슷하죠 저랑.
1: 저는 96년 데뷔예요. 와. 그러니까 저보다 대선배님이세요.
0: 아유 무슨 아,
1: 형님이세요. 그래요. 이한철 씨와는 예, 오랜 친구 사이고요. 근데 우리가 막 그 사적인 모임, 그러니까 사적인 자리를 되게 자주 갖는 그런 사이는 아니지만
0: 아니고, 네.
1: 항상 뭐 이렇게 저는 그 보면서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부러운 것이 많은
0: 아이고.
1: 예, 그런 뮤지션입니다. 예, 그렇지만 말은 놓고 지낼 정도는 된답니다.
0: 맞습니다.
1: 어제 그 서희철 가단이 예. 서희철 씨가 와 주셨었거든요. 그러면서 이한철 씨에게 뭐 전할 말씀이 없냐고. 이제 어제 기준으로는 어제 시점으로는 내일 이한철 씨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남기고 싶은 말씀이 없나 여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이제 협연 대상이 삼산이라고.
0: 삼산, 네.
1: 정말 다른 색깔의 팀인데 왜 이렇게까지만 남기셨어요?
0: 왜? 점점점점 물음표, 네. 물음표, 물음표 느낌표.
1: 맞습니다. 네.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제 그 국악 잡지가 있어요. 공진단이라고. 공진단 블랙 그 잡지를 봤는데 잡지에. 네. 완전 전통 지향인 아티스트와
1: 네.
0: 완전 창작 지향인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였어요.
1: 아.
0: 그 전통 지향 쪽이 서희철 씨였고
1: 네.
0: 창작 쪽이 삼산이었는데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서 같이 음악을 만들게 하면 창작으로 기울까? 아니면 전통으로 같이 이렇게 쏟아질까?
1: 네.
0: 막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줄다리게 하는 느낌 있잖아요.
1: 아.
0: 그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1: 예.
0: 그래서 게다가 또 삼산 씨가 요즘에 창작 어떤 물이 올라가지고
1: 네.
0: 계속 이제 뭐 EP라든지 이렇게 작은 형식으로 싱글이라든지 노래를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근데 점점점 곡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삼산 씨의 음악에 더 상승작용을 도와줄 분이 서희철 씨고
1: 네.
0: 서희철 씨는 또 삼산 씨의 노래를 직접 부름으로써 자신의 음악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관객들은 기분 좋고
1: 기분 좋고 네. 네. 눈이 좋고 외모 좋고 다 좋네요.
0: 네.
1: 예.
0: 근데 이 팀은 만 처음 첫 미팅을 했는데요. 뭐 그냥 미팅 끝나면 헤어져야 되는데 안 헤어지고 막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계속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1: 안 가고.
0: 네. 근데 이제 정작 평소에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서희철 씨도 뭐 7살 때, 5살 때
1: 네. 네.
0: 처음 음악 했으니까요. 뭐 음악한 지 3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 아, 그러네요. 예, 경력으로 따지면 우리랑
0: 자기가
1: 비슷한...
0: 해왔던 패턴이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삼산 씨도 그 패턴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고 같이 음악을 완성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1: 네네.
0: 외가 지금 나올 시기예요.
1: 아~
0: 거의 이제 공연 한 달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1: 예.
0: 하다 하다가 아 왜?
1: 아~
0: 사실 이거였을 거예요.
1: 아~
0: 왜 나를?
1: 처음에는 왜 하다가 지금 아 왜?
0: 뭐 그렇게 간 거야.
1: 예, 예.
0: 근데 이제 이분들 공연이 즉 12일이니까요. 7월 12일이니까요. 한 달 뒤에 이제 열리고 나서 7월 13일 날 자고 일어나서 눈 딱 뜨면 왜가 아니라
1: 아
0: 성님 잘하셨어
1: 예,
0: 저한테
1: 예.
0: 얘기하지 않을까요?
1: 야 한철 씨 대답 중에 약간 그 우리 누구야 서희철 가단 서희철 씨의 질문에 대한 답도 있었고 예술 감독이 하는 게 어떤 일이구나라는 그런 대답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는 게 예, 예술 감독이 해야 되는
0: 그렇기도
1: 일이군요.
0: 그렇기도 하지만 예. 이제 예능 프로그램 보면 막 제작자들 프로그램 네. 제작자들이 막 힘든 거 시키면 방송국 놈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1: 네.
0: 아마도 이

0: 출연하는 아티스트들이 예술 감독
1: 예감놈
0: 그렇게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예. 힘든 걸 자꾸 제가 부탁을 하니까요.
1: 욕 먹으면서 예, 전체적인 공연의 퀄리티를 예, 높이는 예, 총대 맨 사람이군요.
0: 아, 관객이 옳습니다.
1: 예예. 예,
0: 관객이 그렇죠. 최고입니다.
1: 관객을 예. 위해서 욕쯤이야 아티스트의 욕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우리 예한철 씨입니다. 예한철 씨 그 이한철이란 이름으로 혹시 네. 지금까지 살면서 삼행시 같은 거 막 해본 적 있으실까요?
0: 들어본 적 있는데 철자에서 대부분 다 예. 뭐 철판, 뭐 주로 그 금속 예, 그거를 예. 넘기시는 분을 못 봤어요.
1: 철물점.
0: 네, 철물점 그런 식으로 가요. 항상.
1: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저 이음 가족들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0: 아 그래요?
1: 자, 세 분씩 두 조 총 여섯 분 모셨고요. 이제 자체 예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결선을 만들었고 각 조에 세 분씩 계시는데 각 조마다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셔야 돼요. 그럼 선물을 저희가 또 드리거든요.
0: 그래요?
1: 자, 1조부터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한철 씨가 읊어주시면 되겠어요.
0: 네.
1: 첫 번째 주자가 누구시죠?
0: 여름이다 님입니다.
1: 이
0: 이 세상에서 제일 정성스럽게 진행하는 MC
1: 한
0: 한 번만 듣는 사람이 없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1: 철
0: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1: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0: 오, 철저히로 가셨군요.
1: 철 FE 그거 일단 넘어갔습니다.
0: 넘어갔네요.
1: 넘어갔습니다.
0: 네.
1: 오, 괜찮다. 어때 마음에 드세요?
0: 좋은데요.
1: 훌륭하죠.
0: 칭찬이니까요.
1: 예, 예. 네. 2089님이십니다. 이
0: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감성으로
1: 한
0: 한편의 영화 같은 음악을 선물하는
1: 철
0: 철들지 않는 소년 같은 싱어송라이터 이한철 짱.
1: 아, 오.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 음악을 선물하는 예 역시 철들 이 철이 그 무거운 철 아니죠 여기도
0: 아니네요.
1: 아니네요. 예,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네.
0: 그러니까
1: 철들지 않는 소년 같은 싱어송라이터. 아 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0: 고맙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다니.
1: 예, 1조의 세 번째 주자는요.
0: 네.
1: 1612님이십니다. 이
0: 이름만 들어도 반갑고 설렘설렘
1: 한
0: 한결같이 좋은 노래를 들려주고
1: 철
0: 철든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가수 이한철.
1: 오. 이야 앞서
0: 2089하시네요. 칭찬이 응? 많으셔요.
1: 아니 그럼요.
0: 이음밤 청취자들은
1: 그러면 뭐 불러다 놓고 욕하겠어요.
0: 그건 그래.
1: 아니 2089님은 철들지 않는 소년 같으니고 1612님은 철든 감성으로 마음을 울린다 하셨는데 어느 쪽이 마음이 더 가세요?
0: 철저히 조사 약간 의외성.
1: 그래요. 한 분 뽑아주세요 그럼.
0: 여름이다.
1: 여름이다님 네. 축하드립니다.
0: 철저히 몰랐어요. 철저히 나올 줄.
1: 덩덕쿵으로 참여해 주셨으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302로 여기 본인 닉네임하고 주소하고 성함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요. 자, 2조로 가겠습니다. 2조에는 또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먼저 4311님이십니다. 이
0: 이럴 수가
1: 한
0: 시작 좋다. 이럴 수가 좋다.
1: 한
0: 한없이 기다렸는데
1: 철
0: 철이 바뀌니 나오시다니요. 와
1: 그래요. 요건 또 계절이 나왔습니다. 난 철에만 계속 꽂히네.
0: 그러네요.
1: 예. 많이 기다리신 분들이 진짜 많으셨거든요.
0: 치즈볼링 거 해볼까요?
1: 예. 이
0: 이번 주말에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1: 한
0: 한국인의 소울푸드 매콤한 한우 곱창전골을 보글보글 끓여서
1: 철
0: 이봐 철판에 남은 양념까지 싹싹 밥 볶아 먹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
1: 네. 아니 뭐
0: 잘하셨네요.
1: 이 밤에 야식에 대한 욕구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글인데 아 철판이 좀 걸리네.
0: 그래도 반갑네요.
1: 네, 반갑다.
0: 다른 분이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안 가시니까 예. 금속 쪽으로 안 가시니까 반갑네요.
1: 한 분만 더 해볼게요. 이아홍 님이십니다.
0: 이밤
1: 한
0: 한철님 가둘 거예요. 제 마음 속에
1: 철
0: 철컹.
1: 오,
0: 나이스샷. 우와.
1: 한 분 뽑아야죠 그래도.
0: 이아홍님
1: 철컹
0: 철컹. 이야.
1: 당첨되셨습니다. 이아홍님도 우리 저 문자번호 샵 0302로 주소 닉네임 성함 좀 보내주세요. 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이번에는 어떤 노래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0: 아, 돈돌날이 들어볼까요?
1: 아,
0: 함경도 민요인데
1: 예.
0: 함경도 민요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궁초댕기, 뭐 돈돌날이 요 정도 제가 기억나는데
1: 네.
0: 돈돌날이 이 노래는 우리 뭐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던 민요이기도 하지만 그 일본 강점기에는 항일 음악으로 많이 불려졌대요. 그래서
1: 아하.
0: 언덕에 뭐 아녀자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혹은 뭐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일본 순사나 또뭐 이렇게 앞잡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잖아요,
1: 예.
0: 마을로. 그러면 그 언덕 위에서 돈돌라리 돈돌라리 돈돌라리요. 우리 동산에 뭐 돈돌라리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마을에 있는 사람들한테
1: 알려주는 거예요.
0: 밀정이나 일본 순사가 온다라는 거 알려주는 그런 용도로 불렸대요.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울컥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걸로 또 노래를 만들어 봤고요. 이 노래 가사는 그 크라잉넛의 한경록 씨가 써
1: 네.
0: 줬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자, 돈돌날이 이한철 씨의 역시 그 생활음악 시리즈. 요건 22집. 예, 파트 4죠, 이게. 아,
0: 예.
1: 로마자 맨날 헷갈려. V 옆에 왼쪽에 1이 있으니까
0: 4.
1: 4입니다.

돈돌라리. 예, 이한철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게 사람 이게 돈돌라리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돈 달래는 얘기 같이도 들린다고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경기가 아주 불경기일 때

0: 네, 여러분 좀 돈이 돌아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1: 아, 돈 돌라리.
0: 돈 돌라리 곧 올 겁니다.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나중에 정부에서 쓰면 좋겠다.
1: 정부에서 지금도 고유가 지원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돈 돌라리 때문에. 야, 괜찮다.
0: 아, 이한철 씨가 박진영 JYP하고 함께 정부에 입각하는 날이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아, 오늘 또 한디와 함께 너무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나눌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은데,
1: 네.
0: 예, 시간은 참 흘러가고.
1: 저를 보내주세요.
0: 내일 아침.
1: 아침 방송, 네. 생방송 해야 됩니다.
0: 그래서 이제 틈나는 대로 입 가리고 하품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근데, 일단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앞서서 계속 글이 올라왔는데, 예. 나다님께서 제가 백예린의 산책을 즐겨 들으니, 이 곡 원곡자가 이한철님이라고 다른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몰랐어요 해주셨고요. 모히또 한자님께서는
1: 네, 명곡일수록 리메이크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한디 노래 산책도 정말 많은 후배 가수들이 각자의 색깔로 다시 불렀잖아요. 이렇게 여러 목소리로 노래가 이어지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네. 어떠십니까?
1: 되게 신기하고 네. 네, 계속 리메이크 되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유튜브 보면 예? 같은 노래를 여러 사람이 부른 거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긴 러닝 타임으로 올려놓은 그런 거 있잖아요.
0: 아~
1: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0: 아, 예예. 네. 예. 그거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본인이 하는 것보다 누가
1: 모양
0: 좀
1: 빠지지.
0: 그러니까 누가 좀 올려주면
1: 여러분,
0: 좋겠네.
1: 어떻게 예. 좀 잘 편집 좀 잘 하십니까?
0: 그러니까
1: 도와주십시오.
0: 아니면 네. 차명으로 하나 파. 채널을
1: 하나. AI가 해줄 수도 있겠다.
0: 아, 그러네요.
1: 그죠. 네.
0: 자, 그러면 이한철 씨의 산책을 일단 끝곡으로 정해놓도록 하고.
1: 네.
0: 아, 뭐, 매일 오는 이 장소이지만 뭔가 이렇게 각도만 좀 바뀌었는데
1: 네.
0: 시간도 좀 바뀌고 오늘 어떠셨습니까?
1: 너무 좋았어요. 제 얘기를 오랜만에 이렇게 원 없이 쫙 풀어놔봤고 국악방송에서 국악을 소개할 때마다 제가 차곡차곡 쌓아놨던 생각들을
0: 네.
1: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풀어놓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축구팀 중에 대전 연고를 하고 있는 축구팀이 있어요.
0: 네. 시티즌인가요? 네.
1: 맞아요. 네. 시티즌인데. 네. 거기 마사라고 일본 선수가 있는데 네. 그 선수가 몇 년 전에 2부 리그 있을 때 자기는 인생 걸었다 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0: 한국에 온 게.
1: 네. 예, 예. 그 축구에.
0: 축구에.
1: 예. 네. 그리고 2부에서 1부 올라가는 거죠.
0: 네네.
1: 근데 제가 만나본 국악인들이 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인생을 걸고 음악을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저도 아, 이렇게 대충 할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삶의 어떤 모습 같은 거를 국악인들한테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예. 공연도 우리는 사실 막 알아서가 많잖아요. 알아서 해주고
0: 뭐 불러주시면 가면 되고
1: 무대도 예. 무대 감독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예. 그냥 그런 경우 많은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국악인들은 직접 신경 쓰고 무대 의상도 직접 만들기도 하고
0: 네,
1: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거 국악방송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래요. 저도 오늘 또 뭔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아까 그냥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러운 것과 질투의 차이가 옆집에서 소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막 돈을 많이 벌면 부러운 사람은 소를 따라서 사고요.
1: 어.
0: 질투를 하는 사람은 아, 저 죽어야 되는 거 죽기를 바란대요.
1: 네. 어.
0: 저도 한디 따라서 저 소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1: 같이 사요.
0: 우시장 아는 데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고요. 자, 내일 아침 7시 가만있어 봐. 7시간 35분 20분 한 5초, 35초쯤 남았는데
1: 그쯤에 제가 거기 앉을 거예요.
0: 아유 그래요. 네. 네. 이 귀한 시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로 괜한 말이 아니고
1: 네.
0: 7월에 꼭 한번 제가 또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1: 네.
0: 이한철 씨의 산책 들으면서 예, 정말 산책 같은 행복했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 씨는 대구로 퇴근하셨고요. 아까 저희가 농담으로 칭남 갖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 아니죠? 라는 질문도 해주셨는데 예, 물론 아니고요. 예. 잠시 자더라도 예, 잠깐 눈만 부시더라도 집에 가서 자야죠. 그래야지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죠. 자, 이한철 씨 예, 귀가 잘하시고 운전 조심하시고 내일 아침 늦지 않게 잘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부른 소크라테스님께서 세주님과 한철님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도 친구 태연이가 보고 싶네요. 태연아 보고 싶다 하셨는데 아이고 태연님도 어디선가 우리 배부른 소크라테스님 생각하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8066님 야근 중인데 작은 조카한테 톡이 왔네요. 평소엔 조용하다가 용돈 필요할 때만 고무 하고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조카 연락이 아니라 출근 알림 같아요. 제 손은 결국 은행 앱을 켜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 누구더라 어떤 선배님이셨던 것 같은데 딸이 중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평소에 자기랑 말도 안 섞다가 갑자기 말을 걸 때가 있대요. 그러면 얼마 필요한데? 얼마 이런. 알았어 이렇게 대화가 그렇게 항상 마무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작은 조카한테는 8066님이 너무 예, 예 뭔가 뭘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예, 그런 기댈 수 있는 그런 고모일 테죠. 예, 물론 고모 입장에서는 그만 기댔으면 좋겠지만 최유리 씨의 노래입니다. 숲.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오늘날 거문고라는 악기로 아주 과감하고 실험적인 시도를 하는 연주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사람이 박우제입니다. 박우제는 21살 때 전국 국악경연대회에서 거문고 산조를 연주해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고요. 한국음악앙상블 바람꽃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죠.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또 음악감독으로 아주 다방면에서 꾸준히 활약해왔습니다. 박우제는 국악기를 굳이 서구식으로 개량하거나 하지 않고도 새로운 음색을 탐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술대로 줄을 치거나 손을 튕기는 것이 거문고의 전통적 연주법이죠. 박우제는 악기의 방향을 바꾸어 놓고 활로 연주하기도 하고요. 거문고 줄을 받치는 나무, 이 괴를 제거하고 기타나 바이올린에 사용하는 하모닉스라는 주법을 쓰기도 합니다. 익숙한 틀을 깨면서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는 연주자 박우제의 거문고로 들어봅니다. 붉은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정말 검은고 소리인가 싶으셨죠? 같은 악기를 놓고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고 또 연주법을 바꾸면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검은고 연주자 박우재 씨는요, 이렇게 직접 개발한 독자적인 연주법을 통해서 자신만의 음악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경계를 넘어 검은고의 세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가 2014년에 발표한 앨범 검은고 더하기에 실려있는 곡이었는데요. 운허님께서 악기를 개량하지 않고 본체를 고수하면서 음을 다르게 내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 멋지네요 해주셨고요. 모우라님께서는 꽉 채워진 검은고 가락에 슬픔이 전달되어 라고 감상평 남겨주셨습니다. 박우재의 붉은 레드, 예,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러블리스님께서 요즘 너무너무 바빠서 몸살이나 수액을 맞고 왔는데요. 오랜 피로감 때문인지 쉽게 몸이 낫지 않는 것 같아요.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러블리스님 요즘 좀 뜸하시다 했는데 많이 바쁘셨구나. 빨리 예 기운 차리시고 또 예, 또 예의 그 예. 행복한 소식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산입니다. 오늘 뭐 거의 출연하신 것처럼 많이 등장하셨는데 어른.

삼사안의 어른에 이어서 안희은 씨의 문어의 꿈까지 듣고 왔습니다. 0919님께서 항상 읽을 때마다 영군지 공군지 잠깐 갈등하게 되는 0919님께서 두 번 연속으로 읽어도 계속 그러네. 신기하네. 역시 하루의 마무리는 이음밤. 국악방송 정신건강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네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4835님 쭌디 30주년 축하드려요. 이번 콘서트에 쥐띠 친구들과 박창근님 그리고 유리 박승화님 함께 하신다는데 맞나요? 벌써부터 기대돼요 해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8월 8일날 이세준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이제 정식으로 이제 오픈을 했고요. 내일 모레 티켓 그 사이트에 이제 티켓 오픈을 하게 됐는데 이번 컨셉 자체가 제가 30년 동안 해온 음악 동료들과의 이야기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들 오시게 하면 모시는 건 좀 더 그렇고 저의 뭐 영원한 단짝이신 박승화 씨가 나와주셔서 유리상자가 게스트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또 점심 모여서 다 같이 오랜만에 같이 점심들 먹었는데 백희성 씨, 최재훈 씨, 김원준 씨, 저 이렇게 M4도 이제 게스트로 나오는 거고 제가 50 넘어서 만든 거의 유일한 친구 우리 이음밤 가족이시죠. 박창근 님도 게스트로 참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풍성한 공연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요즘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그 공연에 대한 생각하고 막 연구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콩콩이 순이님께서 내일 안과 진료 때문에 서울에 가요. 진료 하루 전만 되면 늘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커지는 밤이네요. 준디께서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주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대구에 사시는 분으로 제가 아는데 저희 이음밤 국악방송 방송국이 있는 서울 가까이로 오시는 건 너무 반갑고 괜히 반가운 일인데 진료 때문에 오신다고 하니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하네요. 저한테 해달라고 했던 그 문구 그대로 해드릴게요. 인순아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2시간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내일 밤 10시를 다시 기약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유리상자의 산골소년의 사랑이야기로 정해봤어요. 깨지 말고 통잠 주무세요.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자연의 초록빛이 더없이 아름다운 즈음인데요. 초록은 단순한 색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로 되돌려주는 빛깔이기도 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위로의 빛깔 초록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요즘 6월 초에 전형적인 날씨가 회복돼서 충만한 초록

초록빛 자연을 부드러운 바람과 함께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치유, 긍정의 에너지를 무한 선물처럼 주는 자연은 그 아름다움을 아무리 노래해도 부족하지 않은데요. 요즘 북한산의 초록빛도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우리 자연을 노래하고 나아가 나라의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음악 한곡 듣겠습니다. 진국 명산 만장봉에 빛나는 위용을 칭송하며 시작하는 노래,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진국 명산 들려드립니다. 이동규의 노래입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편수대업 진국명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용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초록빛 자연이 우리

에게 주는 에너지가 크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초록빛은 단순한 빛깔이란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로 되돌려주는 빛깔이란 말씀도 드렸는데요.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가장 오래된 위로의 빛깔이 초록이라서 우리가 초록빛을 자주 만나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덥지도 않고 6월 초에 전형적인 날씨가 회복돼서 이 초록빛 자연이 더욱 싱그럽게 느껴지는 즈음입니다. 초록빛은 눈에도 좋은데요. 저도 안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께서 항상 푸른 숲을 자주 보라 이렇게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눈에도 초록빛이 좋다는 건데요. 오늘 점심시간 즈음 산책하시게 되면 가능하면 나무가 좀 많은 곳을 다니면서 자연의 푸른빛을 조금이라도 더 접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전해주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영산회상 9곡을 짧은 시간에 두루 들을 수 있도록 압축해서 만든 음악, 짧은 영산회상 준비했습니다.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9곡 전체를 들으려면 통상 45분에서 50분 정도의 연주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오늘 들으실 음악은 14분 좀 넘는 시간 동안 이 9곡을 모두 연주하도록 만든 음악입니다. 각 장마다 일부분을 발췌해서 연주하도록 했는데요. 이 곡에서 연주한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상령사는 1장만 연주했고요. 중령사는 1장의 첫 번째, 두 번째 장단, 또 세령사는 1장만, 가락떨이는 2장, 사면두돌이 돌장, 1장의 첫 번째 장단부터 네 번째 장단까지, 그리고 4장의 다섯 번째 장단부터 여덟 번째 장단까지, 하연두드리는 1장부터 3장까지, 연불두드리는 4장, 타령은 1장과 3장, 그리고 군악의 경우 1장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장단까지, 또 3장의 12번째 장단부터 14번째 장단까지, 그리고 17번째 장단부터 23번째 장단까지, 그리고 4장은 전체를 다 연주했습니다. 군악이 좀 많이 연주가 됐죠. 내용이 아마 별로 귀에 들어오시지 않을 듯한데요. 한 번쯤은 이 짧은 영산 회상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해서 오늘 그 전체 구성을 알려드렸습니다. 짧은 영산 회상 듣겠습니다. 강령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이두원의 단소,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순연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영산회상의 상령산부터 군악까지 발췌해서 압축적으로 연주한 음악이죠. 짧은 영산회상 들으셨는데요. 이 아홉 곡을 빠르게 지나가서 역동감이 느껴졌습니다. 강영근의 피리, 안성우의 대금, 이두원의 단소, 김선옥의 검은고, 이지영의 가야금, 노부영의 양금, 정순연의 해금, 김기철의 장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저는 집사람과 스페인 말라가 거래처 결혼식 참가하고 오늘 코르도바 여행 중인데 저녁 7시가 되어도 너무 햇살이 뜨거워서 한국이 진국 명산이구나 다시 느껴봅니다. 이곳은 스페인의 경주와 같다고 집사람이 말하네요. 여기 시청에서 철학자 아베로이스가 이곳 출신임을 알려주는 자료들을 보면서 800년을 지배하다 물러간 무어인들의 삶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이 아베로에스 하면 우리가 이슬람의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할 만큼 중요한 12세기 철학자잖아요. 바로 그곳 출신이군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보뜰마을님이 안 보이셔서 어디 가셨구나 생각했는데요. 스페인에 계시군요. 시차가 있는데도 이렇게 생방송 함께하고 계시네요. 안전한 여행하고 돌아오시기 바라고요. 청해 주신 춘향가를 오늘 코너 들려드릴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어쩌면 글동무와 길동무가 쌍둥이일 것만 같아요. 산책길에선

글벗들과 길벗들이 모두 형제와 자매인 것처럼 초록이 동색인 것처럼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오늘 글동무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우리 마들쨔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어디 계실까요? 이번에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사를 12가사로 묶어서 부르는 전통은 20세기 전반기부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왕지 가학부에서 가사를 전승한 하규일, 임기준 두 분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가사가 12곡 외에도 많은 종류의 가사가 노래됐다는 것을 여러 가집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집에는 가사를 잡가와 섞어서 수록해 놓았고요. 오늘날에는 전승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제목의 가사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실 가사 길군악은 잡가 목록에 포함시켜 놓은 가집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면 대증보 무쌍 유행 신구잡가라는 가집에 보면 길군악을 아예 입창 잡가부에 수록해 놓아서 1900년대 전반기에 길군악이 입창으로 노래됐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지난날에 한국 가창대계를 쓴 이창배도 길군악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산놀이, 들놀이, 절놀이 등 한 잔 먹고 취한 기분으로 내리막길을 걸어올 때면 을에 죽지사나 길군악을 부르면서 내려오는 것이 전례처럼 돼 있고 길을 걷는 사람도 더욱 흥취가 난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길군악이 길 위의 음악이란 걸 알려주는 내용이죠. 이번에 그 기분이 잘 느껴지도록 흥취를 살려 부른 가사 길군악 감상해 보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2가사의 하나 길군악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날에는 이 곡이 산놀이 들놀이 나가 부르기에 적합한 곡으로 인식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만큼 흥취가 나도록 노래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난날의 가집에는 이 길군악을 입창 잡가부에 수록해 놓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니 확실히 이 곡은 한 자리에 좌정하고 부르는 것보다는 이동하면서 흥취 있게 부르는 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글동무님께서 스페인에서도 국악산책의 향기가 전해지나 보군요. 국악산책의 영향력이 놀랍습니다. 글동무 듣고 있어요. 국악산책 가족 맞아요.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우리 국악산책 가족이라고 확인해 주시네요. 마들째님께서 출석반장 역할 잘하고 계시네요. 이 마들째님이 궁금해하시니까 글동무님도 바로 응해 주시네요. 분위기 좋습니다. 물론 듣기만 하는 분들도 모두 우리 가족들 맞습니다. 또 봄범님께서 언제나 반가운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산책길 즐겁게 걷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수제천 골랐습니다. 수제천은 백제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역사 긴 서사를 담고 있는 음악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 곡의 흔적은 흐려지고 변형됐지만 그 곡의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제천의 뿌리는 백제시대의 정읍사에 두고 있습니다. 정읍에 관한 내용은 고려사 악지 백제학조에 기록돼 있는데요.

지금의 정읍 지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려사 악지에 기록된 정읍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읍은 전주의 속현이다. 현의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아내가 산 위에 돌에 올라가 바라보면서 그 남편이 밤에 돌아오다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흙탕물의 더러움을 빌려서 노래하였다. 세상에 전해지는 말로는 고개에 올라가 남편을 바라본 돌이 있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오시라 하고 시작되는 정읍사의 내용을 이야기한 거죠. 달님이여 높이 도드시여 아 멀리 비추어주세요 이런 내용인데요. 행상을 나간 남편이 잘 돌아오시도록 달에게 높이 돋아서 잘 비춰달라 하는 내용이 이 고려사 악지에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읍사가 고려시대로 조선시대로 계속 이어졌지만 조선 후기 무렵부터는 노랫말은 불리지 않고요. 기악곡으로만 전해져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서사를 담고 있는 역사 깊은 음악 아명, 수재천, 공명, 정읍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바쁠수록 더욱 빛이 나는 음악이죠. 우리 향악곡의 백미, 관악합주,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감상하셨는데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조선시대 궁중음악 수제천에서 백제시대 어느 안악이 불렀던 동동의 정읍의 흔적을 찾아보려니 쉽지 않네요. 그 이질감에서 시간의 흐름과 변화를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하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흐름, 그 변화 자체가 역사라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음악을 만나면 되겠죠. 10282님께서 황홀하네요 하셨습니다. 수제천 황홀한 음악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쓴 책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정병설이 쓴 나의 문학답사일지라는 책에서 춘향전과 관련돼 쓴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이란 글을 발췌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 저자가 남원 지역을 다니면서 남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춘향전이라 하면서 쓴 내용 춘향전이 탄생한 곳 남원, 남원과 춘향전 이야기입니다. 글이 길어서 그 글 중에 춘향전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남원은 한국 소설의

고향 같은 곳이다. 소설사에서 한국 최초의 소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가장 흥미로운 단편인 만복사 저포기의 배경이 남원이고 한국 고전 문학 중 최고의 인기를 구가한 춘향전 역시 그렇다. 최고와 최초의 소설이 모두 남원을 배경으로 한다. 남원은 작은 서울에 넉넉한 풍치가 있으며 아울러 외부의 침략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된 한이 서려 있다. 18세기 이중환의 택리지에서 남원의 은은한 살기가 감돈다 한 것이 공연한 말이 아니다. 풍류와 한이 어린 곳에 예술이 빠질 수 없으니 남원은 판소리의 본고장이다. 동편제 판소리가 여기서 싹터서 성장했다. 춘향전의 무대가 남원이요. 흥부전도 남원 운봉을 주 배경으로 삼으며 변강소에 가도 지리산 기슭 남원 일대가 주 무대다. 남원이 판소리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절대적이다. 현존하는 최초의 판소리 자료 역시 남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754년 유진한이 남원, 보성, 장흥 등 전라도 지역을 유람하고 돌아와 만화본 춘향가를 지었다. 만화는 저자의 호인이 유진한이 한시로 기록한 춘향가라는 말이다. 유진한은 당시 전라도 지역에서 불리던 춘향가를 한시로 옮겨 적었는데 아들이 지은 유진한의 행록을 보면 이 작품을 짓고 선비들의 놀림을 받았다고 한다. 민간에 떠도는 통속적인 노래를 선비가 한시로 옮겼으니 그랬을 것이다. 유진한은 아름다운 남원의 경물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춘향가를 감명 깊게 들었던 듯하다. 그의 문집에는 춘향가와 함께 광활루와 남원에 대한 한시 몇 수가 수록돼 있다. 누각은 학문을 전수하는 강학 공간이기보다는 자연을 완상하며 휴식을 취하거나 잔치를 베푸는 여흥 공간에 가깝기에 별세계의 느낌이 나도록 이런 이름을 붙였다. 광활루는 신선세계를 가장 번화한 곳에서 구현했다. 번화한 곳에 있으면서도 신선이 논일 듯 아름다운 공간에서 춘향과 이도령 두 청춘 남녀의 사랑이 싹텄다. 흥미롭게도 판소리 중 춘향전만 배경이 한 곳으로 고정돼 있다. 흥부전이나 심청전 등 여타 판소리 작품들은 이본에 따라 공간 배경이 여러 곳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흥부전은 남원을 배경으로 삼은 이본도 있지만 평양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다. 심청전은 중국 배경도 있고 한국 것도 있다. 그런데 춘향전만큼은 작품 배경이 남원 외 다른 지역인 이본이 없다. 실제 어떤 모델이 되는 특정한 사건이 남원에서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원이 아니고서는 작품의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다. 이도령은 서울의 귀공자로 아버지를 따라 남원에 와서 춘향을 만나 사랑을 이루었고 이도령은 춘향을 인격체로 대했다. 이것이 춘향과 이도령과의 신의 일을 말하며 신관사또를 거부한 근본적인 이유다. 춘향은 자신이 인간임을 항변했고 모진 고초를 겪고 해피엔딩을 이루었다. 이런 면에서 춘향의 저항은 인간이고자 하는 외침이었고 독자와 청중은 그에 응해 환호하고 성원했다. 광활루 경내에는 춘향사당과 부사 성한의의 선정비가 있다. 1930년대 이후 춘향전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며 고전으로 고평받자 소설 주인공을 역사적 인물로 만들어 기리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남원에서는 춘향사당을 만들고 춘향영정을 그리며 춘향제라는 축제를 열었다. 또 춘향의 성을 성씨라고 밝힌 이본에 따라 성씨성을 가진 부사를 아버지로 찾아주기도 했다. 춘향의 성이 보이지 않는 이본도 있고 안씨나 김씨로 나오는 이본도 있는데 굳이 성씨를 고집하여 남원부사 성한의를 춘향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그의 선정비를 찾아 광활루 경내에 세운 것이다. 심지어 광활루 구역을 벗어나 지리산 구룡계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식량의 무덤까지 조성해 두었다. 1962년 남원에서 도로공사를 하던 중 성옥녀지묘라는 지석을 발견하자 이를 춘향의 묫자리로 간주하고 만고 열려 성춘향지묘라는 이름을 붙이고 봉분을 씌웠다. 이런 모든 일을 심각한 눈으로 바라보면 거짓을 만든 게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소설에 감동한 사람이 실제 배경을 찾고 또 주인공의 흔적을 찾아 기르는 일은 세계 어디에나 있으니 전혀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춘향은 20세기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였다. 특히 한국 영화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 영화사에서 처음으로 큰 인기를 얻은 작품도 1923년의 춘향전이고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나아가게 이끈 작품도 1935년의 춘향전이며 광복 후 한국 영화 침체기에 새로 활력을 불어넣은 영화도 1955년의 춘향전이다. 20세기에 죽어가던 판소리를 다시 살린 영화 서편제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도 춘향전과 연결된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갑질이니 차별이니 하며 권력을 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짓밟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기생도 사람이니 사람으로 대해달라는 외침을 담은 춘향전이 세기를 뛰어넘어 현재까지 힘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 들으셨는데요. 지난날 여성 국극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분들이죠. 김진진, 김경수 두 분 자매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여성 국극의 창시자인 임춘행의 조카들이기도 하고요. 이모를 통해 처음으로 국극을 접하게 된 분들로서 지난날 여성 국극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우리나라 여러 곳을 답사하면서 문학 답사기를 쓴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 정병설의 책 나의 문학 답사 일지란 책 중에 남원 지역을 답사하면서 쓴 글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이란 글을 발췌해서 읽어봤습니다. 남원이 춘향전이 탄생된 곳이라서 성춘향과 관련돼서 여러 의미 있는 곳을 찾아내고자 기울인 여러 노력도 함께 소개했고요. 남원과 춘향이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엮어놓아서 남원을 답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예향 남원의 꽃 춘향전 이야기 화요일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윤혜성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초실님도 좋은 예쁜 사진과 함께 문자 참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으로 북청 사자노름 반주음악 준비했습니다. 북청 사자노름은 함경남도 북청 지역에서 연행하던 사자춤인데요. 정월 대보름 무렵을 중심으로 연행됐습니다. 사자를 앞세워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제액 소복, 즉 액을 쫓고 복을 부르는 행위를 했던 건데요. 두 사람이 사자 모양을 한 탈 속에 들어가서 역동적인 사자의 행동을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자의 모습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귀여우면서도 익살스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호랑이 경우에도 민화 속에서 보면 그렇게 다정하고 귀여운 모습으로 묘사되는 그런 이치와 비슷한 거겠죠. 사자놀이는 원래 서역지방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우리나라로 와서 그 모습이나 음악적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이 사자춤의 반주음악에는 특별히 이국적인 정취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북청 사자 노름 중에 사자춤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북청사자 노름 중에 사자춤 반주 음악 들으셨는데요. 동선본의 퉁소, 동선백의 북, 서정훈의 징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북청사자 노름은 한국전쟁 때에 월남한 북청 출신 연희자들에 의해 재현되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됐는데요. 대략 1960년대 무렵부터 재현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퉁소가 반주악기로 쓰이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고요. 그 외에 장구, 북, 징과 같은 타악기가 수반됩니다만 오늘은 퉁소와 북, 징 연주로 들어보셨습니다. 초장, 중장, 말장으로 가면서 속도를 더해갔죠. 이 사자춤 없이 악기 연주로만 들어서 좀 아쉬운데요. 사자가 모래기 치면서 뛰어다니는 흥겨운 모습도 함께 볼 수 있는 사자춤 공연을 직접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초실님께서 곤드레 사진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곤드레 나물 삶아서 말렸어요 하셨고요. 5480님께서 새싹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침에 들으니 참 청아하고 좋습니다 하셨고요. 1007님 잘 듣고 있어요. 남은 하루 행복하세요. 6285님께서 저의 최애곡을 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윤혜성님께서 청해 주신 곡이 소춘향가가 있었어요. 여러 곡을 청해 주셨는데 오늘 소춘향가를 준비해서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영남 성주풀이 준비했습니다. 성주풀이의 성주는 집안의 최고 신인 성주신을 말하고요. 이 성주신을 비롯한 여러 집안의 신에게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행하는 성주굿에서 불려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집안의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말씀드린 성주신은 대들보에 살면서 가정의 기륭 화복을 관장하죠. 또 안방의 윗목 벽 밑에 살면서 아기의 출생과 또 성장에 관여하는 삼신이 있죠. 그리고 부엌 부뚜막 뒤에 사는 조왕신 등 여러 가신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고사를 지냈고요. 지신을 밟아서 정화시키는 지신밟기를 할 때 이 성주풀이를 합니다. 지신밟기의 핵심이 바로 성주신에게 드리는 성주굿인데요.

0: 비나리꾼이 대청 앞에서 부르는 성주풀이에서는 성주 신의 내력과 권능을 풀어냅니다. 영남 성주풀이 듣겠습니다. 조감룡의 소리와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의 북, 백진석의 징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여봐라 북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마칠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한번 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사람은 인시에 생겼고, 그 중에 성주 부친이 생기고 그 중에 성주 모친이 생겼던 것이었다. 성주 부친이 누구시면 천공항제가 분명하고, 성주 모친이 누구시면 옥질 부인이 분명하다. 설하에 일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옥항상제가 아롭시고 자식을 주라고 분부한다. 서울로 지치달라. 삼각산 일제 모호 아주 주르르 훑어져 금강산이 되었네. 금강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계룡산이 되었네. 계룡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지리산이 되었네. 지리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한라산이 되었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서울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주르르 훑어져 이리의 당산이 되었네.

있어 통자 제왕이 자정하고 오호장 육보 간담질에 마련하시던 토술제왕 사대 육신 빼바디를

영남 성주풀이 조감룡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였습니다. 5480님께서 꽹과리 장구 북 소리가 타령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참 잘하시네요. 어깨춤이 절로 나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 시간 끝곡 들려드리죠. 윤혜성님의 신청음악 소춘향가 강효주의 소리 이동훈의 해금연주입니다.

소춘향가 강효주의 소리 이동훈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요즘 푸르른 실록이 참 보기 좋습니다. 초록은 단순한 색을 넘어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원래 태어났던 그 자리로 되돌려주는 빛깔이죠. 많이 보시고요. 오늘도 초록빛 향기 마음껏 간직하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네요.

0: 영화 아리랑 100주년 기념 제2회 국악의 날 주간 특집 프로그램 AI로 다시 피어난 목소리 올해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세상에 나온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뜻깊은 국악 주간을 맞아 이 아리랑 이야기를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한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1: 할머니, 요즘은 새 노래 나오면 바로 차트 1위 찍고 다 따라 부르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대박난 노래가 있었어요?
2: 그럼요. 있었고 말고요. 우리 대중가요의 시초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히트곡이 바로 이 아리랑이랍니다.
3: 아리랑이 유행가였다고요? 아리랑은 국악이잖아요.
2: 그 시절에는 요즘 아이돌 노래같이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었어요. 100년 전인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의 주제가로 쓰였는데 영화가 흥행하면서 노래 인기도 엄청났죠. 극장문을 나서는 관객들이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마다 입에서 입으로 서로에게 알린 셈이랄까요?
1: 할머니가 많은 사람들에게 태평가를 알린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는 소리가 안 나오는 영화였는데 어떻게 노래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2: 변사라는 이야기꾼이 옆에서 대사를 읊고 우리 소리꾼들이 스크린 밑에서 직접 라이브로 노래를 불렀죠. 영화가 흥행하니까 그 다음엔 음반 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아리랑을 레코드판으로 찍어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내로라 하는 소리꾼들은 물론이고 유행가 부르던 가수들까지 전부 이 아리랑을 녹음하려 했죠. 온 동네 레코드판에서 이 노래만 흘러나왔으니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가요였던 게지요.
3: 와, 신기하다. 유행가였던 노래가 지금의 우리 국악이 된 거네요.
2: 그렇지요. 100년 전의 아리랑이 수없이 다시 불리면서 살아남았듯이 오늘의 우리 국악도 여러분 하루하루 속에서 자꾸 불리고 쓰여야 더 오래 숨쉴 수 있겠죠. 옛 소리꾼인 내 목소리가 오늘날의 기술을 통해 다시 살아나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0: 시대를 뒤흔든 최초의 히트곡이자 당대 소리꾼들이 사랑했던 유행가 아리랑. 세월 속에서 수없이 다시 불리우며 살아남은 이 노래는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장 자랑스러운 전통음악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 극장 앞을 나서던 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흐르던 그 가락처럼 우리 소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하루 곁에 있어 왔습니다.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 6월의 푸른 날, 옛 명창이 건네는 고운 목소리가 여러분의 오늘 하루에 따뜻한 위로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 이은주 명창의 목소리, 본조 아리랑입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그때요 이도령은 누가 귀에서 배회하다 문득 한 곳을 바라보니 백백홍홍난 만중 어떠한 빛이 나온다 달도 같고 별도 같고 어여쁘고 대도 곱고 맵수 있는 저 아예 저와 같은 하해를 아벌 세우고 나온다 화림중을 당돋더니 장장 채승 긴 근의 줄을 휘늘어진 병 두가지의 휘휘 칭칭 감범해고 섬섬 목소를 번뜩들어 양근의 줄을 칼로 잡고 선뜻올라 발굴을 째 한 번 굴러 앞이 솟고 두 번 굴러 뒤가 높아 앞뒤가 점점 높아갈 째 발 밑에 나는 티끌은 광풍을 쫓아 휘날리고 푸른 사이로 붉은 치마 바람결에 나붓기니 구만리 배운 가로 번개에 불이 흐르는 듯 꽃도 툭차 떨어지고 잎도 텃성 물어 보이니 예도령이 그 고동을 보시고 어간이 벙벙 흉중이 답답 훈훈이 깜깜정신이 아득 들숨 날숨 꼼짝 탈

왕자를 불러 말을 허야 할 터인디 떨려 부를 수가 있나. 눈정신은 춘향이 있는 곳에다 쏘아두고 입만 딸싹거려 건성으로 부르던 것이었다. 예, 방자야, 예, 방자야. 예, 저 건너 화림 중에 울긋불긋 오락가락 언뜻번뜻 터는 게 저게 무엇이냐? 눈치 빠른 방자놈은 도련님이 벌써 춘향을 보고 정신 잃은 줄 알았겄다. 도련님은 뭘 보고 그러시는지 소인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 부채발로 보아라. 저 건너 말이야. 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예, 네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눈에만 보일진데 내가 탐심이 없으므로 금이 화하여 보이나 보다.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습죠. 금이란 말씀이 당치 않소. 금은 예력을 하리리다. 금은 옛날 초한시 역출객의 진평이.

그러면 그것이 귀신이란 말이냐? 백제천명 밝은 날에 무슨 귀신이 있소니까? 그러면 그게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하여 못 살겠구나. 좀 건너가 보고 오너라. 예, 방자 충충 갔다 오더니 건너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게 무엇이든고?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의 딸이온디. 오늘이 단오일이라 몸종 향단이 다리고 나와 추천하는 모양이옵니다. 예, 그게 사람이란 말이냐? 아, 사람이고 말고요. 이 골서 천상계화라 부르는 춘향이옵니다. 그 천상계화라고 할만하구나. 예, 방자야, 너 지금 건너가서 잠깐 좀 불러오너라.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임의로 부르지 못합니다. 지가 퇴기의 딸이라면 내 저 한번 못 불러볼 게 무엇이란 말이냐? 불러오너라. 안 될 내력을 소인이 아래 없죠. 좋은 향의 설부하용 남방에 유명하여 감사병사 목부사 군수현감 관장님 내 무소이 보려오되

네 말이 무식하다. 형산 백국과 여수 황금이 물강유주라. 임자가 각각 있는 법이니 잔말 말고 불러와 이놈아. 예이. 황자하리랄시 춘향 부르러 건너간다. 맵수 있는 처방자 대도 좋은 처방자 광풍에 나비 날듯 총총거리고 건너가 춘향 조전 하늘 앞에 빨드드드 들어서며 하나이했다. 춘향아 춘향이 깜짝 놀래 그네 아래 내려서며 아이고 깜짝이야. 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조금 더였으면 낙상할 뻔하였다. 하하, 세상이 어떻게 되었간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낙태했다네. 내가 낙상이랬지 언제 낙태라고 하더냐? 그건 우스갯소리로 돼. 춘향아, 딱한 일이 있어왔다. 무슨 딱한 일이란 말이냐? 사또자리에 도련님이 광한루 구경 나오셨다가 너 노는 거동을 보고 불러오라 허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서 춘향이가 어떠니 춘향모가 어떻다느니 종알 종알 죄 까바쳤지? 어? 이게 제 행신 그런지는 모르고 날더러 까바쳤대. 내가 행실 그런 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러기사 그러지? 내 그런 내력을 들어봐라. 내 그러한 내력을 들어봐라. 계집어 행실로서 여봐라 추천을 허량.

무거지고 밤초는 부르러 앞내뻐들은 초록장 부르고 뒷내뻐들은 정포장 불러 한 가지는 찢어지고 한 가지는 늘어져 광풍이 불면은 늘 우주를 춤을 출제

수녀님이 보시고 너를 부르셨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단 말이냐 잔말 말고 건너가자 못 가겠다 아니 양반이 부르시는 뒤 천연히 못 가겠다야? 수녀님만 양반이고 나는 양반이 아니란 말이냐? 너도 회동성참판의 따님이라 양반은 양반이지만은 너는 절름발이 양반이라 쓸데없는 말이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양반이든 아니든 나는 못 가 그렇다니 더 말 않겠다마는 준양아 너 좋은 홍성 놓친다 사또자재 도련님은 얼굴이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지요 문장은 이 대백 필법은 왕이지라 세대 충효 대가로서 지벌은 연안이요 외가는 청풍이요 가세는 장안 갑부라 아 남편을 얻으려면 이런 남편 얻지 시골 남편 얻으려고? 예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그렇지요 영웅 호걸이 섬길 때는 산수 정기를 타고 나는 법인디 산세를 두고 일러도 서울 산세 시골 산세가 다르니 내 일을 깨들어 봐라 경상도 산세는 살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하기로 사람이 나면 제조이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훈손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고 경기도를 놀라 한양 더 보면 자른 목에롭고 배군대서 딸소라서 떨어져 북주가 되고 남산이 안산이요 관악산이 청룡만리 제백호라 동작이 수금 막혀 천국은 당대였으니 만우장안이 아니냐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와 거기로 들면 벼락지성이라

방맹이 맞은 대방별이 약점을 주며 굵은뼈 풀리고 잔뼈와 실어져 헐맹이 책궁에 진가로 새던 어저 살살 세태니 부남 동년인 마음에 그 소견이 어떻겠나 내가 이리 권하기는 외쳐요 비위해줘라 너 위하여서 헌 말인데 그건 내 고집허니 갈 테면 응하고 말 테면 말아 나는 간다 나는 가 너

설레로구나. 황혼하니 거리검 쳐잡고 선앙당숭도 봉쇄 한 마리 남게 안고 또 한 마리 땅에 앉아 내가 어둠에로 가자느냐 내가 어둠에로 가자느냐 이산 넘어가도

여러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0: 우리 선조들은 농사 짓는 법이나 글 읽는 법을 익히면 그 지혜로 평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년만 지나도 벌써 옛날 일이 됐다고 할 만큼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빠르죠. 특히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시니어층에게는 AI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은 앞으로 AI와 대화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정보를 잘 외우고 시험지에서 정답을 빠르게 찾아내는 사람이 훌륭한 인재였다면 앞으로의 세상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확한 답은 기계가 더 잘 알기에 이제 필요해지는 건 그 많은, 아주 수많은 결과물 속에서 참과 거짓을 파악하는 능력,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사유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은 더 많은 정답을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가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왜 오류가 생겼는지 복기해보는, 그리하여 실패의 과정을 딛고 일어서는 연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성독 논어일장 학입니다. 성독의 성태용입니다.
1: 학이지일 자월하기 시습지.

미지유야 군자무본 볼리비 도생효제야자 기위인지본여 자왈교원영색선의인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윈모이불충호 여풍우교이불신호 전불스포 자왈도 천승지국 경사이신 절용이예인 사민이시

학문 자하왈현연 역색 사부모능 갈기력 사군능 지기신 여풍우교헌 이유신 수알미학 오필위지학의 자왈군자 부중즉 불이학즉 불고주충신 무후부력이자 과즉물탄계 증자왈신종 주원민덕 귀후의

구지여 자활 부재관기지 부몰관기행 3년 무계여 부지도 가위효의 유자활 이지용 화위위 선왕지도 사위미 소대유지 유소불행 지화이화 불일이 절지역 불가행야 유자왈 신근어의 언가복야 공근어리 원치욕야 인불실기친역가종야

0: 하여 자왈 가야 미약 비니락 부이 호리자야 자공할 시운 여절 여차여 타겸하기 사지위여 자왈 사야 시가연 시의 고저왕이 지레자 자왈 불환인지 불기지 환부지냐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성독 논어일장 학이었습니다. 성독의 성태용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10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AI 시대에 새롭게 필요해진 능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컴퓨터나 새로운 기계를 다루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대학 입시를 들여다보면요. 단 한 번의 시험 점수로 학생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요.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 그리고 실패의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반영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그 탐구 과정을 기록하는 심화 보고서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기술력이 좋아질수록 협상 능력과 공감 또한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은요. 우리 후대의 아이들은 AI에게 지식을 물을 지언정 삶의 지혜만큼은 우리 부모님과 조부모님 같은 인생 선배들의 따뜻한 뒷모습에서 배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수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뼈 우리 음악 그리고 건강 더하기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준비되어 있고요. 수요일에 만나는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도 기다립니다. 자, 현악 영산 회상 중 상령산 전해드립니다. 검은고의 박영승, 피리의 이승헌이고요. 14분의 긴 호흡으로 함께합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 가운데 의미 있는 곡들을 골라 함께 감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음반은 소리와 기악 연주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참

0: 매력적인 앨범인데요. 바로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유자인 박예숙 명인의 가야금 병창 음반입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타면서 판소리나 단가, 민요를 얹어 부르는 전통 예술입니다. 악기 연주 하나만으로도 쉽지 않을 텐데 거기에 소리까지 얹어내야 하니 그야말로 꾸준히 정진하며 예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이들만이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높은 경지의 장르입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박예숙 명인은 전주 대사슴놀이 가야금 병창 장원과 김해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으며 일찍이 그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은 분입니다. 박명인은 정다령, 강정열 명인의 뒤를 이어 곧제 가야금 병창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제란 옛 양식을 뜻하는데요. 소리가 남성적이고 무게감이 진중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오늘 들어볼 대목은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도 가장 애달프고도 핫핫한 감정이 교차하는 주막주인과 하직하고 대목입니다. 신봉사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친 뺑덕이네를 향해 분노와 실망을 쏟아내는 장면인데요. 오뉴월 삼복 성염에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신봉사가 배반감에 치를 떨며 더듬더듬 길을 찾아 올라가는 새벽길의 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박예숙의 가야금 병창, 조용수의 장구반주로 듣습니다.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주막주인과 하직하고입니다.
1: 예끼 호랭이나 바싹 깨물어 갈련. 두 번 다시 생각하면 인사불성은 쇠들려무 자식이다.
2: 친구.
1: 딸이.

박예숙의 가야금 병창, 조용수의 장구반주로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주막주인과 하직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귀한 소리를 들려주신 박예숙 명인은 현재 가음 전통예술보존회 이사장으로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며 곧제 가야금 병창을 이어가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곡은 검은고 아쟁병주입니다. 아쟁의 서영호, 검은고의 김무길, 장구의 윤진철입니다. 13분의 긴 호흡입니다.

0: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나물 무칠 때나 밥 비빌 때 마지막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향이 참 좋죠. 그 고소한 냄새 덕분에 밥 한 술을 더 먹게 되는데요. 이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하나인 알파 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또 참기름 또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산패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산패라는 건요, 기름이 공기와 빛, 열을 만나 서서히 변질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보관이 중요합니다. 먼저 들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뚜껑을 잘 닫아 밀폐해 두시고요. 냉장고 문 쪽보다는 온도 변화가 덜한 안쪽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참기름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상온 보관이 더 잘 맞습니다. 참기름은요, 너무 차갑게 두면 오히려 특유의 향이 달아납니다. 그리고 기름은 한꺼번에 많이 보관하기보다 조금씩 사서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병 입구를 오래 열어두지 않고 사용한 뒤엔 바로 닫는 습관도 산패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의 고소한 향도 지키고 건강도 함께 챙기는 것. 오늘은 집에 있는 들기름, 참기름 한번 꺼내서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경상도 고성 도리깨 타작 소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김성명 외 여러분입니다.
1: 자, 보리 타작 한마당 갑시다. 예.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보리를
2: 응화,
1: 뽑아서
2: 응화,
1: 때리라
2: 응화,
1: 보리가
2: 응화,
1: 이색이
2: 응화,
1: 묶는다
2: 응화,
1: 이색이
2: 응화,
1: 전부 끌어
2: 응화,
1: 힘차게
2: 응화,
1: 때리더라
2: 응화,
1: 뒤로
2: 응화,
1: 물려서고
2: 응화,
1: 보리가
2: 응화,
1: 나간다
2: 응화,
1: 연방
2: 응화,
1: 나간다
2: 응화,
1: 보리가
2: 응화,
1: 전부 끌어
2: 응화,
1: 힘차게
2: 응화,
1: 때리더라
2: 응화,
1: 구름살같이
2: 응화,
1: 보리가
2: 응화,
1: 나간다
2: 응화,
1: 떠나간다
2: 응화,
1: 힘차게
2: 응화,
1: 걸쳐서
2: 응화,
1: 때리더라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공기는
2: 응화,
1: 모으고
2: 응화,
1: 보리깨는
2: 응화,
1: 벌리라
2: 응화,
1: 뒤로
2: 응화,
1: 물러서고
2: 응화,
1: 보리따가
2: 응화,
1: 나간다
2: 응화,
1: 구름살같이
2: 응화,
1: 연방
2: 응화,
1: 떠나간다
2: 응화,
1: 신리있게
2: 응화,
1: 때리더라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경가는
2: 응화,
1: 사람이
2: 응화,
1: 진로
2: 응화,
1: 본각으로
2: 응화,
1: 신리있게
2: 응화,
1: 때리더라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모기
2: 응화,
1: 머리거든
2: 응화,
1: 주인한테
2: 응화,
1: 술 주라고
2: 응화,
1: 많이 먹고
2: 응화,
1: 힘차게
2: 응화,
1: 때리더라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금년에도
2: 응화,
1: 머리농사
2: 응화,
1: 장어이다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응화,
2: 응화.
1: 자, 한마당 해신께 시가 합시다.

검은고와 아쟁병주 감상하셨습니다. 아쟁의 서영호, 검은고의 김무길, 장구의 윤진철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경상도 고성 도립계 다작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김성명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1부 마무리 곡인데요. 경기민요 기악 연주곡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타령 들려드립니다. 피리의 박덕근, 장구의 하진옥입니다.

경기민요 기악 연주곡 노랫가락 청춘가 창부 타령이었습니다. 피리의 박덕근, 장구의 하진옥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습니다.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는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그리고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이어드립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이른 더위로 낮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이 더위에 쉽게 지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는데요. 어린이와 어르신 같은 노약자들은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달리기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갑자기 하면 체온이 빠르게 올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이상 증상이 있을 땐 즉시 휴식해 주세요. 특히 차 안은 짧은 시간에도 온도가 빠르게 올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혼자 두지 않도록 방심하지 말고 세심히 살펴주세요.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사랑 타령입니다. 연주의 창작 아티스트 오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대구 광역시 서구로 가보겠습니다. 기찻길에서 들려오던 소음 대신 이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탄생한 대구 비원 뮤직홀이 바로 그곳인데요. 주민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공연을 전하고 지역 청년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공간을 내어주는 비원 뮤직홀에서 오는 6월 12일 금요일 5시 몽환적인 음색으로 사랑받는 악기 핸드팬을 주제로 공연이 열립니다. 핸드팬은 둥근 원형 돔 모양의 금속 타악기인데요. 명상음악이나 치유음악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퍼커셔니스트 안유진이 오릅니다. 안유진 연주자는 부산대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국악그룹 뜨락, 더 보이저 등에서 활동하며 전통음악과 현대 창작음악을 넘나들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우리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음악들을 핸드팬으로 들려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피아니스트 변재벽, 플루티스트 이효권 등이 함께하고요. 공연은 전석 무료입니다. 그리고 티켓 예매는 비원 뮤지컬 누리집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제공됩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반향, 리플렉션 전해드리죠. 가야금의 주보라, 핸드팬의 진성은입니다.

들으신 곡은 반향 리플렉션이었습니다. 가야금의 주보라, 핸드펜의 진성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해 아침 햇살에 꽃 피어날 때입니다. 작곡의 황희종, 연주의 한국창작음악연구회인데요. 이 곡은 이른 아침 햇살에 꽃이 피어나는 순간을 소리로 그린 곡입니다. 부산 금정산 기술계 여명과 일출, 그리고 전통 차향이 은은한 너른 마당의 정취를 담고 있는데요. 아침 햇살과 이슬 머금은 꽃, 그 속에서 차를 마시는 평온한 시간을 떠올리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해일 아침 햇살에 꽃 피어날 때였습니다. 작곡의 황희종, 연주의 한국창작음악연구회였습니다. 자, 다음 음악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음악 듣고 나서는요, 수요일 코너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함께 하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향, 샵,

아버지의 할아버지, 어머니의 할머니, 그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일상 속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초록빛 우이가 참 풍성하게도 쏟아져 나옵니다. 값도 어찌나 착하고 싼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우리 어머니들은 무거운 오이를 한 보따리 사들고 오시곤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내내 밥상에 올라갈 요긴한 반찬, 오이지를 만들어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걸로 오이지를 만들려면요, 오이가 위로 떠오르지 않고 푹 절여지도록 무거운 누름돌을 쓰곤 했는데요. 요즘 우리는 누름돌 대신에 누르는 기능의 뚜껑이 별도로 달린 그 플라스틱 통을 참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돌을 구해서 일일이 닦아 넣을 필요도 없고 뚜껑만 꾹 눌러놓으면 되니까 참 편리하긴 합니다. 이 산뜻한 통을 보고 있으면요,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뭐 서운하달까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렇게 담가진 오이지의 맛이 옛날 누름돌이 지그시 눌러주던 그 깊고 시원한 맛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이 쓰시던 누름돌은 참 요긴하고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오이지에 쓰고 겨울에는 김장떡에도 쓰고 또 된장 담글 때도 쓰고 물 위로 동동 떠오르면서 도드라지는 재료들을 말없이 꾹꾹 눌러줘야 할 때마다 그 누름돌은 곳곳에서 열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이철만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꼭 오이를 반 접시씩 사오셨거든요. 그러고는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았다는 큼지막하고 반질반질한 돌덩이를 깨끗이 씻어 오셨습니다. 항아리 가득 오이를 채우고요, 그 위에 묵직한 돌을 지그시 얹는 일을 보는 것은 해마다 빼놓지 않았던 초여름날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전해드리죠. 연주의 오주하입니다.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이었습니다. 연주의 오주하였습니다. 저도 요리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혼자 지내니까. 몇십 년 가까이 주방을 드나들면서 나름 살림 좀 할 줄 안다고 자부하는데요. 오이지의 계절이 오면 늘 아쉬운 게 바로 이 누름돌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쓰셨던 그 누름돌, 그 흔한 돌덩이 하나 보관할 생각을 못하고 매번 부랴부랴 찾게 되니까 어머니 같은 살뜰함이 부족한 거겠죠. 사실 대물림 되는 좋은 누름돌은 반듯한 돌덩이가 아니잖아요. 긴 세월 동안 닳고 닳아서 둥그스름하고 묵직한 돌이어야 비로소 선택을 받는데요.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냇가에 나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누름돌을 한 개씩 정성스레 주워오시곤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자갈 가운데 내 항아리 크기에 딱 맞고 또 손에 쥐었을 때 둥글 넓적하니 마음에 쏙 드는 돌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참 신기하게도 자식밖에 모르던 어머니의 그 거룩한 사랑은요,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단단한 누름돌이 되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어머니의 지극함과 사랑이 나를 지그시 누르면서 더 깊이 숙성시켜주는 것 같은데요. 부엌에서 오이지를 썰던 다정한 도마솔이 하얀 두건을 쓰고 항아리 앞에 조용히 앉아계시던 뒷모습, 어머니와의 소박했던 추억들이 누름돌과 함께 그리움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숙이었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황토길입니다. 연주의 슬기둥입니다.

슬기둥의 연주로 들으신 황토길이었습니다. 자, 개울가의 세탁기, 우물가의 정수기, 누름돌 이야기로 만나보셨는데요. 누름돌로 꽉 잘

눌러서 노릇노릇 꼬들꼬들 잘 숙성된 오이지를 참기름 넣고 쓱쓱 묻혀서 밥한 그릇 뚝딱 해치우고 싶은 그런 아침입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시간 또 다른 추억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들으실 곡은 허튼 매더즈입니다. 연주의 노름마치입니다.

오늘 마무리 곡으로 들려드린 허튼 메도지였습니다. 연주의 노름마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멋진 하루를 응원하며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채소끼리도 궁합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심으면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조합이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옥수수와 토마토 두 채소는 필요한 영양분이 비슷해서 경쟁이 심해지고 옥수수가 만든 그늘이 토마토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양파와 완두콩도 그런데요. 양파에서 나오는 성분이 완두콩을 자라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사람 사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분명 좋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서로 지치고 왠지 마음이 힘든 관계가 있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뭐를 해도 찰떡같이 잘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해드리는 쌀. 오늘 첫 곡은 수플림의 연주로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토마토 향의 설레임이었습니다. 이 설레임도 옆에 옥수수가 있으면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궁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물에게는 천적이라는 것이 있고 채소도 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더 잘 자라기도 하고 성장이 더뎌지기도 한다고 하죠. 사람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좀 지치는 사람이 있고 별 말 안 해도 그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별 얘기 안 해도, 별 얘기 저는 해야죠. 이 자리는 말 많이 하라고 있는 자리니까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괜히 마음 편해지고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에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찰떡 같은 관계이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아침에 방송 끝나고 귀뚜람 김유석 씨와 함께 아침 먹으면서 한 얘긴데요. 요즘 자동차 전기로 움직이잖아요. 또 혼자 차선도 바꿔주고 심지어 내가 그 차를 타고 있지 않은데 주차를 척척 해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문득 예전 차는 어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 나눴거든요. 예전에 일단 뭐 파워 핸들이 없었습니다. 핸들 한번 돌리려면 진짜 팔이 빠질 듯이 힘을 줘야 했고 또 에어컨도 옵션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에 이렇게 설치해두는 별도 구매해가지고 그런 선풍기 단차들, 택시도 그런 택시 많았던 것 같고요. 뭐 사이드 미러 손으로 접어서 주차할 때는 접어놓고 나중에 또 운전할 때는 펴야 되는데 저기 조수석 쪽은 안 펴가지고 어쩌지 어쩌지 그냥 막 도로를 달렸던 그런 날들도 또 있었던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대신 두꺼운 지도책, 네, 조수석 그 보관함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꼭 넣어두고 펴서 보고 그랬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런 추억 나눠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 뭐든 좋습니다. 문자로 나눠주십시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주실 수 있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현성의 노래 듣습니다. 나무 노래.

김현성의 나무 노래에 이어서 진호, 노영채 두 사람이 노래하고 이명훈이 소금 연주를 함께 했습니다. 난 네가 좋아 함께 들어봤어요. 자, 오늘 게시판에 반가운 인사들이 참 많네요. 제가 분명히 이분들 아이디를 한 7시간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맞는 거겠죠? 어제 그 이세준 씨가 진행하는 저희 국악방송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생방으로 진행하는 이음밤 출연을 했었더랬습니다. 재미난 얘기 많이 했는데 그 방송도 듣고 잘 주무시고 또 오늘 아침 제 방송도 응원하러 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박하사탕님, 봄꽃향기나네님, 또 8318님, 또 신미숙님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어제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했던 그 모습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잘 봤고, 맹꽁맹꽁님이 보내주신 사진 또 잘 봤습니다. 두 DJ님 최고예요. 이런 스티커까지 붙여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정성스러워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주제는 자동차, 그때 그 시절 자동차 이야기입니다. 친절한 은자씨, 창문도 손으로 돌려서 내려야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그렇네요 정말. 그러다가 어떤 차는 수동으로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돌려서 창문 내리는데, 또 어떤 차, 새로 넣은 차들은 이렇게 버튼식으로 자동으로 창문이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혼재였던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내 차는 자동인 것처럼 하려고 어깨가 들썩들썩하지 않으면서 손목만 돌려서 창문을 내렸던 그런 스킬들도 그때는 필요했었습니다. 0900님, 내비가 없던 시절 아버지가 운전하고 어머니가 조수석에서 지도책 펴고 길 찾으셨죠. 덕분에 차 안에서 티격태격 많이 하셨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좌회전 해야 된다니까. 아이, 빨리 말해줬어야지. 막 이게 막 몰입하면 괜히 목소리 커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은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어리둥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갈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5268님, 후방 카메라가 없을 때, 그때는 진짜 감으로 주차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척척 후진기어 넣고 주차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거의 인간 센서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남자가 운전할 때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후진하기 위하여 몸을 살짝 돌려서 뒤쪽으로 보면서 핸들을 왼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탁탁탁 꺾어주는 거. 그럴 때가 또 멋져 보인다는 얘기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재미나네요. 그때 그 시절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도 함께 문자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신의 노래 듣습니다. 진도아리랑.

마음이 치든 마든 뜻밖의 살 한 개가 피르르르르르르르 문빙마저 떨어지고 황계 화선 20척 거합 승계전과 떼떼떼 나발소리 이동동 내고 치며 좌우 각선 부대 동남풍의 배를 모아 불을 들고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벗석 천재가 더그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 물이 벗석 우주가 밖에 난 듯 세 번을 불로 치니 화염이 충천 풍성은 출렁 전선 뒤뚱 돛대 와지 끈 불빛이

초조정신 기겁하야 말을 거꾸로 잘못하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갔다 오면 동상은 따여 말아 정우가 예.

이신예의 진도알이랑 박수범의 적벽대전까지 두 곡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때 그 시절 자동차에 얽힌 이야기 다들 옛 추억을 떠올려주고 계시네요. 파리사이님, 한디 즐거운 아침입니다. 일 나갈 준비하면서 창호해드린 햇살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옛날 차가 낭만이 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포니2를 타셨는데 어릴 때 같이 타면 정말 좋았어요. 우리 동네 아직 갓그랜저 돌아다닙니다. 우와, 그걸 아직 타신다고요? 와, 차주분 대단하시네요. 오래된 차 타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고장나면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러시면서 추억의 자동차 이름들 착 보내주셨네요. 르망, 스텔라, 포텐샤. 와, 포텐샤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그것도 있잖아요, 에스페로. 에스페로 저 되게 예뻤는데, 디자인. 날렵하게 생겨가지고. 엘란트라도 있고요. 예전에 제가, 그때만 해도 이제 꽤 됐네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매니저가 포니2를 타고 다녔었어요. 그냥 이제 다른 차가 있는데, 그 차를 나름 로망으로. 그래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그차 얻어 타고 달리고 있으면 최고 시속이 한 90km 정도 나갔는데 다른 차들이 막 지나치면서 엄지척 해줬던, 와, 그 순간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1966님, 제가 운전면허 딸 때는 코스는 포니로 했고요. 주행은 맵시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론 기어 변속이 잘못 들어가 당황하기도 했죠, 라고 하셨습니다. 와, 맵시나. 예. 와, 진짜 옛날 차인데. 운전면허 따시니 굉장히 되셨네요. 8150님, 옛날 저희 집 차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족끼리 잘 놀러 다녔죠. 다만, 목적지 도착하면 다들 머리가 산발이라 여행객이 아니라 마치 조난자 같았습니다. 히히히 하셨어요. 아, 에어컨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달릴 수밖에요. 그죠? 와. 맞아요. 네. 선풍기.

가족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고, 그러면 막 부채질을 하면서 운전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나요? 1980년대 초중반?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은의 까데오 김해찬 함께 연주하고 노래한 구름 위의 삶인데요. 남도민요 화초사거리를 이렇게 재해석했습니다. 들어보죠.

정은의 까데호, 김혜찬이 함께 연주하고 부른 구름 위의 삶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이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옛날에 자동차 이런 거 있었죠. 추억의 자동차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6855님, 저희는 프린스 중고 타고 가다가 기름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런 기억도 다들 있으시죠. 보통 이제 자동차 그 계기판 앞에 뭐 두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상하게 뭘 두게 돼요. 뭐 수첩 같은 거. 그러다 보면 이제 기름 게이지, 휘발유 게이지 그걸 이제 못 보게 돼가지고 막 서죠. 예, 서면 또 근처에 요즘은 주유소 어디 있는지 뭐 지도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막 동네 사람들한테 주유소가 어디냐 그러면 알려주고 거기 가가지고 또 기름통이 없어가지고 뭐 생수통 같은 데다 받아서 와서 또 기름 넣고 그랬던 기억들도 다들 나실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볼까요? 2567님, 예전에 주차할 때 온 가족이 내려서 봐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도와 70cm, 50cm 이러다가 쿵 소리 나면 다 같이 조용해졌죠. 그때는 센서도 없이 어떻게 일렬 주차까지 잘 했었는지라고 추억 되짚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호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9분 03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0: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문화 선물입니다. 먼저 국립창극단의 창극 효명입니다. 창극 효명은 칼 대신 예악으로 새로운 세상을

공연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전시회도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수 특별전 인 고향인데요. 따뜻한 색감의 그림과 글로 사랑받는 전희수 작가의 원화 60점과 페어린 텍스트를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전시회입니다. 6월 6일부터 10월 4일까지 고향 어울림 누리 어울림 미술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전시, 저희 청취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관람 가능하십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효명 혹은 전희수 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각각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0: 오호.
1: 들려드리는 음악을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가사를 맞춰주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2: 오늘 저녁 우리 집 메뉴는 짜장 짜장 밥이구나. 감자 당근 버섯 깍둑 썰어서 볶는다. 까맣게 태워도 걱정을 말고 짜장가루로 덮는다.
1: 잘 들으셨죠? 이 곡은 박소영 거문고 병창의 짜장가인데 효과음에 가려진 채소는 무엇일까요? 썰 때는 매워갖고 눈물이 찔끔 나는데 익혀 먹으면 달달해지는 희한한 채소주. 보기 드려요. 1번 양파, 2번 대파, 3번 고추, 4번 대추. 거미주. 중국집 가면 단무지랑 같이 나오는 하얀 채소 있잖아요. 그래도 모르시겠음. 좋아하는 채소로 찍어보세요.
0: 네, 오늘은 창호가 가사 맞히기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장가, 아주 재미난 노래인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늘 저녁 우리 집 메뉴는 짜장 짜장 밥이구나. 감자 당근 버섯 깍둑 썰어서 볶는다. 까맣게 태워도 걱정을 말고 짜장가루로 덮는다.
0: 좋습니다. 감자 당근 버섯 그리고 짜장 소스에 빠지면 섭섭한 중요한 재료가 하나 더 있지요. 카레나 볶음 요리에도 자주 들어가고 썰 때는 눈물 나는 채소입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양파, 2번 대파, 3번 고추, 4번 대추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오늘 정답인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부른 노래 나 가거든 함께 듣습니다.

오늘 청어의 퀴즈 정답인 이 가수가 부른 나 가거든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청어의 퀴즈 오늘은 짜장가 박서연 거문고병창이 연주하고 부른 음악을 들려드렸고요. 이 짜장가 속에 나오는 가사인데 짜장 소스에 빠지면 섭섭한 중요한 재료 감자, 당근, 버섯 그리고 이것 썰때 눈물이 나는 채소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기 1번 양파, 2번 대파, 3번 고추, 4번 대추로 드렸는데 정답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0: 2919님 정답 양파입니다. 저는 식사 때마다 매일 먹어요. 양파, 대파 아주 좋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8741님 정답 1번 양파죠. 매번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봅니다. 하셨는데요. 문자 잘 도착했습니다. 275님 정답 1번 우리 손주 양파는 쏙 빼고 짜장을 먹는데요. 그 손주가 이제 다 커서 애아빠가 됐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와, 그러면 증손주를 보신 거네요. 275님 대단하십니다. 멋지십니다. 얼마나 예쁠까요, 증손주. 0225님 정답 1번 양파입니다. 새벽녘 천둥과 번개가 지나가고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었는데 깨끗이 씻겨 내려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호, 평소에 지친 마음을 창호해드린 햇살 국악방송과 함께 하면서 채워나가신다.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애청자님. 0511님 정답 1번 양파. 올해 양파값이 폭락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 힘드시대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저희 그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RR 뉴스에서도 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양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몸에도 좋고 뭐 피를 맑게 한다고 하잖아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창호의 퀴즈, 창호로부터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1번 양파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엄마가 양파를 큰 망태기로 사와갖고,
0: 아이고 아이고,
1: 요새 양파만 먹고 있다요.
0: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는데 양파값이 많이 떨어졌대. 농가 걱정이 크다고 하던데 엄마가 아마도 농가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창호 건강도 잘 챙기신 것 같아.
1: 지도 알아요. 그래갖고 지도 요새 양파 반찬 안 남기고 싹싹 다 먹고 있어요.
0: 어이구, 잘했네.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불러주세요.
0: 네, 오늘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5062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078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8741님 소금구이 막창, 6855님께는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062 범장기지 떡, 0787 어쩌다 못난이 김치, 8741 소금구이 막창, 6855 유산균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전병훈의 소리로 창령 양파 타령 듣습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이웃도 영웅으로 만드는 마법의 이름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고단한 밤에도, 태극전사들의 굵은 땀방울에도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감동의 이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슬플 때면 기꺼이 어깨동무를 하고, 기쁠 때면 제일처럼 함께 웃으며 그 이름의 무게를 나누어 짊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늘 흐르던 노래. 날씨도 뜨거워지고 가슴도 뜨거워지는 6월입니다.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 아리랑과 함께 세상 모든 영웅의 평범한 일상을

사람을 만나는 시간. 소리꾼 최수정의 정선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

0: 보내드린 햇살.
1: 오한 세상 돈님들아 이내 한 말들도 보소 이수이를 배반하고 김중배를 따라가든 심수래를 하시든가 금광석의 눈 오두어 참사랑을 잊었으리.

돈손가 돈이야 귀하구나 돈이야 천하구나 못 쓸 곳에 쓰는 돈과 못 받을 때 받는 돈은 필요하기가 짝이 없고 쓸 곳에 쓰는 돈과 받을 때에 받는 돈은 떳떳하기가 이런 가수 돈으로 사장 사고 사장으로 돈을 구해 진정을 잊었으니 그 마음이 좋을손가 김중변의 야양불로 심수내는 녹심초로 가이 없다 이수일이 돈 없어 사랑 잃고 돈

생지 금지 요경 목숨같이 사랑하던 심순에는 남이 아내가 되었으니 생각사로 원통기는 태동강변 이별이라 최흥의 병명을 다해야 울며 불며 이 생일별은 눈물은 피어오듯이 원여문 불빛같이 강심의 어린 달빛 이별 쌀을 아리는듯 꽃기 잡은 심순애를 엄연히 떨치면서 순애야 말들어라 이국유학이 좋다 한들 초강지처 돈에봐라 공부한들 소용있나 팔자에 없는 돈 운수에 없는 학업 학문한들 소용있나 이슬이가 넉넉한가 그래도 대장부라 학교 만져를 보면 하나야

흐렸으니 정신 한번 가다듬어 다시 한번 생각해라. 우리 지내는 소리를 선로 와거든. 득득득 부여자고 심순 내가 느껴온다. 가세는 적빈하고 부모는 늙으시고 아들은 어느 딸이 군색인 눌러 호주 가리요. 김중배가 이른 날이 조카 평생 시켜주고 당신 애국유학을 시켜준다기 오늘이든 일이니 한번 용서를 못하시겠소. 기도다 내 친구야 천금일신 중한 내 몸 돈 받고 파는 내 꼴 참아의 진정 못 보겠다. 몸도 하나 맘도 하나 여자의 귀한 것은 절개가 으뜨인데 한 몸으로 두 남편을 어찌 주소 본단 말이냐. 돈이야 돈 돈 좋단 말 들었건 난 이렇게 좋은 줄나 몰랐다. 청춘의 밝은 달빛 너는 내 마음을 알리로다. 순애야 순애야 김중배의 놀이가야 돈에 팔린 살덩이야. 살았어도 산송장아 부디 평안히 자리거라. 언제나

잘 산단 말건너 나 어찌 할까.

이한철의 창호의 들인 햇살 2부 첫 곡은 윤혜성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은관 명창의 소리로 서도민요 장한몽이었습니다. 자, 창호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전국 날씨가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에 현재 춘천 비 오는 곳으로 확인되고 오후 되면 서울도 때때로 비가 내리고요. 춘천 강릉 비 소식 있으십니다. 출근하시는 분들 작은 우산 꼭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기온은 평년 기온입니다. 자, 창호의 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 시각 8시 6분 45초 지나고 있습니다.

아주 듣기 편한 음악 듣고 있으면 왠지 나의 일상이 근사해지는 것 같은 음악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AOR이라고 장르명이 표기가 돼요. Adult Oriented Rock이라는 문장의 줄임말인데 뭐 정확하게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스럽고 좀 편안하다? 예, 그렇게 음악의 결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야트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트, 우리 그 바다 위에 타는 요트 있잖아요. 요트 타고 일상을 즐길 때 듣는 그런 섬세하면서도 세련되면서도 휴양지 음악 같은 느낌? 이렇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시티팝이라는 장르로도 표현되고 있는 바로 이 노래, 마티 벌린의 허츠라는 노래입니다. 이 마티 벌린은 60년대에는 제퍼슨 에어플레인의 멤버였다가 70년대에는 팀명을 바꿨어요. 그때 이제 우주 항공 시대가 개막되면서 제퍼슨 에어플레인 비행기 아니 이제 우주 시대야. 그래가지고 팀 이름을 제퍼슨 스타쉽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후반부에는 아예 제퍼슨 이름 빼고 스타쉽으로도 활동을 했던 팀인데요. 이 록 밴드의 보컬리스트가 바로 마티 벌린이었습니다. 자, 마티 벌린의 솔로 데뷔작 발린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그 당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음악 허츠 함께 들어봅니다.

마티발린의 허츠 듣고 왔는데요. 수연님, 우와, 파란 하늘에 살랑살랑 바람 부는 서울 아침 날씨와 딱 맞는 곡이에요. 기분 좋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분 그대로 오늘 하루 종일 가져가는 거예요. 수연님, 비 오는 날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좋아요. 명곡은 언제 들어도 좋다는 거 진리죠. 자, 창호의 드리는 사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13분 32초 지나고 있고요. 반가운 분 만납니다.

0: 한 주간의 이슈 가운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이야기들을 모아왔습니다. 알면 할수록 스마트해지는 알알뉴스. 자, 오랜만에 보는 조현정 시사평론가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나요?
1: 아, 너무 기다렸어요. 오고
0: 그러니까,
1: 싶어가지고. 아,
0: 그나저나 제 일상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매일 생활정보 같은 거, 네. 또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나라 이야기, 때로는 또 먼 나라 이야기까지 들려주시는데, 네. 그게 매일 3개, 4개씩 아. 쌓이던 게 네. 없어지니까 이거 맞아? 뭐 난 모르게 이렇게 세상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을 네.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삐걱삐걱해요.
1: 아, 업데이트 좀 해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한 번 오지만 잘 모아가지고 네. 알짜배기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르고 고른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인데요. 이거 좀 심각해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 이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짚어보죠.
1: 예, 상당한 일이 터진 거여가지고 일단은 이 선관위가 100%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예.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선관위는.
0: 아.
1: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게 그런 거잖아요. 선거 때 이때 원래 선관위라고 하면 선거가 가장 대목이잖아요.
0: 그렇죠. 가장 중요한 때죠.
1: 네. 근데 가장 바쁠 때 휴직해버리고
0: 야.
1: 한가할 때 돌아오고 그러면은 선거 때 누가 일하냐. 다른 공무원들이 아. 차출돼서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0: 이런 면이 있었어요. 네. 와, 너무한다 진짜.
1: 그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선관위 직원 중에 휴직자가 늘어났다가 선거가 끝나면 감소하는 현상이 2016년 이후에 최소 10년간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이야,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1: 일례로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6월에는 휴직자가 226명이었는데요.
0: 예.
1: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직후부터 휴직자가 줄어들었다가 전국단위 선거가 없던 2023년에는 130명에서

0: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1: 이야,
0: 확 줄어들었죠.
1: 진짜.
0: 또 2023년 하반기에는 선관위 고위직 출신들이 자녀 채용에도 개입했다는 채용 비리가 터졌었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이 투표용지가 부족하면은 채우면 되는데 그걸 또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안 했던 거예요.
1: 와.
0: 누군가 가서 가지고 오면 되는데
1: 네.
0: 그거마저도 안 한 거예요.
1: 총체적 난국이네요.
0: 네. 그래서 여기가 구성원이 한 3천 명 된다고 하거든요.
1: 예.
0: 근데 3천 명이 전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1: 예. 그러니까
0: 어느 정도 눈에 환한 지점이 있어요. 이런 뭐 공적 조직들.
1: 예.
0: 정말 뭐 조직이 태만하면 서로 이제 안 나서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다 공공기관에 있단 말이에요.
1: 야,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왜 견제를 못 받았을까요?
0: 그러니까 삼권분립이라는 이유 때문에
1: 예.
0: 사실 선관위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이에요.
1: 그렇죠.
0: 어떠한 감시도 견제도 안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 예.
0: 그래서 뭐 대통령이나 어떤 정당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사실은 지난번에 그 불법 개엄도 원래 명분은 뭐 선관위가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1: 예.
0: 대통령이었으면 선관위를 건드릴 수 있었겠죠.
1: 맞아요. 그래서 막 군인들
0: 네.
1: 선관위로 보내고 막 그랬죠.
0: 그런 명분을 들었는데 대통령이 개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논리가 충돌되는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네.
1: 그러면 그냥 선관위 개혁 그 개입해가지고 선거 결과 조작할 수 있었을 테니까
0: 네.
1: 개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0: 네.
1: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도
0: 뭐
1: 있었다는
0: 압력을
1: 거네요.
0: 넣었을 수도 있겠죠.
1: 아, 그러네.
0: 그래서 온 국민이 그리고 온 정당 이거는 정당 구분 없이
1: 예.
0: 선관위의 태만과 이런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겠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좀 부정선거론으로 가는 순간 그 의미가 퇴색될 것 같습니다.
1: 아, 이게 근데 진짜 미묘하더라고요. 선관위의 선거를 관리하는 것에 실패한 것과 아예 어떤 세력이 있어서 부정선거를 치른 것이다. 이게 묘하게 이렇게 맞물리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0: 그래서 지금 사실은 되게 주장하는 분들, 이걸 해석하는 분들도 되게 뒤섞여서
1: 예.
0: 그런 점이 있는데요. 그럼 부정선거론이 되게 미묘하다고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실선거다. 예.
1: 부실선거다?
0: 네. 독립된 기관이라서 부정선거라는 것이 좀 지금 구조로서는 어려운 거고
1: 예.
0: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보는 지금의 선관위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1: 부정선거 할 수 있는?
0: 네.
1: 네.
0: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어떤 주장을 하시고 서로 이제 막 피력을 하는데도 여기서 그 피아식별이 안 되고 있는 게
1: 예.
0: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고 하면 이제 논리나 스텝이 꼬여버리는 게 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서울에서.
1: 예, 야당 후보가
0: 네.
1: 당선됐죠.
0: 그런데 야당에서 지금 재선거를 또 하자고 하는 것이고 부정선거론을 끌고 온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부정선거에서 구청장급 먹을 바에는 서울시장을 먹지 않겠어요?
1: 아, 만약에 여당이 이걸 조작을 했으면 서울시장을
0: 네.
1: 당선시키고
0: 네.
1: 구청장마저도 당선시킬 네, 수 있는데
0: 그럴 수도 있는 거죠.
1: 서울시장은 그냥 상대편 정당에게 주고 구청장만 챙겼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는 거네요.
0: 뭐 고루 나눈다고 했다고 해도 서울시장은 먹었겠죠.
1: 그렇겠죠.
0: 예.
1: 네.
0: 그리고 전한길 씨가 외치는 주장은 정원호 후보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낙선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제 좀 서로 피아식별이 조금 안 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인천 예전 선거예요 이거는
1: 예,
0: 예전에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이때 윤상현 후보하고 남영희 후보 이렇게 붙었을 때도 선거함 개수가 모자라서 이때는 또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1: 저 기억나요.
0: 네.
1: 남영희 후보 키 크신 분.
0: 키 크고 네. 여자분이신데
1: 예, 여자분. 네.
0: 그때 되게 적은 표차로.
1: 맞아요.
0: 갈라졌어.
1: 재개표
0: 네,
1: 해야 갈렸었거든요. 된다. 만나고
0: 네,
1: 그런
0: 네.
1: 얘기도 있었죠.
0: 이때도 그 선거함 개수가 세 통인가가 모자랐었어요.
1: 이야.
0: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당이든 상관없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는 본질을 짚고 넘어가야겠고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좀 가짜 AI 쇼츠가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1: 예.
0: 저번에 우리 예전에 RR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쓰레기 AI 영상 1위 제작국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1: 맞아요. 네.

0: 이거 매크로로 막 그냥 제작해버리는 그런 네. 영상들이 많다는 건데요.
1: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매크로 돌리면 수천 개, 수만 개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예. 근데 이번에 일이 결국엔 터진 게 경찰한테 중국인이다. 오. 이렇게 해서 그 가족분들이 이제 고소, 무더기 고소에 나섰고요. 예. 그리고 뭐 저도 중국인이라고 이렇게 댓글 받은 적이 좀 있어요.
0: 한국말 잘하시는데요.
1: 아, 근데 이제
0: 네이티브신데요.
1: 근데 그때는 좀 웃어 넘겼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모 방송사 아나운서도 중국인이라고 공격하는 쇼츠가 대량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0: 어이쿠.
1: 댓글에 많은 분들이 되게 심각하시고 제 주변에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0: 저한테도.
1: 근데 그분 저 아는 분이거든요. 진짜 한국 분이시고 예. 경찰도 그렇고 이 방송국도 그렇고 한국 국적자가 아니면 뽑질 않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유권자로서 참정권 침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그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럴수록 더더욱 이런 것들이 희석시키려는 가짜뉴스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0: 예.
1: 도마 위에 올려야 될 거는 결국엔 선관위 개혁 문제인데 결국에 정부에서 김민석 총리가 국정조사와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도 검경 합수본 구성해서 선관위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지금 상황 보면은
0: 네.
1: 선관위가 그 투표용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서 추가 송부한 투표소가 140개 투표소로 파악이 됐다고 발표를 했고 원래 초반에 발표했던 것보다 73개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검경 합수본이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합동수사에 나서기로 했고요. 그래서 경찰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 투표 못한 시민들, 선거에 투입됐던 공무원들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도 소환해서 조사를 했고요.
0: 예.
1: 이번 수사 핵심이라고 한다면 선관위 공무원들에게 투표를 방해할 목적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0: 네. 어쨌든 진실이 잘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환율이 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주식 오르는 것만 봤지 환율 잠시 등한시 했는데 어느덧 1560원을 넘었는데요. 왜 우리 원화가 뭐 수출도 잘 된다는데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예. 시장이 이미 뭐 1600원대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0: 예.
1: 정말 무서운 숫자인데요.
0: 와, 1480원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랬는데.
1: 네.
0: 지금 큰일 난 빨간불 켜진 상태겠죠?
1: 그런데 이게 참 이렇게 복잡하게 봐야 될 게 우리나라 다른 경제 지표 중에서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0: 예.
1: 경상 수지도 흑자를 보였고요. 그런데도 원화가 힘을 잃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이 말인즉슨 원화를 떠받치던 기존의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0: 어허.
1: 예, 네, 먼저 하나는 이겁니다.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0: 외국인들이요?
1: 네.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120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0: 아, 주식이 올랐으니까 이익 실현한다. 뭐 이런
1: 네,
0: 거겠네요.
1: 네. 이제 챙겨야겠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원화 약세를 이끄는 핵심 변수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국내 주식 매도하고 달러로 환전해서 자금 회수하는 과정에서 달러 그만큼 팔아치우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가 비싸지는 거죠.
0: 네.
1: 그리고 또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올랐잖아요.
0: 예.
1: 그래서 글로벌 펀드에서 한국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거를 리밸런싱 수요가 커졌다고 하는데
0: 네.
1: 그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0: 그렇군요.
1: 근데 기관들은 각 나라별로 투자 비중을 정해놓습니다.
0: 아.
1: 근데 우리 증시가 급등하면서 투자 비중이 커진 걸로 나오게 됐고.
0: 원래는 뭐 전체 만 원 중에서 천 원치 한국 주식
1: 네.
0: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막 오르니까 5천 원, 8천
1: 네.
0: 원이 돼버리니까
1: 맞아요.
0: 비중이 커진 거네요.
1: 아, 일타강사시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근데 기관들은 또 프로그램으로 돌리거든요.
0: 예.
1: 그래서 비중 조절을 위해서 기계적으로 또 팔고 있는
0: 어허.
1: 거고 이렇게 종목 구성을 바꾸는 과정에서 또 주식을 팔고 달러 확보하는 이 과정. 이것 또한 달러를 또 올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역외 NDF 시장이라는 것의 존재인데요. 여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달러는 안 주고받지 않으면서
0: 예.
1: 만기 시에 환율 차이로만 정산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개념보다는 중요한 거는 국내 시장이 문을 닫고 나서도 거래가 가능하고
0: 예.
1: 선물환 거래이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가장 먼저 반영되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 시장의 영향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0: 네.

0: 실제로 국내 외환시장이 휴장했을 때, 이때 뉴욕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고요.
1: 오.
0: 그래서 최근에 환율이 1,540원, 1,560원 차례로 돌파한 것도 모두 다이 야간 거래 때 먼저 나타났습니다. 그 이 영향을
1: 그렇군요.
0: 받고 있는 거.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 주식 팔아서 달러 회수하고 동시에 환율 상승에 대비한 해징 거래를 늘리면서
1: 네.
0: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1: 오,
0: 있어요.
1: 왠지 기분 나쁘다. 우리 시장에서 돈 벌고
0: 정말
1: 나가고 환율로 또돈
0: 싹다
1: 먹고.
0: 그리고 뭐 개인들도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단타 쳐가지고 싹
1: 예.
0: 다 가져가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버버하다가 이제 저는 막다 잃고 막
1: 그러니까요.
0: 그런
1: 아이
0: 상황이거든요. 아,
1: 참.
0: 괜히 분해요.
1: 그두 가지 외에 다른 원인도 있나요? 환율이 오르는?
0: 세 번째 요인도요. 큰게 하나 있는데요.
1: 예.
0: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1년 넘게 1.25%포인트 역전돼 있는데요.
1: 미국이 더 금리가 높죠?
0: 네, 그래서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금이 자연스럽게 더 많이 흘러들어간다.
1: 사실 솔직히 말해서 달러가 더 안정적인 자산이기도
0: 그렇죠.
1: 하고요.
0: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에서 달러를 더 쟁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하나 투기 세력까지. 예,
1: 이야,
0: 원화는
1: 정말.
0: 약세를 갈 거고 달러가 강세가 될 거다 해가지고 투기 세력까지. 그래서 정부도 이 투기 세력에 대해서 단속을 예고했고요.
1: 예.
0: 여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요인들 보면 중동 전쟁인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 중이죠. 이것도 환율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그리고 우리나라로서는 트럼프가 요구한 대미 투자가 있습니다.
1: 예.
0: 수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돼요. 기업들이
1: 그렇죠.
0: 달러를 모아둘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0: 풀질 않아요.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요. 고환율은 연쇄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크게 주잖아요.
1: 네.
0: 그런 만큼 통화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1: 네,
0: 있습니다.
1: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알아봤고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해서 RR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듣습니다.

0: 코르티스의 레드레드 함께 들어봤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동영상 찾아서 봤는데 엄청 예쁘게 멋지게 생겼네요.
1: 제가 요즘에 푹 빠져 있잖아요.
0: 아, 그래서 선곡이 된
1: 네,
0: 건가요?
1: 저를 위한 선곡인 것 같은데 아침부터 조금 정신 사납다고 생각하셨을까 봐.
0: 아이고, 기분 좀 좋아지셨나요?
1: 아, 네.
0: 아, 좋습니다. 자, 기분 좋은 소식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제품 구매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이구, 좋은 소식이네요.
1: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품 구매한 모든 구매 고객 그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입니다.
0: 오.
1: 반도체 호황의 성과를 임직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와 공유하겠다는 취지인데요.
0: 네.
1: 4주 동안 진행을 해요.
0: 어허.
1: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구입을 하면 20만 원어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는 건데, 사실상 이건 20% 할인과 같은 효과라고 할수 있죠.
0: 그러네요. 그리고 그 되돌려주는 20%가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하네요.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전자 제품 사신 분그 동네에 경제가 돌게 해준다는 건데.
1: 맞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동시에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1: 전국 온라인, 오프라인 행사 참여처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9월 30일까지 삼성닷컴 통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신청하실 수 있어요.
0: 예.
1: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400여 개 삼성 스토어,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가전 판매점들 있죠.
0: 네.
1: 여기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또 백화점 내에 삼성전자 매장이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도 삼성닷컴, 삼성전자 사업자몰,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0: 오.
1: 신청할 때는
0: 예.
1: 내가 어디서 샀는지 구매처하고 주문번호 이런 구매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0: 아, 예.
1: 그러니까 되도록 영수증을 꼭 받으시고 버리지 않아야겠죠.
0: 그래야겠네요.
1: 예, 제품 명판 사진과 거래 내역서, 영수증, 이런 구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0: 예.
1: 그리고 이렇게 행사 혜택으로 내가 20% 상품권 받았다 하면은 선물하기가 불가능해요.
0: 아, 당연히 그래야겠죠.
1: 네, 그리고 구매를 취소하면 지급된 상품권은 전액 회수됩니다.
0: 예.
1: 여기에 또한 가지 더 있어요.
0: 더
1: 군인,
0: 있어요?
1: 경찰, 소방, 교정 공무원 등 제복 공무원들 있죠.
0: 예.
1: 이분들에게는 추가로 혜택을 해서 왜냐하면 6월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6월을 맞아서 K 히어로라고 합니다. K 히어로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30% 혜택을 제공을
0: 오.
1: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10%를 더 받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신청은 삼성전자가 이 K 히어로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몰이 있습니다.
0: 예.
1: 삼성전자 패밀리몰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측이 이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 초호황에서 거둔 성과는 국민의 성원 덕분이다. 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건 고객 혜택을 넘어서 지역 경제에도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측하기로는 삼성전자의 추정으로는 총 지급 규모가 한 4천억 원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0: 예.
1: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걸 보면서 확실히 뭐 기업들 대기업들 뭐다뭐 많지만, 요럴 때 혹은 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뭐잘 나갈 때 요럴 때 보면, 아, 국내 기업이 잘 나가야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좋은
0: 그러네요.
1: 게 있구나, 예, 싶기도 해요.
0: 네, 맞아요.
1: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전자 제품 살거 없나 막 찾아보는데,
0: 저도
1: 네.
0: 만지작거리던 게 있는데 한번
1: 네.
0: 오늘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1: 네.
0: 봐야겠습니다. 대형 전자 제품 살 계획 있으신 분들한테는 특히나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 혜택도 되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슬슬 에어컨 켤 때가 된것 같아요. 이미 뭐 자동차 운행하시는 분들은 에어컨 켜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에어컨에서 냄새 날 때가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에어컨 끄고 켤때 무언가를 조심 안 했기 때문이다. 조심하면 그 킁킁한 냄새 안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1: 네,
0: 살펴볼까요?
1: 에어컨을 껐는데
0: 네.
1: 바로 문이 안 닫히고 좀 느리게 가잖아요.
0: 약한 바람이 스물스물 나오는 경우
1: 네,
0: 있잖아요.
1: 약한 바람으로 슝 하고 나오는데, 요게 또 급해서 바로 아예 외양 꺼지 이렇게 하고 딱 끄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1: 그런데

0: 이게 사실은 끝에 약한 바람이 살살 나오는 게 이 안에 남은 습기를 말리는 자동 건조 기능이거든요. 내부
1: 오.
0: 클린 기능이 작동하는 과정이에요.
1: 예.
0: 왜냐면 냉방 막 돌리고 나면은 우리가 왜 실외기 그 호스 갈 때도 물 나가잖아요.
1: 예, 물 뚝뚝 떨어지잖아요.
0: 네. 그런 것처럼 에어컨 내부에도 열교환기에 물기가 남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차가운 캔 음료 만질 때 밖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물기가 송골송골송골 맺히잖아요.
1: 예.
0: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1: 오.
0: 근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면 물기가 충분히 마르지 못하고
1: 예.
0: 내부에 그대로 고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습기가 오래 머물면 곰팡이와 냄새가 생기게 되는 거고요.
1: 그나마 지금은 날씨가 좀 건조하니까
0: 네.
1: 안에서 뭐 자동으로 좀
0: 맞아요.
1: 말려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이제 습해지면 그 습기가 계속 남게 되는 거네요.
0: 그쵸. 장마 우리 7, 8월 이때 되게 습한데
1: 예.
0: 요때는 그렇게 곰팡이 피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 켰을 때 퀴퀴한 냄새가 이렇게 계속 쌓이고 그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느리게 에어컨을 끄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동 건조 기능을 일부러 기본으로 넣어두는 거예요.
1: 아, 그러면 에어컨 껐는데 이상하다. 바람 계속 나오니 약한 바람이 하는 경우 그거 에어컨 내부를 말리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기능이 없는 에어컨을 쓰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모르고 그냥 항상 바로 껐어요. 그랬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리하려고 기사님이 오셨는데
1: 예.
0: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1: 아, 말릴 때
0: 이거
1: 잘 말리셔야 돼요. 끌때잘 꺼야 돼요.
0: 전원 버튼 누르지 말고 송풍 모드로 바꿔서 1시간 말려줘라.
1: 그니까요.
0: 예.
1: 그거 하면 진짜 딱 확실해요.
0: 그걸 저는 몰랐고 그리고 귀찮기도 했고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났었던 거죠. 에어컨이 아주 냄새가 나가지고.
1: 예.
0: 역시 한디님은 아무래도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시기
1: 자동차도
0: 때문에.
1: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이제 목적지 도착하기 한 5분 전
0: 그러니까요.
1: 그때부터 이제 에어컨 끄고 송풍으로만 계속 하다가 이제 도착하고 나서
0: 맞아요.
1: 시동 끄고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0: 그래서 한디님은 이걸 되게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니, 도착하기 5분 전이잖아요. 그럼
1: 네.
0: 이때 도착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주차하고 이러다 보면은 주차하고 나서 다볼일다 끝나고 아 맞다 에어컨 말려야 됐는데 그때 생각나는
1: 맞아요. 근데
0: 거예요.
1: 사실은 시원하게 잘 와서 막판에 이제 뭐 모르는 곳 도착하고 주차하고 이러다 보면 땀 나거든요.
0: 그때 끄면 진짜 더워요.
1: 그렇긴 해요. 네, 차는 좀차 에어컨 그 송풍구는 좀
0: 네.
1: 말려지지라도 제 이마가 안 말려진다.
0: 아 그런
1: 그게
0: 단점이
1: 문제다.
0: 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 송풍을 그러면은 뭐 30분, 1시간이나 킨다고?
1: 예.
0: 전기요금은 계속 나가는 거잖아. 시원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게요,
1: 네.
0: 냉방 모드랑 실외기 돌아가는 게 달라요.
1: 따르죠.
0: 네, 그래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냉방 모드보다는 훨씬 전력이 덜 들고요.
1: 그냥 뭐 선풍기 하나 더 켜놓는다, 그
0: 네,
1: 정도.
0: 그래서, 습기 그대로 남겨가지고 냄새 나서 안에 곰팡이 펴서 세척해야 되는 게 일이 더 커집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요거 그리고 또더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실내 공기인데요. 냄새 나서 기분이 안 좋고 불쾌한 거, 이걸 넘어서 곰팡이를 키우고 들이마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폐 건강에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1: 그러네요.
0: 저 10분 이상, 길게는 2시간까지도 송풍 운전을 해서 내부 말려주고요. 필터는 2주에 한번 정도 빼내서 먼지를 털거나 물로 씻어서 말린 뒤에 다시 끼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1: 네, 에어컨도 일하고 나면 속을 말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난 조현정 시사평론가가 알려준 RR뉴스. 야, 요걸 얘기를 나누니까 거의 뭐 효자손이네요, 효자손. 가려운 곳을 제대로
0: 네.
1: 긁어주시고 가십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또 모아올게요. 고맙습니다.
1: 예. 자, 창작판 소리, 나라라 에코맨 중에 에코맨 활약. 에어컨 살아간다. 대목이 있습니다. 소리꾼 김봉영 씨의 소리로 이 대목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고요. 저도 끝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2: 한참을 자고 일어나 보니 둥어리가 썰렁하고 코끝에 고드름도 달린 데다가 눈알맹이까지 쩡쩡 시린 것이 어우 이거 이상하네 이거.

0: 생각하고 있던 바로 그때 눈앞에 커다란 곰 한 마리가 씩 웃으며
1: 아하 아하
0: 깜짝 놀란 백수가 막 사정없이 도망을 치는데 북극곰이 더 빨라

하지 차서 힘들기도 하고 사람을 잘못 보고 나를 따라오는가 싶어 그 자리에 서서 에코맨? 하이 나는 에코맨이 아니요 당신은 에코맨이 틀림없어요 나는 그저 백숙일 뿐 당신은 에코맨 지구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에코맨 에코 딱지 같은 소리하고 앉았다.

코를 막고 냄새 맡고 좋아라 한다. 북극곰이 하도 좋아해 큰 숨을 들이켰다가 퍼 크게 내뱉었더니 아니 이게 웬일이냐. 먼지 고름 거치고 파란 하늘을 드러낸다. 매연을 쭉 빨아들이고 퍼 맑은 공기 내뿜는다. 프레온가스를 빨아들이고 파란 공기를 내뿜는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파 산소를 내뿜는다. 파 나는 진정 에코맨.

0: 우주의 환경을 지키는 에코맨.
1: 실체 장단을 딱 깔아놓고 한번 신나게 지구 오존 이불을 덮어주자! 어이.

이렇게 꿈속에서 열심히의 고맨으로 활약하고 있는 백수. 한편 백수의 가장 친한 친구 천수. 야 백수야, 야 임마 일어나. 너 여기서 창문 닫고 방문 닫고 이러고 자면은 쪄 죽어. 그 말에 깜짝 놀래 잠에서 깬 백수가 벌떡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에어컨 사러 가겠다고 생 지랄 방정을 떨어보는데. 내 이대로는 못 살겠다. 에어컨 사러 간다. 아이고 이 자식아, 개발의 편자에 개발의 벗은 짝이 따로 없다. 보증금 300월 12만원 옥탑방에 에어컨이 웬 말이냐. 너 돈은 있고 하는 소리냐. 돈소리에 눈을 크게 뜨고 주머니 털고 지갑 털고 돼지 저금통 배를 가르고 책장 밑에 굴러 들어간 동전까지 싹싹 긁어내요. 10원, 100원, 50원, 500원 세어보니 16,570원. 아이고 이놈아, 그 돈으로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못 사거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빚을 내서 12개월 할부라도 살 거야.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박봉술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인데 그때부터 3년가량 박록주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자 양성에 주력했다. 그리고 때마침 1971년부터 해마다 판소리 유파 발표회가 열렸고 박봉술이 거기에 단골로 출연하면서 그의 뛰어난 옛 동편제 소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박봉술은 판소리 역사상 가장 희한한 명창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목이 꺾였는데도 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런 최악의 목을 가지고도 당대 최고의 판소리 왕이 된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박봉술 명창의 삶과 예술을 조명한 국창 박봉술의 일생과 순천 판소리 재조명이라는 논문 중 일부입니다. 1922년 전라남도 구례에서 태어난 박봉술 명창은 어려서는 소년 명창으로 유명했지만 너무 소리를 열심히 한 나머지 목이 상하고 맙니다. 하지만 부단한 노력 끝에 많은 소리꾼들이 공력으로는 박봉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명창이 되죠. 박봉술 명창의 뒤를 잇고 있는 제자 김일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이제 갈라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동편제가 최고다, 서편제가 최고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서편제가 아무리 좋아도 어느 부분 안 좋은 데가 있어. 그런데 동편제를 들으면 똑같은 노래를 가사를 들어봤는데 이쪽 소리가 훨씬 듣기가 좋아. 다 음악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박봉술 선생님은 양편을 다 고로 섭렵을 하셨어요. 형님한테 배우고 나서 조금 궤도에 올라가니까 송방급 선생님을 찾아가서 다시 이제 진짜로 스승을 뵙고 공부를 하셨는데 그때 옆에서 코치를 많이 하신 분이 형님이셨는데 형님의 말씀을 듣고 두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배에서 나오는 통성이라는 음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 거니, 배옥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힘에 부딪히는 일을 하면 병을 얻게 돼요. 뭐이든지. 아,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목이 그냥 꺾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 하고 이렇게 맑은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0: 아 이렇게 그러니까 남이 들을 때 굉장히 답답하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얼마나 우리말로 수만독을 했다 그래서 공력과 기교 쉽게 알아듣게 말하자면 기술이 판소리 하는 기교가 최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래 생둥이가 선생님한테 가서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는 내가 판소리를 먼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욕심은 다 있어요. 길이상으로 한 10분 정도 되게 배워야 되겠는데 선생님은 반밖에 안 갈게 5분 정도 시간. 10분 정도는 내가 능력이시 배워서 할 수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가르쳐 주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소리를 배워서 네가 네 제자를 가르쳐 볼 때 그럴 때 내가 지금 했던 날 마인석 배우면 그건 네 것이 안 된다. 옛날 속담에 쥐가 소금을 먹듯이 짜니까 조금씩 먹을 거 아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네 것이 되지. 욕심만 많게 많이 배운다고 해서 네 것이 되는 거 아니다.
1: 나는 나 모르는데 네 나라 높은 선생님 나라 들어가 유경이 많았거든 은혜는 생각지 않고 해코자 따르느냐 나이를 죽여 마땅하도 양국 화친을 생각하야 죽이던 난 건이와 내가 수다를 잘해고 와라 가는 배한 뭐 모르고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의 소리를 이은 판소리 적벽가 예능 보유자 김일구 명창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TV 음악 토크쇼 김준수의 아지트 진행을 맡은 소리꾼 김준수입니다. 저희 아지트에는요 지금 가장 뜨겁게 활동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찾아옵니다.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또 이곳에서만 나눌 수 있는 비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 밤 제 아지트로 놀러오세요. 아지트의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의 진짜 음악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음악, 우리의 공간 김준수의 아지트는 6월 12일에 첫 방송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국악방송 TV에서 만나요. 그만 더질 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판소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놓치면 안 될 공연이 찾아옵니다. 설릉 아트홀의 대표 기획 공연 명창의 숨소리가 이번 주말 6월 13일과 14일 오후 4시 설릉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는 명창의 숨소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창들의 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인데요. 특히 이번 무대에선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춘향가를 이틀에 걸쳐 깊이 있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먼저 6월 13일 토요일엔 염경의 명창이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대사슴돌이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자인 염경의 명창은 김세종제 춘향가로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춘향이 옥에 갇혀 시련을 견디는 장면부터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하는 대목까지 춘향가의 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이어 14일 일요일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인 윤진철 명창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동편제의 힘과 서편제의 섬세함이 어우러진 보성소리 춘향가를 선보입니다. 신년맞이부터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방자를 만나는 장면까지 깊이 있는 소리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판소리의 깊은 울림, 설릉아트홀 명창의 숨소리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설릉아트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초여름에 푸른 기운이 짙어지는 6월, 대전 시립연주원 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는 공연 두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6월 14일 일요일 오후 5시엔 청은 가야금 연주단의 제31회 정기 연주회 잠시 쉬어가는 숲이 열립니다. 청은 가야금 연주단은 1995년 창단 이후

0: 축구, 가야금의 다양한 매력을 꾸준히 선보여온 단체인데요. 특히 스승과 제자 10명이 오랜 시간 함께 갈고 닦은 음악을 한 무대에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재즈와 국악이 어우러진 태평가 재즈를 비롯해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작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엔 국악의 날 기념 공연 시간을 담은 유산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대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무형유산 보유자들과 대전 시립연정국악단이 함께 만드는 뜻깊은 무대인데요. 대전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켜온 예술가들의 깊은 내공과 우리 음악의 현재를 함께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공연은 즐거운 연희 길놀이로 문을 열고요. 김란의 살풀이, 박근영의 북산조, 최윤희의 입춤, 고양힘의 판소리, 그리고 버부스님의 승무까지 전통예술의 정수를 담은 무대들이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야금의 맑은 선율부터 전통예술의 깊은 울림까지 6월에도 대전시립연정국악원에선 다양한 국악공연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고요. 마음에 드는 공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보세요. 조선의 왕세자 효명이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창극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찾아옵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이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효명세자는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로 왕권이 흔들리던 시기에 대리청정을 맡아 나라를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칼과 힘이 아닌 예와 음악, 즉 예악으로 새로운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런 효명세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펼쳐지는데요. 궁중의 춤과 음악을 정비해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고자 했던 효명과 건물을 위해 궁으로 들어온 묘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출연진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효명 역엔 이광복과 김수인, 묘묘 역엔 이소연과 김우정이 더블 캐스팅으로 무대에 오르는데요. 각기 다른 매력으로 작품을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국립창극단의 신작 효명,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글을 쓴다. 점심 식사를 하며 신문을 읽기 위해 1시간 정도 휴식한다. 저녁에는 주로 책을 읽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미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하나, 필립 로스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필립 로스의 하루는 온통 글을 쓰기 위해 집중돼 있었는데요. 집에는 사방에 작은 공책들을 놓고 흥미로운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했습니다. 원할 때면 밤늦게 심지어 새벽까지 책을 읽었고요. 마치 응급실 의사처럼 언제라도 글 쓸 준비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작가들의 삶은 우리 예인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바로 그런 정신과 태도가 한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를 누리도록 한 것이겠죠.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할 노래의 주인공 김어라 명인도 노래를 향한 그 열정 끝에 선가라는 호칭을 얻으셨습니다. 김어라의 노래로 평시조 청살리 감상하시겠습니다.